아멘. 너의 인생 아름답기를 찬양이었습니다. 이슬은의 음성으로 함께 나눴어요.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셔서 반갑게 또 출첵 남겨주시는 분 계십니다. 그럼 오늘 출첵 제시어는 자녀로 할 겁니까? 그러실 것 같아서요, 정 PD님. 라고 2667번님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는 어떤 출첵 제시어로 나눌지 그 단어를 이제 막 추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언니 축복으로 또 해볼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까 생각을 했는데 더 괜찮은 것 같아요. 2667번님, 자녀 좋습니다. 우리 2667번님의 또 제안을 받아서요. 네, 자녀 좋을 것 같은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지, 뭐 땡땡 자녀, 뭐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죠?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하시는 분들, 땡땡땡 자녀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름도 좋습니다. 이름을 한번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네, 정 PD가 또 이름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두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출처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육하나 81번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힘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출처 보내주셨습니다. 네. 벌써 목요일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빠르다라는 의미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벌써 오늘이, 네, 목요일이네요. 네. 6월도 이제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4540번님께서도요, 정PD님 사뜰 이렇게 아멘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고요. 2042번님께서도 샬롬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라는 두 글자와 함께 여러분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인지, 또 이름을 한번 적어서 보내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녀 이름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요한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자녀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김유한님의 자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자녀와 함께, 그죠? 여러분들의 출첵 받고 있는데요. 육아는 파리머님, 자녀. 저는 싱글이라 자녀가 없어요. 대신 조카 둘이 있습니다. 네, 김가은, 김서진. 사랑한다, 공부, 힘내라, 기도한다, 삼촌이라고 보내주셨어. 와, 정말 든든한 삼촌을 두셔가지고 우리 가은이랑 그리고 누구였죠? 우리 두 조카라고 했는데, 그죠? 아, 서진이. 네, 서진이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행복하길 바래. 내가 잘 되길 바래.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2952번님, 박찬민, 박찬빈, 쌍둥이. 와, 중1 아들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요. 저에게는 생명을 지켜준 주님의 자녀입니다. 힘들 때 지켜준 저의 지킴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박수 한번.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는 우리 주님과 또 2952번님이 아시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 쌍둥이 중1 아들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줬나 봐요. 와, 우리 2952번님께는요, 선물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9733번님도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앞에 빈칸을 채우셨어요. 감사의 자녀로 출첵해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의 자녀, 그냥 자녀도 아니고요. 감사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자녀, 네,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늘 감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9773번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라는 두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이름도 불러드리고요.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으로 자녀입니다. 이두 글자를 들어오세요.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야곱의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습니다.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 조수아 씨의 음성으로 주가 땡땡땡땡이라는 찬양입니다. 주가 땡땡땡땡. 네, 네 글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주가 땡땡땡땡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주가 춤추시네. 2번 주가 일하시네. 1번은 춤추시네, 2번은 일하시네라는

곡입니다. 주가 춤을 추실까요? 일을 하실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그래도 어렵다. 보기만 들어서 좀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정답도 보내주고 계시네요. 우리 2042번님, 4540번님 맞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하시죠. 지금 아마 회사에서 이거 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하시면서 듣고 계실까요? 춤추시면서 듣고 계실까요? 아 어렵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4540번님 안 어려운데요 라고요. 역시 찬양을 많이 아시는 분들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이 찬양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께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도 오늘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3026번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마 다 근무 중에 또 열심히 집안 청소하시면서 각자 계신 곳에 열심히 또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조수아의 음성을 함께 할게요. 주가 땡땡땡땡.

아멘. 조수아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주가 땡땡땡땡 네 글자였고요. 1번은 춤추시네, 2번은 일하시네 중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5793번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찬양이 흐르는 아침 늘그 자리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일 마쳤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일을 끝내셨으면 이제 좀, 네, 찬양을 들으시면서 같이 좀 춤을 추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526번님께서도요, 주가, 네,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595번님, 일하며 듣는데요. 극동방송을 들으면 영혼이 기뻐 춤도 추지요. 라고요. 와, 역시. 우리가 정말 손을 놀리면서 일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근데 일을 하는 도중에도 우리 영혼은 기뻐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춤추고 계시는 1595번님 축복합니다. 네. 정비디님 반갑습니다. 아이들 등교시키고요. 중보기도 가는 중입니다. 주가 이겁니다라고요. 4400번님 예쁜 와 화병에 꽂힌 노란 꽃이 너무 예쁘네요, 진짜. 보고만 있어도 상큼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아침 일찍 아이들 등교시키느라 또 수고하셨는데, 오전 10시죠. 저희 극동방송, 네,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방송사 공개홀입니다. 5층으로 오시면 되니까요. 혹시 저희, 기도하고 싶다. 근데 좀 혼자하기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우리 포항극동방송 중보 기도가 있어요. 오셔서 같이 또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들 중보기도 모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시까지 오세요. 11시까지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방송사,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은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곳에 이르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갈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질문들은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다 대답이 됩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입니다. 만일 주님께로 가면 나의 실제 삶은 진정한 소원과 잘 조화되게 됩니다. 나는 실제로 죄를 멈추게 되고 주님의 노래가 내게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로 나아간 일이 있습니까? 당신 마음의 완고함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것은 다 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게로 오라는 단순한 요구는 끝까지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죄를 멈추는 실제적 체험을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당신 삶의 성패에 대한 식음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주목하십시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님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당신은 즉시 주님께로 이끌립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주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다 내려놓을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주께 나아가는 자세는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그분이 우리를 지탱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리에 눕히고 손을 잡아주고 자장가를 불러 잠을 재워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잠자리에서 나오게 하고 살았으나 반은 죽어있는 영적 게으름과 탈진 상태에서 나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곧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온전한 생동력으로 지탱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상적으로 주님의 뜻을 위한 고난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청난 능력과 생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0: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 묵상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라고요. 1595번님 보내주셨고요. 4540번님 내게로 오라 이런 가사가 담겨져 있는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6안의 81번님도 내게로 오라 단순하지만 즉시 예수님께 이끌림에 순종하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퀴즈 정답도 보내주셨어요. 저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 5449번님도 보내주셨고요. 안강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입니다라고도 우리 3459번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라고 많은 분들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주가 일하시네가 정답이었습니다. 늘 주님께서 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15일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주가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어떤 시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시험이라는 두 글자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으로 오죠.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고요. 또 일하실 줄 저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께서 오늘 참여해 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세 분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5793번님, 5756번님, 마지막으로 9934번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또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당첨되신 분들이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선물 어떤 거 주세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가 선물이 랜덤으로 갑니다. 딱 정해놓고 물론 드리는 이벤트도 있지만 그거 말고는 다 랜덤으로 저희가 선물이 나가니까요.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우리 자원봉사로 섬겨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선물이 아마 가지 않을까. 또 받으신 분들도 전도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리죠.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 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많은 선물들 중에 어떤 선물이 갈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네, 좋은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주소랑 이름 남기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5793번님, 5756번님, 9934번님은요,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이들한 2부 시간에서는, 네, 소나기 준비가 되어 있죠. 농어촌 미자리 교회 섬김 프로젝트 소망 나누기 소나기로 함께합니다. 오늘 소나기 함께해 주실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가 한번 취재를 다녀온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었는지 하저교회 김기복 목사님 모시고요. 함께 이야기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10시 2부 소나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1부 끝곡은 좋은 씨앗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준비했습니다. 이찬이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기존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강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2장 8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평적인 시간 속을 살아가는 내 입장에서는 당장 오늘 벌어지는 여러 힘든 일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선한 결과를 내기 위한 복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시간을 지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세상의 역사를 무대로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네시 헤게와 아하수에로 같은 불신자들, 심지어 악한 하만 같은 자들까지 동원하여서 기어코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 삶에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는 자가 신자입니다.

0: 그래서 신자의 참된 신앙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벼랑 끝 위기의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에스더 2장을 묵상하며 제 삶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저는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성도님들의 도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때때로 비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사용하셔서 저를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특히 중학교 2, 3학년 때 담임선생님 두 분이 떠올랐습니다. 중3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집안이 경제적으로 크게 기울었을 때 선생님들께서 제가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리저리 백방으로 띄워주셨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특별히 잘해주실 인간적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그 암울했던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돕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먹을 쌀이 없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의 손을 통해 쌀을 보내주셨고 대학 등록금이 없어 퇴학당할 위기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을 통해 기적처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1차적으로 그분들에게 깊이 감사했지만 제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깊은 울림은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 불신자분들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나를 살리시고 도우셨구나. 이사야 9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다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어떤 마음 자세로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에스더서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신자의 마땅한 자세이자 도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에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그 신뢰는 기도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더 2장 15절을 보십시오. 에스더는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399명의 다른 왕후 후보자들은 온갖 곤모, 술수와 이방신에게 도움을 구하며 끝까지 헛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할 것에 최선을 다해 행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를 통해 배우게 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 신자들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삶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라는 메시지가 에스더서에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잘못된 행동, 우리를 향한 악한 행동들마저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놀라운 삶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4339번, 이사이에 4339번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 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0: 내 안에 사는 이 세임 어드리 앨범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들한 2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이들아 매주 목요일 2부 시간 농어촌 미자리교회 섬김 프로젝트 소망 나누기 소나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포항송도교회 박희영 목사님, 소망교회 박미경 권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죠?
0: 우리 권사님 조금 피곤해 네. 보이세요.
1: 네. 권사님 요즘 뭐 여전히 힘들겠죠? 그렇죠?
2: 제가 네.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0: 육아를 조금 피곤하신데 저희 또 소나기 방송 끝나면 또 힘이 나시더라고요.
2: 아, 맞아요.
0: 네네. 네. 그렇죠.
1: 뭐 하여튼 그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육아네요.
2: 근데 제일 네. 행복해요.
1: 제일 행복해요.
0: 그러니까
2: 네, 정말 네. 뭐랄까 몸은 힘들어도 네. 아니 이제 두 달 됐는데
1: 네. 뒤집어요?
2: 그래서 거짓말을 네.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 아침에 눈을 마주치고 웃었어요.
1: 거짓말이 근데, 아니네요.
2: 네, 근데 저는 정말인데 네. 장로님이 한번 해보니까
1: 안
2: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꼭 거짓말을 한 게 된 거죠.
0: 다음에 그 영상을 찍어놔야 되겠네.
2: 아, 그런가? 맞네요.
0: 진짜 몸은 좀 힘들지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영은 진짜 밝고 네. 깊으신 것 같아요. 네.
2: 그냥 이렇게 살만 다도 너무 좋고 네네. 예쁘고 그렇죠.
0: 네.
2: 잠을 못 자니까
0: 그렇죠. 아유 힘내시길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도 귀여운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영덕에서 네. 오셨습니다. 하설교회 김기부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환영합니다. 박수 한 번.
3: 네, 네, 반갑습니다. 하설교회 김기부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1부 때도 예고해 드렸지만 우리 목사님 소나기로 저희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죠?
3: 예, 그렇죠.
0: 네, 몇 년 만에 저희가?
3: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3년, 예. 2023년도에.
3: 2023년도에.
0: 저희가 영덕에 갔습니다.
2: 3년이 너무
3: 한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2: 네,
0: 얼마 안 된 것 같죠.
2: 쫀살같이.
0: 네. 네. 저도 한 작년 일인가 생각을 했는데 벌써 3년이 됐네요.
3: 예, 제가 네. 부임한 지 벌써 3년 지나가고 원래 네. 4년째 이제.
2: 그때 목사님 네.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3: 네, 오자마자 얼마 안 됐어 이제
0: 네.
3: 방송.
0: 네네. 근데 저희가 그 하설교회 찾아갔을 때 기억나세요, 고사님? 네. 교회가 너무 예뻤지 않아요?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고.
2: 바닷가 쪽으로 가다가 그죠?
3: 예, 바닷가 네.
2: 다리를 건너서 네네. 교회도 예쁘고
0: 네.
2: 그냥 목사님도 그때 따끈따끈 하셨는데
0: 아이고. 지금도 따끈따끈 하세요.
1: 저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네. 그 이후에 저기가 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쪽으로 갔다가 예. 방문을 했었어요.
3: 안 그래도 함께 했습니다.
1: 예, 예, 방문을 했는데 첫 번째 그죠 교회도 아름답고 다 좋았는데
0: 네.
1: 교회에서 계속 그 라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공동방송이.
0: 교회에서.
1: 예, 그렇죠. 예, 계속 틀어놓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라디오가 공동방송 나오는 걸 들으면서 야, 참 신선하고 좋다. 누구든지 오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라디오를 사서 우리 로비에다 계속 이제 틀어놓게 되었죠. 그게 제게 큰 도전이었고
0: 네. 네.
1: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0: 네, 네. 네. 아니 저희도 교회 방문할 때면은 네. 그런 교회들 가끔 있어요.
1: 네,
0: 그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같은 경우에.

0: 때도 사모님이 이제 소망의기도 개편에 들어오셨어요. 그 뒤로 목사님이 로비에 라디오를 24시간
1: 그렇죠.
0: 틀어놓으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생각하니까 24시간 라디오를 틀어놓던데, 아, 목사님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극동방송을 교회 로비에 틀어놓으셨어요?
2: 요즘은 조금 좀 뜸한데, 그때는
0: 네.
2: 이제 라디오도 좋아했고, 차 다니면 거의 계속 뭐 주파수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0: 네.
2: 일상화된 것이 그렇게 해서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0: 와.
2: 밖에까지 스피커 설치해가지고 지나가시는 분 가끔씩 들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0: 네.
3: 간접 전도도 되고요.
2: 예, 네, 그렇죠.
0: 와, 너무 멋진
3: 네.
0: 교회입니다. 네. 아, 그렇게 또 이제 라디오로만 듣다가 저 현장에 딱 교회 갔을 때 목사님 굉장히 또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2: 예.
0: 하고 어떠셨어요? 2023년도 저기 딱 갔을 때.
2: 얼떨떨했죠. 가장 먼저 얼떨떨했죠.
0: 네네.
2: 기대감 갖고 오실 거라 준비하고 또 마음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막상 오시니까 뭔가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0: 네네.
2: 야, 나도 또 유명인 돼가는구나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고
0: 아,
2: 했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극동에서 또 전파를 탔잖아요.
2: 예. 예, 그렇죠.
0: 네. 유명해지셨죠.
3: 근데 이 자리에 앉으시면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나 봐요.
0: 말씀도
3: 정말
0: 잘하시죠.
3: 다들 말씀 너무 잘하지
2: 아이고.
3: 않으세요?
0: 그러니까요.
3: 예. 뭐 남녀를 그냥 막론하고
0: 네.
3: 뭐 남자 목사님이나 여자 목사님이나 여기 앉으시기만 하시면 너무 재밌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2: 오시면서 기도
0: 맞습니다.
2: 빡시게 했습니다.
0: 목사님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 앉으면은 그냥 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게 하실 거다. 예, 했더니 진짜 말씀을 잘해주고 계시고,
2: 고맙습니다.
0: 먼저 목사님, 우리 물론 3년 전에 소개는 했지만
2: 예.
0: 그래도 잊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2: 예.
0: 우리 영덕에 있는 하소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하조교회는 작은 시골 마을교회입니다. 부락 마을교회이고 현재 교인 수는 약한 30에서 출석인 수가 30에서 35명 정도 모이는 전형적인 시골 교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2: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생활적인 득이 되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또 어른분이 많이 계셔서 그렇게 또 출입하는 데는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다. 역사는 한 64년 정도 된 교회인데 많은 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스스로 일궈놓은 그런 교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30명에서 35명 굉장히 가족적인
2: 예,
0: 분위기예요.
2: 그렇죠.
0: 네. 오늘 목사님 방송 출연하신다는 거 혹시 성도님들 알고 계신가요?
2: 예, 극동방송에 오늘 나간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0: 네.
2: 들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요청했는데
1: 아, 기도하면 들으실 텐데
0: 네.
1: 이제 SNS에 약간 약하시니까 그죠?
0: 그렇죠.
1: 예, 목사님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가 오는 거는 예,
0: 맞아요.
1: 어르신들이라서
0: 방법을
1: 마음은 간절할
0: 잡으세요.
1: 텐데
2: 연세가 거의 70세 이상이
1: 예,
2: 많으시니까
1: 그렇죠.
0: 맞아요.
2: 조금 그렇습니다.
0: 우리 육안의 파리번님이 그래도 목사님, 권사님, 우리 김기봉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뭐 시골 교회다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또 사랑이 넘치고요.
3: 네.
0: 네, 따뜻하고 가족적인 그런 교회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또 생각이
1: 네.
0: 들었거든요, 목사님.
2: 예,
0: 어떠세요, 교회가?
2: 맞습니다.
0: 네.
2: 사랑스러운 교회고 서로 또 많이 위로하시고 또 존중을 많이 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또 교회에서
0: 네.
2: 늘뭐 식사 같이 하니까 주일날에는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온화한 교회 또 서로 정말 위로하는 사랑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2: 예.
0: 우선 저희가 그 당시 방송을 했을 때 필요했던 게 있었어요. 그죠?
2: 예.
0: 소망을 하나 나눠주셨잖아요. 그게 뭐였었죠?
2: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차량이 없어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기도하고 소망을 올렸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맞습니다.
0: 승합차였죠?
2: 예, 승합차.
0: 네.
3: 어르신들
2: 예, 어른들.
3: 모시고 병원도 가시고 신방도
2: 마을
3: 가시고.
2: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핵심을 갖고 이제 차량을 원했고 주변에 마을 어른들이 거의 대부분 80세 이상, 90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버스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데 오르내리기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0: 네.
2: 뭐 차비는 물론 뭐안 드리려고 공짜로 그냥 가시지만은 차 오르내리락 짐 들고 오르내리락 그런 게 많이 불편해서 한 번씩 태워드리면 굉장히 고맙다 하시고 그렇게 예, 봉사하려고 차량을 원했던 것입니다.
0: 네. 근데 차량이 구입이 됐나요, 목사님?
2: 아직요.
0: 아.

0: 기도는 열심히 빡치겠는데 아직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1: 아직 때가 아니어서
0: 이제 거의 한 90% 정도 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90%. 예. 그럼 이제 10%만 하면 되나요?
0: 예,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2: 아니, 아까 말씀 네. 이렇게 이 방송 전에 네. 하실 때 보면 좀 10%보다는
1: 아, 좀 더
2: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때 방송에 한 350 정도?
0: 예, 처음에는 네. 예, 그 정도 그렇게 시작이 네,
1: 들어왔고
0: 마중물이 마중물이
1: 350이 네. 들어왔죠. 네, 네.
2: 지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1: 아, 그러니까요. 네. 네.
0: 열심히 예, 잘 채워주고 계십니다.
3: 어쨌든 그죠. 시골교회에서 예. 이렇게 재정을 차량을 사기 위해서 예. 사실은 저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0: 그렇죠.
3: 네. 교회가 꾸려 나가야 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거의 10배가 지금 저축이 되어진 상태잖아요.
0: 네. 선생님들이 먼저 또 네. 헌금도 많이 하시고
3: 그러니까요.
2: 네. 그래서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헌금 네. 네.
0: 그렇죠.
3: 네. 그래서 참 귀하게 또 교회가 잘 준비하고 있고
1: 네.
3: 이제 또 이제 시골 교회의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게 빚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세요.
1: 맞습니다. 네,
3: 그래서 네. 보통 같은 경우에는 네. 월부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선택할 텐데
2: 아.
3: 이제 어르신들은 그것보다는 그냥 다 준비해서 완보를 해서
1: 한 번에 일시로
0: 네. 그렇죠.
3: 네, 그래야 이제
2: 외상이 있으면 안 돼요.
3: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담을 많이 가지세요.
2: 네.
3: 근데 사실 이제 좀 뒤에서 바라보면 네. 지난 3년 그때 어쨌든 그 좀 저질렀으면
1: 네.
3: 3년 동안 다 타시고 어르신들 누리셨는데
0: 예, 그렇죠.
3: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뭐 이렇게 그저 우리 소중한 곳에 다녀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누렸을 텐데 어르신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보다는 교회가 그렇죠.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다.
0: 그렇죠? 예,
3: 그래서 네네. 사실은 좀 안타까움과 함께 그래도 귀한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그죠 네. 오늘
2: 정말 많이 모으셨네요.
3: 그렇죠. 정말 많이 왔죠.
2: 네.
3: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 소중한 우리 가족들이 협력해 주셔서
1: 네네.
3: 진짜 교회에 그죠 차가 좀 빨리 구입되어지고 그 교회가 차량이 잘 운행되어져서 그 귀한 성도님들이 좀 많이 오랫동안 좀 더 오랫동안 누렸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네 빨리 또 이게 모집이 돼야지만 모금이 돼야지만
2: 네.
1: 우리 어르신들이 빨리 또 네. 차를 타보실 수가 있잖아요.
3: 그렇죠.
1: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 우리 영덕에는 하저교회입니다. 승합차를 지금 우리가 또 마련을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을 한 10% 정도 좀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금액이 잘 또 충당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후원의 손길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0: 예.
1: 정말 십시일반 모여서 보내주시는 그걸로 저희가 또 승합차를 예. 마련하는 거니까
0: 예.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후원 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 참 그죠. 연세가 든다는 건 육체적인 제한이 자꾸 생겨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3: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종종 인사를 진짜 깍듯하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정말 깍듯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만났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그 지역에 이제 아래 지역에 사는 분인데 그래서 인사 너무 깍듯해요.
1: 네.
3: 저를 어떻게 아세요? 알지요. 그러면서 딱 하는 이야기가 전에 제가 마을로 내려오는데 거기서 차를 태워 주셨잖아요.
1: 아.
3: 이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1: 네,
3: 그분들의
1: 네.
3: 제일 네. 큰 문제잖아요.
1: 네, 네.
3: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가기 위해서는 거리를 걸어야 되고
1: 네, 네.
3: 뭐 일반적으로는 이게 애매한 거리는 걸어와 해야 되거든요.
1: 네.
3: 걸어오는데 또 사실은 밭에 갔다 뭔가 들잖아요.
2: 네.
3: 그죠? 뭔가
1: 맞아요.
3: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부담인데 태워줬더니 만날 때마다 얼마나 진짜 은인처럼
2: 네.
3: 생명의 은인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1: 네, 네.
3: 정말 교회의 차량은 중요해요.
2: 그렇죠?
3: 그러면 진짜 어르신들은 그래요. 그래서
0: 맞습니다.
3: 우리 하주교회의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탁 타고 다니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1: 네,
3: 그죠?
1: 네, 맞습니다.
3: 시장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다. 전도도
2: 차 냄새도 돼. 좋을 것 같아요. 새 차라서.
3: 네, 전도도 되고 자랑도 네. 되고 성도님들이 자부심이 생겨요.
1: 맞습니다.
3: 그리고 사실 목회자로서 어르신들이 연세 많아지는 모습 바라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네, 가봐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 네. 거죠.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기념관들. 네.

0: 가보면 정말 어른들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찡해지고 네. 은혜의 시간인데 그런 곳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보셨어요.
1: 네. 다니지는 못하고.
0: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 운행을 해 주시게 되면 성도님들이 정말 그 믿음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고 발찬체를 네. 밝게 맞죠. 되어지고 네. 행복해집니다.
2: 아멘. 네, 아멘.
0: 정말 행복해집니다. 아멘. 정말 필요합니다.
2: 아멘. 네,
1: 아멘입니다.
2: 네. 성도님들 어르신들의 또 발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디 가고 싶어도 네. 그냥 집에만 계시고 다들 몇 발자국 걸어 다니시는 게 굉장히 무릎도 안 좋으시고.
3: 옛날에 노인대학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르신들 정말 막 잘 걷지도 못하신 분들이 저 멀리 서너 시간 코스 거리
0: 좋아하죠. 네.
3: 다 가셔요. 네. 네. 다 가셔요. 네. 다 가시고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뭐랄까 나가지 못하는 것들 그 교회에서 하는 그 행사만이라도 나가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0: 아,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좋아하세요.
2: 네네. 네. 네. 여러분들의 그런 후원의 손길들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목사님께서도 성도님들 우리 하서교 성도님 어르신들께서도 빚지기 싫어져서 네 그게 정말 다 준비가 되면은 그때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모으고 계시거든요. 한 10% 정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10%를 같이 또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멘.
2: 네, 우리 3026번님께서 후원하셨고요. 빨리 준비가 되어서 아멘.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하게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2: 보내주셨습니다. 7240번님도 후원 보내주셨고요. 1211번님도 후원 이렇게 두 글자
0: 네,
2: 남겨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여러분들의 그 후원의 손길들 정말 어르신들이 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승합차 교회 승합차가 잘 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후원의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후원 이 후원 두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은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 목사님 방송하고 났을 때 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좀 방송을 듣고 목사님께 어떤 얘기 많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기억나세요?
1: 성도님들은 방송 듣는 게 그렇게 많이 듣진 않은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1: 그렇고 한 예로 이제 우리 교회에 제가 봉사하면서 차량 제 차량으로 지금 아침마다 한 번씩 모셔드리는데 그분이 한 분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2: 네네.
1: 작년 10월 달 경에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몇 번 그냥 태워드렸는데요.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 오신다. 그분의 몸은 지금 네. 결혼하시고 젊었을 때에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허리 펴지 못해요. 네네. 거의 90도 가까이 굽어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평생 지금 살아오셨는데. 현재 88세인가 그 연세 그 정도 되는데요.
2: 네.
1: 작년까지는 이제 그냥 그렇게 다녔었는데 제가 불편하고 주차장에 있으니까 태워드렸는데 그분이 그것을 고마워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교회 오시고 이제 출석하시고 또 그 순간에 아드님의 사건이 조금 있어가지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네. 기도를 통해서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3: 아멘.
1: 그러니 더 깊이 이제 지금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2: 네.
1: 아 이걸 보면서 아 그래 나 계속 해야 되는구나. 마을 봉사
2: 네.
1: 특별한 것 아닌데 잠시 동안 태워드리고 태워주고 오면 되는데 마을에서 마을 그 시장까지 나가는 게 한 10분 정도
2: 네.
1: 차량을 한 10분 정도 가야 되거든요.
2: 네네.
1: 그 불편함을 그래도 모셔드리니까 그게 감사해서 귀한 열매를 또 맺으시는 거 보고
0: 맞아요.
1: 아 역시 하나님 하시는구나.
2: 네, 아멘.
1: 아내 돌려드렸습니다.
2: 아니 이게 차량으로 10분이지만 걸어가 어르신들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1: 하루 종일 가야 되죠.
3: 정말 종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2: 진짜. 근데 거기에도 우리 하솔교회 승합차가 딱 생기면은 그냥 어르신들 모셔다 드릴 수 있는 발이 네. 될 수 있거든요.
3: 시장도 가시고 병원도 가시고 네. 여행도 가시고 교회에서 네.
1: 가을 되면 이제 곡물 나가지고 곡물 이제 가서 방앗간에 뭐 참기름도 빻고 네. 해야 되는데
3: 네.
1: 짐이 많으니까 차 타기도 불편하고
0: 많이 불편하죠.
3: 목사님 네. 차는 또 개인 그 네. 인원 제한 있잖아요.
1: 개인 차로 해서 네. 이제 조그만 차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그냥 몇 분 못 모시지만은 그런 게 참 소중하구나
2: 네네.
1: 그렇게 느꼈습니다.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제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사역의 열매를 한번 나와서 소개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드린 거잖아요.
1: 네.
2: 그때 저희가 어떤 소망을 나눴죠 했는데 승합차를 얘기하셨어요.
3: 네.
2: 근데 그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다고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1: 네.
2: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잘 또

0: 마무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제가
0: 네.
1: 조금 뭐 포항 시내에 있는 교회라든지 좀 젊은 분들이 계신 교회라면 아, 그 금액이면 나머지는 할부로라도 좀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2: 다
1: 아까 박
2: 그렇죠. 네.
1: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정말 마음에 딱와 닿는 거예요.
0: 네.
1: 어르신들은 빚지는 거 정말
2: 네, 맞죠.
1: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
2: 네,
1: 이제
2: 그래요.
1: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0: 네. 우리 1724번님께서 후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0: 네.
2: 사실 목회가 교회의 목사지만 사실 지역의 목사거든요. 그래서
0: 네,
2: 특별히 이제
0: 맞습니다.
2: 저희도 시골이고 시골일수록 그 마을의 동민이고
0: 네.
2: 목사도 동민이고 가족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차를 가지고 있을 때 누가 태워달라고 하면 너무 감사해요. 동민으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0: 네.
2: 그리고 또그 교회 차량 운행되어지면서 태워주면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그분들에게 절실한 것이니까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좋은 도구가
1: 네, 만약에
2: 되어져요.
1: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차 타고 시장도 가시고 뭐 병원도 가시는 거 보면 좀 부러우실
2: 아,
1: 거예요.
2: 많이 부럽죠. 많이 부럽죠.
1: 네,
2: 정말 많이
1: 그게
2: 부럽고요.
1: 전도가 될수
2: 네,
1: 있겠어요.
2: 반드시
1: 하나님의 예체가 될수 있는.
2: 꼭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일이니까 그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저교회가 또 마을에 그죠? 그 동민들에게 소중한 뭡니까? 소문을 나게 될 것이고
0: 그렇죠.
2: 그리고 또뭐그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동네에서 같이 마음을 가지게.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동네의 이장님이, 왜냐하면 이장님이 그 마을의 어른들을 섬기는 일이니까 이장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0: 그렇죠.
2: 예. 그래서 그 어른 한분한 분을 섬기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제가 아는 한 분은 이장님이 해마다 선물을 가져온대요. 너무 고맙노라고. 우리 동네 섬겨주는 다 고맙노라고. 그렇게
0: 아이고,
2: 목사님을 찾아와서 선물을 매년 가져온다는 거예요.
0: 네.
2: 예, 그럼
0: 감사합니다.
2: 그렇게 같이 마을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저교회가 우리 성도들, 저는 첫 번째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죠? 성도들이
0: 네.
2: 진짜
0: 맞습니다.
2: 어르신들 하나님의 부르심 있기 전에 그죠? 참 가족들이 여러 번 모여서 뭐 소풍이 아니라 뭐 좋은 곳이 좀 다녀오고
0: 그렇죠.
2: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과 함께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우리 차량이 되어집니다. 그죠? 하저라는 또그 지역은 또 바닷가고 또 떨어지는 곳이라서 꼭 성함차가 필요한데 우리 마음을 좀 모두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 하저로 돌아갈 때차한대 들고 갔으면
0: 감사합니다. 아멘.
1: 아멘.
0: 목사님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거의
1: 예,
0: 없으시거든요. 와,
1: 맞아요.
0: 오늘 그런 또 역사 기적이 일어날 줄
2: 할렐루야.
0: 믿습니다.
2: 아멘.
1: 목사님께서 가끔 이제 우리 교회도 시골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박 목사님.
2: 맞죠.
1: 근데
2: 시골교회
1: 이제
2: 맞죠.
1: 더
2: 맞죠.
1: 시골 그렇기 때문에 그 뭐랄까 하저 교회의 어떤 형편, 좀 시골에 대해서 더
2: 마음을.
1: 잘 아시고 오늘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2: 맞아요.
1: 생각이 들어요.
0: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감동이 되시는 분들. 어쩌면 우리 고향 교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이 계시는 그 교회인데 이분들이 불편하게 그 승합차 교회 차량이 없어서 시장 보러 다니는 것도 어려우시고 또 마을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목사님도 할수 있는 여건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후원의 손길들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우리 영덕에 위치한 하저교회가 다니는 집집 곳곳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2: 아멘.
0: 어르신들이 함께 또 이렇게 같이 뭐 단풍놀이도 가시고 야유회도 가실 수 있는 시간들이
2: 그렇죠.
0: 있잖아요. 근데 차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승합차가 잘또 준비가 될수 있도록 이제 10분 10% 정도만 채워지면 된다고 하니까 오늘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멘.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으로 후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올해 우리 하저교회가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이라든지
3: 예.
0: 어떤 뭐 행사가

0: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해마다 그 창립 기념일이 되면은 마을 어르신에게 또 식사를 대접합니다.
0: 네.
1: 회관에서 작년에도 우리가 또 따뜻하게 뭐 삼계탕 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올해도 아마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진행할 것 같고요. 또 회관들 다니면서 또 어른들에게 또 복날 되면 수박도 하나씩 나눠드리는 사역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을을 섬기려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0: 네.
1: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캠퍼를 오시는 분들이 간혹 몇 교회 되십니다. 그런 분들도 오시면 또잘 섬기고 무료로 교회를 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0: 네. 이렇게 또 어르신들을 섬기시고 동네 분들과 함께 뭔가를 또 나눔을 해주신다는 것
1: 네.
0: 자체가 굉장히 잘 섬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2: 네.
0: 그죠? 네.
2: 꼭 차가 필요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네. 예,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마을을 참 섬기는 게 너무 귀한 일이고 또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예, 그런 중에 마을의 어르신들을 마을 회관에서 섬길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에 교회로 초청해서 섬기는 게,
1: 예, 교회도 초청합니다.
3: 그러니까 더 바람직할까 그래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근데 기회 될 때마다 교회를 초청해서 교회에서 대접을 하면 그분들이 교회 마당 늘 밟는 곳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살면서 교회 안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의 어르신들은 좀 생각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많이 교회에 발을 딛고 들어와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자꾸 제공해 주고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그렇게 섬기다 보면 그게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1: 예, 저희들 교회는 뭐 해마다 부활절 또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은 그래도 교회는 오십니다.
3: 그렇죠.
1: 지나가면 인사하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고 인사받기도 하고 많이 해드리지 못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민망하지요.
3: 아니죠. 너무 귀한 사역을 잘
0: 그럼요.
3: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그 지역의 그 어른들에게는 또 목사님이 자부심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0: 그럼요.
3: 섬겨주고 도와주고 식사 제공해주고 초청해주고 사실 그분들이 특별히 많은 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 될 때마다 교회에 좀 오시고 또 그분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1년에 몇번 가는 그 교회의 성도라고 서로 만나면
1: 맞죠.
3: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거기에
0: 맞습니다.
3: 등록을 안 했지만 나는 그 교회에 몇번 가는 성도라고 그 이야기를
2: 아,
3: 하세요.
2: 또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간다면 그 교회를 간다.
3: 그 자녀에게 자랑하고 그렇죠.
0: 아유, 매번 사실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분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 잘또 돌보고 양육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르신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에도 좋은 차량이 승합차가 마련이 돼서 함께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하저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멈춰 있는데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후원의 손길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후원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하서교회 자랑이 있다면 목사님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으세요? 우리 하서교회는 아 이렇습니다라고 늘
1: 자기 자랑하는 게참 질문은
0: 쑥스럽죠.
1: 좀
0: 맞아요,
1: 그렇다
0: 맞아요.
1: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뭐 특별하게 제가 딱 이렇다 하기는 뭐 하고 그냥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 교회다 서로 위로하고 또 함께 품어주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서로 화합하려고 늘 어슬나누고 있고 그래서 서로 무슨 공동 작업하면은 교회 청소한다든지 하면은 함께 모여서 청소하는 일도 있고 그런 교회입니다.
2: 연세가 드셨는데도 다 참석하시나 봐요.
1: 그래도 많이는 안 하시지만 그래도 늘 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0: 감당 사역을 하시고 계시니까
1: 네네.
0: 참 좋습니다.
1: 아니, 교회에서 매번 예배 드리시고 식사도 교제를 하세요? 식사
0: 예,
1: 교제?
0: 매주일 이제 식사 교제합니다.
1: 와.
0: 맛있는 국수 먹습니다.
1: 국수 드세요?
2: 맛있겠어요.
0: 예, 일찍 오셔서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다음에 예배 마치고 바로 가셔가지고 또 나누기도 하고
1: 네.
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이렇게 섬기시는 게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또 어르신들이 폐주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순번대로 하시나요? 그러면
0: 아니요, 그건 늘 하시는 분들만
1: 있어요.
0: 예, 계속 그렇게 고정적으로 하시다시피 하십니다.
1: 와,
2: 국수 맛이 변함없이
3: 주방 담당.
0: 네, 주방 담당 한 네 분 정도 이제 이렇게.
1: 네.
2: 근데 그죠? 그분들이. 매주일 또 새가족이 오면 얼마나 즐겁게 일하실까.
1: 그러니까요.
2: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0: 네.
2: 네, 새가족의 그 부흥도 있어야 되고 그 소중한 일을 위해서 오늘 또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이 차량 준비에
1: 네.
2: 차량으로
1: 네.
2: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7240번이 한번 먹으러 갈게요. 기회
0: 예,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2: 보세요. 진짜 저는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1: 네.
2: 하주 교회가 어떻게 저는 정확하게 그런 모르겠지만 뭐랄까요 건물 숲 속에 있는 게 아니라
1: 네.
2: 보통 이제 유럽의 교회들 보면 그저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고 주위가 이렇게 좀 형안이 열려져 있는 공간 그런 어떤 느낌. 그죠?
1: 네.
2: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따뜻하고 편안한 교회 느낌 자체가.
1: 네네. 네.
2: 그리고 입구나 이런 것들이 잘 정돈되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건물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초원에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가장 온화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 잘 위치되어 있어서 목사님 사모님이 다 그러시겠지만 성도님들이 그러신 게 참 그런 교회로 정말 저는 인상이 참 좋았어요.
1: 네네.
0: 예 맞습니다.
1: 지금 보니까 또 우리 2515 번님께서도 후원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우리 4436번님도 후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1: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 아까 박 목사님 하셨잖아.
1: 네.
3: 봉고 그 차량 들고 가시면 좋겠다고.
0: 아멘.
3: 계약하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1: 네. 네. 지금 목사님 저희 2023년도에 방송을 하고 아직까지 지금 차량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생합차가 구입이 안 됐는데 오늘 이 방송을 끝으로 네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0: 아멘.
1: 네. 이렇게 또 만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아멘. 일하시고 계시기 아멘. 때문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후원의 손길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후원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 영덕이 사실은 저희가 또 산불 피해가 있어 참 어려웠던 지역이었잖아요.
0: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1: 목사님 교회는 괜찮으셨어요?
0: 다행히 저희들 교회는 이제 피해는 없었는데
1: 네.
0: 저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정이 완전히 전소되고 과수원 하시는데 과수원도 조금 피해를 보시고
1: 네.
0: 그렇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1: 네네. 네.
0: 다행히 그날 저녁에 불이 바람이 북쪽으로 불다가
1: 그렇죠.
0: 아니 북쪽 불기 전에 이제 다시 우리 하저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계속해서 아마 위험성 있다 경고 와가지고 다 피난도 하고 이랬고.
1: 네.
0: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한 시쯤 돼가지고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 지역은 그래도 피해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1: 네네.
0: 뭐 그걸 또 감사할 일이지만은 또 그것만 감사할 수도 없는 거고 주변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신 교회가
1: 많죠.
0: 있으니까
1: 많죠. 네네.
0: 안타깝기도 하고
3: 마을이 없어지고 그죠. 네네.
1: 저희가 가봤잖아요.
0: 네. 마을 전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1: 네네. 정말 다 잿더미처럼 까맣게 탄
3: 새까만.
1: 네네. 지금도 그 영덕으로 가는 길 보면은
2: 그렇죠.
1: 산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0: 매일 보면 나무를 봅니다. 탄 나무들은
1: 네네.
0: 다 타고 말라가지고 회색에 변한 모습들, 벌목아 오는 모습들. 그런 걸 늘 보고 또 있죠.
1: 맞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아픔이 큰 영덕 지역에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요.
0: 네.
1: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절교회가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하죠.
1: 네네. 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목사님 열심히 또 복음 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의 손길들 계속 보내주시면 우리 하절교회 승합차를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0: 아,
1: 조금만 힘을 실어주시면

0: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차량 구입이 거의 고지에
1: 거의,
0: 있어요.
1: 거의.
0: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셔서 후원해 주시면
1: 이제는 목사님
0: 감사하겠습니다. 네.
1: 준비하셔야 돼요.
2: 예, 감사합니다.
0: 네.
2: 미안합니다.
0: 준비하셔야 됩니다.
3: 예,
2: 성터에서
3: 열심히 준비합니다.
2: 하시고.
0: 네.
3: 제가 어떤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한분 교회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임종의 때가 됐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임종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가 뭔데 목사님께서 이거 주고 데려다니면서 구경시켜 주시고 또 그 자리자리마다 다 데려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그거였대요. 목사님 손을 잡고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성도를 돌아봤더니 그 손을 잡고서는 그렇게 곳곳마다 데려가 주어서 가볼 수 있게 주어서 너무 감사하느라.
1: 그게 평생 마음에 감사로
3: 그렇죠.
1: 남아있었나 보다.
3: 그리고는 다 봉투를 두 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교회 헌금하고 하나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준비해놓더래요. 야,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열심히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진짜 손잡고 목사님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그저 구경과 이런 거 다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야기 들어야 되잖아요.
0: 네네. 네.
3: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0: 맞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서교회 영덕에 위치해 있는 하서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요. 또 물질로 같이 또 후원해 주시면 더 아멘,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방송 시간이 이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1: 여러분들, 목사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데 지금 찬양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0: 네네. 이제 거의 이제 시동을 거의 거시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또 후원의 손길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후원 두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목사님, 우리 방송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우리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 교회 기도 제목.
0: 네네.
2: 주보에 늘 기도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0: 네네.
2: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0: 네.
2: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2: 두 번째로 차량과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과 봉사로 지역을 섬기며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2: 세 번째로 하저 교회 위에 다음 세대를 세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0: 아멘.
2: 세 가지 기물 두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거기 두 번째가 차량 구입이에요.
1: 재정과 차량.
0: 재정과 차량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우리 영덕에 위치한 하설교회니까요. 가깝으면 포항도 요즘 길이 잘 나서 한식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2: 요즘 고속도로가 생겨서 가지고 뭐 한 30분, 40분만 충분히 갑니다.
0: 오, 진짜요?
1: 아,
0: 포항에서요?
1: 예.
0: 진짜 가까우셨네요. 네.
2: 금방 갑니다.
0: 네네.
3: 그렇다고죠. 우리 하저 출신 우리 성도님들 하저교회 30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0: 네.
3: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0: 네. 국수도 드시고 네네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후원의 손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우리 영덕에 위치해 있는 하저교회 김기붕 목사님 차량 구입을 하는데 여러분들 후원의 손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는 하설교회 김기봉 목사님과 함께했고요. 우리 송동교회 박희영 목사님, 소망교회 박미경 권사님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세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네, 사랑해드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평강통성을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지 않는 자의 저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온전한 십일조란 십일조와 헌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십일조, 곧 소득의 10분의 1뿐 아니라 선교, 구제, 절기, 건축헌 등과 같은 각종 헌물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고 또 하나님 집으로 쯤쯤에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까지 애청자 여러분은 얼마나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왔습니까? 만약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십일조와 헌물, 곧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자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 통해서 레위기 27장 3절부터 30절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시나 소나 양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하고 초태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 13장 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하고 초태상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십일조는 특별히 하나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십일조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곧 성전에 찾아 나가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놓고 마지막으로 예언처럼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에게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0: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십일조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아이의 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는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 곧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을 보면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일조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만큼 물질이 남기 때문에 더 부유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일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잠깐 드리지 않음으로 풍족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부유해지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빈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둔 사람은 반드시 점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으로부터 도적질 당하게 되어 십일조를 드리지 않은 만큼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으로 더 어렵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것이라고 정하여 두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미 하나님께서 바쳐진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 아간의 범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했을 때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 바침이 되어 그들이 아이 성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애청하신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온전한 십일조로 하나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 축복을 함께 누리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순복음교회 762국에 309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0: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거칠고 메마르고 향기조차 없는 질긴 잎을 심는다. 오래 입안에 머금고 아무 말 없이 되새김질한다. 몇 번이고 천천히 자기 속을 통과시킨 후에 따뜻한 우유, 묵직한 힘의 노동,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살과 뼈까지 아낌없이 세상에 내어놓는다. 거친 것을 먹고도 부드러움을 길어내어 놓는 삶. 사람은 꿀처럼 달콤한 것을 먹는다. 온갖 칭찬의 고운 말에, 좋은 침대, 부드러운 이불에서 일어나 향기로운 것들을 하루로 채우고, 가시돋친 말, 남에게 미루는 게으름, 하나라도 더 챙기려 세상을 살핀다. 소가 풀을 먹고 젖을 만들고 타인을 위해 힘을 쓸 때, 사람은 사랑을 먹고 미움을 빚고 자신의 것 채우려 안간 힘 다 쓰니 말없는 짐승의 눈망울 앞에서 부끄러워진다. 청취자 여러분, 말없이 온몸과 생을 타인을 위해 사는 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우유 같은 말 한마디, 조용한 위로와 배려가 있는 삶을 산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말없는 짐승에게서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그 사랑 담아내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중보 기도 시간,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올려주시면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것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울릉도에 있는 태하 침례교회를 섬기는 최경훈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0: 오, 반갑습니다. 네,
1: 네.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과 저하고는 또 처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새롭네요.
1: 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0: 네, 네, 목사님 잘 계시죠?
1: 네네.
0: 아,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1: 네.
0: 그 울릉도에도 소가 있나요?
1: 울릉도에는 아주 소가 있습니다. 아, 식소가 그렇습니까? 많습니다.
0: 식소요?
1: 예, 식소. 아주 귀한 소죠. 품종이 귀한 소, 식소가 있습니다.
0: 예. 예. 그 소는 노동을 하나요, 혹시? 아니면
1: 주로 네. 식용으로 지금.
0: 아, 그렇군요. 예, 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은 제 삶을 보면서 갑자기 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네, 예. 제가 어렸을 때 받는 소는 정말 그 지푸라기를 먹으면서 밤새도록 꾸역꾸역 씻고는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노동을 하고 또 저 소는 저 또 우유도 주고 마지막에는 네네. 또 우리가 맛있게 먹는 또 아, 소고기와 또 곰탕을 먹을 수 있는 뼈까지 주는 그 소를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글을 예. 한번 적어봤는데 한 달 동안 네. 고쳤는 글이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읽은 그 글입니다.
1: 아, 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0: 아,
1: 네.
0: 감사합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1: 네.
0: 아, 목사님 정말 우리가 그 소의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닮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울까. 물론 또 소보다 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 그 희생을 본받아야 되지만
1: 네네.
0: 소보다도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좀
1: 네.
0: 각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데 우리
1: 네.
0: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좀더 사랑을 가지고 좀더 부드러운 말로서 사랑하는 말로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1: 네, 우리는 항상 공사 중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0: 네.
1: 주님 안에서 또 성화되어 가는
0: 아멘.
1: 과정이니까 열심히
0: 아멘.
1: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멘.
1: 네,
0: 우리가
1: 네.
0: 노력하지만 또 넘어지고
1: 네.
0: 또 노력
1: 네, 네.
0: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 존재니까 목사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0: 있도록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1: 네. 주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린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사모님의 그 깊은 영적도 고뇌가 우리는 소보다도 못한,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겸손하게 우리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0: 아멘.
1: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찍히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 승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리의 작은 신음과 부족함에도
0: 주님.
1: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0: 아멘.
1: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랑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사랑을 나누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1: 네.
0: 703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제목 알립니다. 저희 외손녀가 13세인데 소변에 혈뇨와 칼슘이 빠져나온다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에 살고 있어서 방학을 맞아 한국에 나와서 서울대병원에서 6월 29일 검사, 또 30일 날 결과 보고 또 중국으로 가야 합니다. 별다른 약도 없고 계속 검사만 해야 되고 중국에 살고 있으니 검사하러 와야 되고 외손녀, 엄마, 동생 세 명이 함께 나왔다가 들어가야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물질도 많이 들고 힘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외손녀 가정에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 검사는 아무 이상 없게 나와야 하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 외손녀의 질병이 하나님께서 꼭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손자는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라고.
1: 네.
0: 아, 네. 외손자, 외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사실은 또 제가 자신이 아픈 것보다 우리 그 손자 손녀가 아픈 게 더 마음이 아픈 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네. 느껴지네요, 목사님.
1: 네,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외할머니께서 네. 또 이렇게 외손녀와 외손자를 위하여
0: 네.
1: 또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네. 기도할까요? 우리 외할머니가 외손녀 외손자의 또 질병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0: 아버지.
1: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요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강설을 바라시는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할머니의 기도대로 그 믿음대로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건강 회복하여서 외손녀 외손자가
0: 주님.
1: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에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0: 아멘.
1: 더욱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병원 진료 또 절차 오고 가는 모든 길 주님 동행하시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치료의 주님께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038님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위해

0: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들은 드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치유와 재정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간증하는 그런 귀한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345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안강입니다. 우리 신랑 이집사 방학입니다. 교회 출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아, 저는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네, 교회를 방학하고 있군요.
1: 네,
0: 네, 가난한 성도이군요.
1: 그렇군요.
0: 아,
1: 예.
0: 네,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나가는 게 얼마나 행복인데요.
1: 맞습니다.
0: 네,
1: 예.
0: 마음이...
1: 또 방학할 때가 있으면 또 계약할 때가 있습니다.
0: 아멘.
1: 예, 걱정할 거 없습니다.
0: 네, 네. 우리 목사님, 네, 기도 부탁드릴까요?
1: 네, 주님, 우리 3459번님 남편을 위하여 그 영혼 구원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주님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연단의 시간이요, 고뇌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지금은 방학이지만은 앞으로 귀한 주님 앞에 붙들려서 크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큰 일꾼,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깨우쳐 주셔서 어서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네.
1: 네.
0: 3459님, 사랑하는 남편의 믿음 생활 회복을 위한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네.
0: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눌게요. 319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사업장에 지혜와 형통함을 주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제 직장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맡은 일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2세 계획이 있는데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소서라고.
1: 아멘.
0: 아멘. 네, 사업장과 또 본인의 직장과 2세 계획을 위한 기도 제목이 목사님 은근히 많습니다. 네. 짧지만. 네, 목사님.
1: 네.
0: 네.
1: 하나님이 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0: 아멘.
1: 또 귀한 아들 또 자녀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주님, 3192번님 남편 사업장에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또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그 사업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 시행착오가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또 직장생활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이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일꾼을 또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3192님. 이 어려운 세상 그 남편의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더하시고 또 직장과 퇴임문을 여셔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사무엘과 같은 멋진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1: 네.
0: 896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 아들, 부부, 손녀, 손자가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시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 살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트 하트를 보내셨는데, 아, 정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정말 우리 자녀

0: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정말 그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네요, 목사님.
1: 그러네요. 예.
0: 네.
1: 우리 사랑에 또 마음을 가진 또 우리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반드시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8963번님, 딸, 아들 부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손녀와 손자도 더욱더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이 악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바른 믿음으로 인생관과 또 가치관을 확립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게 하시고 또그 인생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1: 네.
0: 8963님. 우리 귀한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서기를 바라는 귀한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921호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회사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는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들이 6월 11일에 기중기와 12일 로드 실기를 합격하여 올상 하반기에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아들이 이렇게 정직원이 되면 정말 기쁘고 좋겠지요. 그리고 안전이 되겠지요, 목사님.
1: 맞습니다.
0: 네.
1: 우리 신분의 주인이 되시고 또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을 잘 형통케 하시고 상승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네, 기도하겠습니다. 9215번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번 기중기와 로드 실기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올 하반기에는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신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귀한 어머님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921호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190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오늘은 제 아들이 정신 장애가 좀 있는 아들이 있는데 층간 소음 때문에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경찰서에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심장은 자꾸 두근거립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아멘이라고. 얼마나 그 아들 때문에 마음 졸이는데 또 이런 또 위층 간의 문제가 생기니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그렇겠네요.
0: 네,
1: 아유, 참.
0: 위로와 또 하나님의
1: 어떻게
0: 은혜가
1: 해야 될지 우리는
0: 그렇죠.
1: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0: 네.
1: 기도해서 뭐든지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자, 1908님, 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주님.
1: 주님 아시지요?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 주셔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현재 중간 소음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0: 주님.
1: 2층에 계시는

0: 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어. 아멘. 모든 일이 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위청분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1908님. 네. 아, 아픈 손가락 같은 아들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도 만지시고 또 지금 모든 문제 순조롭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울릉도에 있는 태아 침례교회의 최경훈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161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절제와 경건 생활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소서라고. 아, 목사님.
1: 네.
0: 네. 굉장히 그 믿음으로 정말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렇게 녹여져 있네요.
1: 네. 네, 네.
0: 이거는 누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0: 네.
1: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욕망이 있는데
0: 네.
1: 성령의 열매에 중요한 절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은
0: 네.
1: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목사님 네, 9161님을 네.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우리 모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1: 네. 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우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주님 사랑 안에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9161번님의 절제와 경건 생활을 위하여 간절하게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이 귀한 9161번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내려 더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이 또 소망기도에 참여한 또 모든 우리 애청자들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제와 경건의 삶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드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9161님, 우리 절제와 경건 생활 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대로 정말 발부둥치며 살아내는 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0: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0900님. 네. 900번님이네요.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1: 네.
0: 아, 목사님 짧지만 이 속에는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평안과 또 모든 또 그 또 행정적인 일들 여러 가지 많을 텐데 이 모든 곳에 평안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1: 네.
0: 네.
1: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0: 아멘.
1: 또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고
0: 아멘.
1: 또 어린이집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평안으로 또 주님의 귀한 아이들로 잘 성장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네, 기도하겠습니다. 0900번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린이집을 주님이 친히 운영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께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또 경제적인 거, 또 행정적인 거, 또 어린아이들 또 주님 많이 또 보내주시고 또 저들을 잘 양육해서 참으로 주변에서 참 소문나고 또 칭찬받는 그런 어린이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그리하여 더욱더 어린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어린이 집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0900님 참 귀한 사역, 어린이집 운영 그 전반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어서 정말 기도의 제목대로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800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방송 가족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손녀 빠른 회복을 위해 지쳐있는 아이 엄마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반듯한 청년인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휴학 중인 공부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참 평안과 안식이 있길 간절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아, 손녀가 마음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네. 할머니가 자주 올리시는데 속히 정말 회복되어서 아,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어요 라는 그런 글을 저는 보는 게
0: 네.
1: 네, 큰 소원입니다.
0: 네, 네.
1: 네.
0: 네. 또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 아멘.
0: 예,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1: 아멘.
0: 건강하게 정상적인 귀한 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합니다. 8007번님 우리 할머니 귀한 손녀를 위하여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 손녀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1: 아멘.
0: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해 주시고
1: 아멘.
0: 성령님이 지배해 주셔서 그 손녀가 이제 다시 학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귀한 또 아이 엄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힘과 지침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놀라운 행복과 축복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손 꼭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1: 아멘.
0: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귀한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8007님 늘 매일매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266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봄철의 냉해와 추석 전후 계속된 굳은 날씨 때문에 수확량이 적었습니다. 올해엔 하나님 은혜로 많은 수확과 높은 수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0: 네.
1: 네, 목사님 작년에 그렇게 농사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저희들도 사 먹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0: 예.
1: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0: 아, 네.
1: 네.
0: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76번님 우리 가수원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작년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올해는 하나님 풍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가수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금년에 풍성한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수확 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667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와 모든 환경을

0: 순적하게 하셔서 정말 풍성한 그런 가을을 맞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4426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자궁경부암 수술했는데 건강이 잘 회복되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네.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이 네.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1: 아, 그렇습니까?
0: 우리 4426님의 네. 기도 제목과 또 지금 목사님 그 울릉도 계시는데 울릉도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번 마지막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4426번님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우리 주님 이 4426번님의 믿음대로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울릉도 또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울릉도 36개 교회 다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울릉도가 복음화되고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생업에 축복하시고 특별히 울릉도의 모든 생산물 오징어가 풍년이 일어날 수 있도록
0: 아멘.
1: 축복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4226님, 4426님. 네, 스스로 건강이 잘 회복되고 또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울릉도에 계신 모든 분들 참 올해는 오징어도 풍년이 되고
1: 아멘.
0: 그곳에 풍년이 되면 또 이 육지에도 좋은 오징어를 먹지 않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0: 그렇죠. 네. 저희들도 울릉도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1: 네.
0: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울릉도에서도 기도 제목을 올리시면서 제가 울릉도에서 보낸지 잘 모르거든요.
1: 네.
0: 울릉도에서 기도 제목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되게 반갑고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예, 목사님 예. 오늘 이렇게 뜨겁고 따뜻한 기도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태하 침례교회 최경훈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뜨거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친 것을 먹고도 좋은 것만 내놓는 소의 일생을 보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핑계대지 말고 우유 같은 말 한마디 위로와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태하 침례교회 최경훈 목사님, 진행의 포항 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2: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6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현장을 바꾸는 AI 활용법 교육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향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북지방회 목회자 및 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를 위한 AI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766-6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에서 6월 14일 주일 오후 7시에 가수 유열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폐섬유증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폐 이식 후 기적적으로 살아난 유열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6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는 창립 124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며 사무엘 윤교수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새소방침례교회에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새생명 전도축제 및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감사예배와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간증 집회로 은혜를 나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227-2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킷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 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홍번으로 게시판,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다대교회 김덕현 목사님입니다.
1: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오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평화와 자유,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하신 선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0: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무거운 의료 장비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평생을 집안에 고립돼 지내야 했던 중증 장애 아동 가정을 위해 복지재단과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몸이 자라면서 기성 유모차를 탈 수 없었던 중증 장애 아동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선물하고 외출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한 특수 이동 보장구 지원 사업이 돛을 올렸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어제 중증 장애 아동 가정의 외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특수 유모차 500대를 지원하는 산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5살 하랑이 부모의 요청으로 유아용품 기업 와이업이 개발에 나선 후 미랄복지재단의 합류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새로 제작되는 유모차는 하단에 부피가 큰 산소통을 실을 수 있는 거치 공간을 마련했고 상체를 완전히 눕힐 수 있는 특수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8월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오는 9월에는 유모차를 받은 가정들과 함께 서울에서 가족 참여형 걷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법제화하기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재정학술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음선필 교수는 어제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낙태죄 개정 시한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규정할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는 이번 법안이 인간 생명 존중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법적 처벌을 부과하는 핵심 원칙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 역시 현대 의료 현장이 유물론과 공리주의에 잠식돼서는 안 된다며 의사는 수정부터 자연사까지의 생명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끊어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현지 사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와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산상 피해는 확인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제너럴 산토스 지역의 장춘철 선교사는 현지 교민과 한국인 선교사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지만 건물이 낡은 현지 교회들의 담이 무너지거나 시설이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바오 지역에서 활동하는 박광화 선교사 역시 지진 여파로 다바오 동행교회 예배당 건물 외벽에 큰 균열이 발생해 긴급 보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 선교사는 제너럴 산토스가 무슬림 영향이 강한 지역이라며 피해를 본 현지 교회와 교인들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청년들과 취약계층의 결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의 영세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 3천 원짜리 청년 식당을 운영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세교회 고정환 장로대회는 교회 설립자인 고 김종수 목사의 호를 딴 한밀 청년 밥상을 열고 국내산 식재료로 만든 김치찌개를 취약 주민과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주변 상권을 배려해 평일 저녁 시간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영세교회 성도 30여 명이 요일별 봉사자로 참여해 조리와 홀 서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주가 식당 취지에 공감해 매달 쌀과 후원금을 전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장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은둔형 청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밥상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선하게 전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8도,

0: 평양 25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요. 동해상의 파도는 0.5m에서 1m로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네, 저는 포항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랩돈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40여 년 동안 중국 제나라의 세 명의 왕을 재상의 자리에서 모신 존경을 받는 인물 안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상이 돼서도 고기 반찬

기준을 한 가지 넘게 올리지 않았고 자신뿐 아니라 식솔들에게도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고요. 왕이 하루는 자신에게 간언을 올린 신하에 대해서 안영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는 폐하의 의견을 그저 동조하러 온 아첨꾼입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신하가 찾아와 간언을 했고 다시 왕은 안영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조화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충직한 신하라고 중용하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물어봤는데요. 내가 듣기에 두 사람 다 비슷한 말을 했소.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아첨꾼이 되고 한 사람은 지혜 있는 충직한 신하가 되는 것이오? 폐하의 말을 듣고 모자란 것은 차기할 방도를 말하고 넘치는 것은 적당히 할 방법을 말하는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폐하의 말에 장단을 맞춰 긍정을 긍정하고 부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저 아첨꾼일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내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사울의 말과 행동에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운운하면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말하는 기준이 자신이 복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유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그는 사울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결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오해하는 자들이 갖는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성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라고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행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결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결론, 기쁨과 평안이 전혀 없는 결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살핀 다윗과 사울의 경험을 통해 최소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처럼 자신의 원함이 전부라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동기와 의도가 온통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복종할 마음과 동기가 자신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기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9편 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1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며칠 사이에 한 외신 보도가 눈길을 끈 게 있어요. 최근 북한의 경제가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1: 네.
0: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북한의 경제 성장 사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거든요.
1: 네. 그러면서 평양에는 수년 동안 수만 채의 주택이 공급되기도 했고요.
0: 네.
1: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경제

0: 제가 나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러시아로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 경제가 성장하는 듯 보이기도 해요.
1: 네.
0: 하지만 이 모든 사안은 북한 사회를 대변하지 못하죠.
1: 그렇습니다.
0: 평양을 중심으로 한

0: 오늘 이한 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정도로 북한 주민의 반 정도가 영양실조라는 분석이 지금도 나올 정도로 삶이 나아진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1: 북한은 반드시 변화돼야 합니다.
0: 아멘.
1: 그리고 북한도 여러모로 발전해야 이 통일의 부작용도 줄이고요.
0: 네.
1: 당장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삶이 또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북녘의 그 환경도 더 나아지겠죠. 북한이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을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같은 곳에 쓰지 않고요. 주민들을 돌아보며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복음의 변화의 바람이 북한 땅 가운데 일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북한의 변화의 바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나눔도 좋습니다. 샵 1069번.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또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0: 네.
1: 궁금해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다리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 함께 할게요.

0: 생방송 OFDA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전해드렸는데요. 주님을 만나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북녘의 영혼들도 주님을 알아 또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북한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오늘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734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숨죽이며 주님께 부르짖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음식 만드시면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기도의 메시지와 함께 출석해 주셨습니다.
1: 네, 5297님은 북한도 경제 이 무역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네. 예수님도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참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 차원에서 가는 통로가 네.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그런 날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녘 땅에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 방송 전파뿐이지만 우리 동방송의 방송 전파와 더불어서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논산에서도 오랜만에 추석 체크 문자가 왔고요. 포항에서도 항상 출근길에 듣고 계시대요. 5130님 반갑습니다.
1: 네, 울산에서도 하남주 집사님이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셨는데
0: 네.
1: 지금 울산 장생포 수국축제 갔다가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0: 네.
1: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수국을 보니까 북한 동포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주님 안에서 통일되면 이 수국축제 함께 가고 싶어요.
0: 오.
1: 수국 축제도 너무 좋고,
0: 네.
1: 근데 북녘 땅에도 북녘 땅에서 피는 아름다운 또 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최근에 북한 관련된 소식 보니까,
1: 네.
0: 그 유채꽃이 북한에는 이제 폈대요. 신의주 그 강변에 노랗게 핀 유채꽃 즐기는 북한 주민들 사진 나온 게 있었는데,
1: 네.
0: 이런 꽃 구경 뭐 남북이 오가면서 그런 아무런 장애 없이 함께 방문하고 또. 하나가 된 그런 나라에서 즐길 수 있어야겠죠.
1: 네.
0: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한 줄의 기도와 함께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신지 출석 체크 기다립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언어차이 퀴즈 시간 한 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1: 매주 목요일마다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우리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시간, 오늘의 또 주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어요.
0: 그래요. 여러분도 뭐 가족들끼리 또는 교회 지체들끼리 어떤 기도 공동체들끼리 네.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들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저희 시간에도 저희 들려드릴 거예요. 나눠드릴 거예요.
1: 네.
0: 축하해드릴 테니까 역시 문자로 어플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한 뼘 차이 문제 풀어볼 텐데요.
1: 나가서 전하라 찬양 사역자 최명자 씨입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한 언어 표현이 차이가 이렇게 있지만
1: 네.
0: 이렇게 알아가니까 한편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보시고요.
0: 네.
1: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오늘은 어떤 것에 담겨 있는 어떤 물건들은 이제 전시하거나
1: 네.
0: 놓았을 때 보이는 모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0: 이거는 지현 씨는 좀 생소한 표현이라고는 했는데
1: 네.
0: 제가 아는 거 보니 옛날 말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정답 어디로 보내시면 될까요?
1: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0: 네.
1: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한편차의 문제 나가기 전에 조금 전 찬양 제목 다시 알려드리면 최명자 사모님의 음성으로 나가서 전하라라는 곡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나간 곡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 어플이나 홈페이지
1: 네네네.
0: 들어오시면
1: 그쵸.
0: 보실 수 있어요.
1: 선곡표가 따로 있어서
0: 네.
1: 지금 이거 궁금해하신 분도 어플로 듣고 계셔서
0: 네.
1: 거기 딱 선곡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하나 민수 한편차의 문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어머, 이거 좀 봐요, 여보.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모록이 담았을까요?
5: 뭐가? 이게 뭐? 모르겠다고?
4: 아니, 모록이. 모록이 모릅니까? 담긴 모양이 아주 딱 모록이 아니에요.
5: 아, 이것도 나만 못 알아듣지, 이거 정말. 아, 모록이 담겨있다. 뭐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아, 뭘까? 뭐지?
4: 자, 그럼 뭐든 한 개만 있으면 예뻐요, 안 예뻐요?
5: 안 예쁘죠.
4: 그렇죠?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두고 포개 놓으니까 어때요?
5: 보니까 아주 배가 부르겠어요.
4: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걸 모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록이 있다. 알겠어요?
5: 어렵다. 하지만 알겠어요. 기억해 볼게요. 이건 모록이 모록이다. 모록이 모록이.
0: 오늘 보니까 민수가 이제 배움에 약간 지친 것 같아. 아, 그냥 있어요. 모르기, 모르기. 대충 하는 느낌인데 정신
1: 네.
0: 차리세요, 민수 씨. 자, 오늘은 자 이런 거 이렇게 담겨있는 거를 모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좀
1: 네.
0: 감이 오셨기를 바랍니다. 모르기, 북한어 표현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1번.
1: 엉망진창으로 마구마구.
0: 아,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쌓아서
1: 그쵸, 그쵸.
0: 이렇게 모아놨거나 담아놨던 거.
1: 질 수 없이.
0: 네, 2번.
1: 소담스럽게.
0: 소담스럽게. 자, 엉망진창으로 마구마구라는 뜻이 그 1번이고요. 소담스럽게라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힌트 좀 주십시오.
1: 와, 아니 저도 표현을 잘 안 하는 그런 단어다 보니까
0: 네.
1: 이렇게 딱 예문들을 많이 봤는데. 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남겨주신 이분이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0: 네.
1: 수북기.
0: 오.
1: 그쵸.
0: 그쵸.
1: 네.
0: 네.
1: 이게 뭔가 음식이 이렇게 모록이 쌓여있기도 하고 탐스럽게 쌓여있을 때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0: 네.
1: 푸짐하게도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모록이 핀 국화들 모록이 쌓인 한방눈 요렇게 표현을 북한에서도 표현을 한다 해요.
0: 저는 먹는 것만 계속 생각이 나는데 어디 쟁반에 밖에 나갔다 왔더니 엄마가 아, 우리 상균이 너무 수고했네 너 이거 먹으렴 해가지고 맛있는 오렌지를 이렇게
1: 아 좋죠 좋죠
0: 예쁘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1: 모르기.
0: 어, 모르기 이럴 때 모르기
1: 담아주셨어요.
0: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쟁반에 이렇게 그 뭐 감이나 귤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층층층층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 그냥 탐스럽고 풍성하고 뭔가 예쁘게 이렇게 있는 모양. 그럴 때였습니다.
1: 모르기.
0: 그게 모르기인데
1: 무슨 뜻일지.
0: 1번이
1: 엉망진창으로 마구마구.
0: 2번이
1: 소담스럽게.
0: 네.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정답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네. 우물정 1069번이고요.
0: 네.
1: 어, 0229님이 갱상도에서는 수북이라고 표현을. 아~ 수북이가 사투리인 거 아니라
0: 이게 근데 약간 조금 네. 느낌 달라요. 수북이는 네. 엄청 푸짐하게 풍성하게 담아놓는 거고
1: 그쵸.
0: 요거는 그렇지는 않아도 되게 정갈하고 예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1: 아, 그 수북이는 그러니까 오늘의 정답과 오답 사이에 어떤
0: 맞아요.
1: 그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0: 그냥 막 인심 좋게 뭔가 넉넉하게 엄청 많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이런 수북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오늘의 모르기는
1: 네.
0: 좀 이렇게 예쁘게 양은 적더라도
1: 맞아요.
0: 어, 너무 보기에 좋게 담겨져 있는 이런 느낌일 때.
1: 오, 8874님 오늘 좀 쉽다고 하시네요.
0: 그러면
1: 힌트가 쉬웠나요, 힌트가?
0: 그러면 지현 씨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거예요. 자, 웨이홈입니다. 내영원의 햇빛 비치는 찬송 함께 하시고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만나보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이야, 또 오늘은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5: 네,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6: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7: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도 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7: 피디님의 소개도 한번. 아, 예.
0: 자, 일산에서 온 균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또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4: 여러분, 통일이 당장 내일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갑자기 일어나는 통일이라면 발생할 문제들도 참 많을 텐데요. 경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나 교육 등의 문제 등도 분명 발생할 겁니다.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각자 맡은 영역에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통일 이후에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 오늘은 만약 아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 과제는 뭘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통일이 오늘 내일 이렇게 바로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네. 어떤 과제들을 빨리 먼저 해결을 해야 될까요?
4: 해결해야 될 게 진짜 많을 텐데 지금 제 마음이 당장 달려가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달려가려고 제가 진짜 마음먹고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DMZ 부근에 지뢰가 너무 많아서
0: 지뢰가.
4: 달려가다가 까딱해서는 그 자리에서 동력을 가보기도 전에 하나님 보는 게
6: 그래서 안 되죠, 안 되죠.
4: 이런 안전한 좀 인프라를 세우는 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죠.
0: 맞아요. 네. 남북한 사이에 이 휴전선이 일대 수백 수천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뉴스 보면 그 장마철에 홍수 났을 때 떠내려오든지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고. 지뢰를 해체하고 제거하는데도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4: 그럴 거예요.
0: 네, 안전하게 오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게 우선일 거다. 또 다른 의견은요?
5: 전 이제 동독과 서독의 경우처럼 만약에 북한 출신 분들이 남한으로 다 몰려오게 되면 네. 주거시설이 엄청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임시로 거주할 만한 공간이나 정착할 시스템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마도 우리 삼순이님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무너졌을 때 그래서 난민이 대량 발생해서 이쪽 남한으로 막 몰려들었을 때를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도 그때를 생각해서 휴전선 일대라도 저 임시 거주시설이나 정착촌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7: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그것보다는 이제 남가북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랜 만큼 주민들 사이 이런 문화적 격차나 그리고 네, 서로의 쌓인 오해의 소지도 조금 푸는 게 먼저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 네. 혹시 옥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오해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0: 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오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한 안 좋은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1: 아, 남한에
0: 적대적으로.
1: 대해서.
0: 네, 적대적으로 이제 대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남한에 있으신 분들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무서운 이미지로 많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네.
2: 좀 마음을 모으는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시급하겠다.
1: 서로를 적대시해왔던 세월이 80년 이제
2: 진짜.
1: 넘었으니까 아마 처음부터 호감으로 느끼기보다는 뭔가 모를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2: 이제 경계해야
1: 그런
2: 되는
1: 게 있을 거예요.
0: 네.
1: 그죠? 오히려
2: 그쵸.
1: 외국 사람보다도
2: 맞아.
1: 북한 사람, 남한 사람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고 계신 우리 주주님. 네. 우리 너와 나의 어울림 처음 오셨는데 어떤 의견이 좀 생각이 드세요?
3: 저는 일단은 식량과 보건 의료 부분이 회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3: 네, 그렇죠.
1: 네.
3: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과 이런 보건 의료에 있어서 좀 확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듣기로는 이제 북한의 식량 자원과 보건 의료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1: 그렇죠.
3: 들었어서,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설들도 확충을 하고, 또 북한 지역의 농업 같은 것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서 북한 측에서도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 면에서 보건 의료면 또 어떤 식량 생산이나 자급 면에서 또 지역적으로 많이 어려웠으니까 그것을 빨리 회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2: 맞아요. 저는 교육 하면은 사실 해야 될 교육은 너무나 많겠지만 북에서 온 친구 사례를 생각하면 사실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이런 거 너무 중요할 것
3: 진짜
2: 같아요.
3: 너무 쉽게
1: 아니
3: 당해요.
2: 이게 진짜 자본주의 사회의 광고라는 게 이게 광고와
1: 네.
2: 사기 그
3: 맞아.
2: 어딘가 지점에서 미묘하게 헷갈리는
3: 맞아요.
2: 것들이 우리는
1: 중요하죠.
2: 입감적으로 아 이거 이상한데 수상한데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
3: 맞아요.
2: 친구가 그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3: 그렇지.
2: 정말
3: 순수해, 순수해.
2: 이상한데 돈을 보내고 그랬었어요.
1: 아니 웅이님도 처음 한국에 오셔서
0: 네.
1: 그런 위험이 많이
2: 진짜?
1: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0: 저는 이제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이 주변에 만나가지고 네,
2: 다행이.
0: 겁이는 많이 없었는데 간략하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그 금액을 다 정산을 못 받는 일이 있었어요.
2: 이런
0: 네,
2: 너무 나쁘다 사장님.
3: 진짜.
0: 처음에 있은 일이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주변으로부터 이제 좀
1: 잘못된
0: 이야기,
1: 거다.
0: 네, 잘못된 거다라는 좀 이야기를 듣고 그
2: 그렇구나.
0: 이후부터는 또 잘,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2: 아이고.
1: 사실 뭐 좋은 사람이 훨씬 많지만
0: 네.
1: 이런 물정을 모른다. 그리고 나만의 그 생활을 잘 모를 거다라는 것 때문에 소위 등쳐먹는 사람들이
2: 나빴어.
1: 네.
2: 어떡해요.
1: 아니,
0: 생각 외로
1: 그러니까
0: 많더라고요.
1: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제
3: 맞아.
1: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 또 우리 자유시장 경제 세계 또
3: 교육
1: 민주주의
3: 같은
1: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
3: 맞아.
1: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하나원 같은 데서도 그런 적응 교육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0: 네,
1: 예,
3: 맞습니다.
1: 이런 게꼭 필요한 것처럼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2: 맞아. 뭐 미디어 리터러시도 그렇고 이거는 남북 간에 뭐할것 없이 요즘에 너무 AI를 활용한 다양한 그 잘못된
3: 맞아요.
2: 정보가 많이 있어서
1: 예.
2: 좀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 아까 주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식량이나 의료 서비스가 북한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1: 네.
0: 이야기하시는데,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료 서비스나 식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북한에 그보다 유통망이 먼저 깔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이제 북한에 다니다 보면은 그 도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루면 반나절이면 갈 거리를 거기 며칠씩 가거든요. 네.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인프라가 깔린다거나 혹은 그 안쪽에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도로를 깔아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하게
3: 진짜
0: 됩니다.
3: 실질적인 부분.
2: 그러게요.
1: 네.
3: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었던 만큼 이러한 모든 인프라 확충이나 또뭐 교육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화적 차이 같은 것들을 함께

0: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이질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함께 또 공유하고 또 서로 각자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좀 필수적이지
1: 시간 보내기.
0: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아마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오랜 기간 계속해서 꾸준히 또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될 그런
0: 맞습니다.
2: 일들인데요. 통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과제를 우리가 먼저 선정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닥치듯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비하는 통일, 그러면은 아마 많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들과 또 교회에서나 지체들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기도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 이후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3: 보라, 주주,
4: 삼순,
5: 문이었습니다.
6: 너와 나.

0: 우리 청년들과 함께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될 필요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1: 네.
0: 뭐 기도로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 각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통일의 상황들을 설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또 준비해보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주제도 저희가 매주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공동체에서 가족과 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뼘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1: 북한어 표현 모록이, 모록이에요.
0: 네.
1: 모록이가 무슨 뜻일지 1번이 엉망진창으로 마구, 2번이 소담스럽게인데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예.
1: 5189님은 또 좀 전에 이렇게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하는 시간에 대화가 안 돼서 참 소통에 문제가 있을 법한 것 같아요 하셨는데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뼘 차이를 푸는 것도 있죠.
0: 그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까 또 문자 같이 주셨는데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같이 소통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8234님도 네. 정답 남겨주셨는데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도 삼아주시면 좋겠고 오늘 정답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3629님은 아무렇게 담아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록이 담은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그렇죠. 마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이렇게

0: 지현 씨가 맞춰 줘야 되는데 이분이 뒤에 문자를 정답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1: 맞아요.
0: 맞는데 저희가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번이
2: 엉망진창으로 마구,
0: 2번이
2: 소담스럽게.
0: 예, 북한어 표현 모록이라고 쓰는 건 우리말로 어떤 뜻일까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힌트 드리면 음식으로 했다고 하면 어떤 쟁반이나 그릇에
2: 네.
0: 아주 이렇게 예쁘게 담아놓은 거야.
2: 탐스럽고 푸짐하고 먹음직스럽게.
0: 네.
2: 근데 그런 게참 소소한 재미인 것 같기도 해요.
0: 그렇게 또
2: 소소한
0: 이게 고급 식당으로 갈수록
2: 네.
0: 그렇게
2: 아,
0: 담기잖아요. 그렇죠?
2: 그쵸. 네.
0: 예.
2: 또
0: 참고하시고.
2: 기술이죠, 그것도.
0: 네. 제 마음도 여러분 모록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보금통일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모록이 담아두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웃는 거야?
2: 네?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긍정의 웃음.
0: 그죠? 자,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뼘짜리 퀴즈 정답이 뭐냐면요,
1: 모로기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소담스럽게 였습니다.
0: 네, 소담스럽게.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도 좀 이렇게 소담스럽게 담아보시고 이왕 먹는 거 좀 소담스럽게 담고 아셨죠? 자,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1: 가지런히 예쁘게가 아닐까요? 9766님 뭐 주관식이라면은
0: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의미예요.
1: 맞아요. 네. 이번 소담스럽게가 약간 이런 의미죠. 가지런히 예쁘게.
0: 네, 오늘은 어려운 말이네. 2589님. 그래도 정답 잘 맞추셨어요.
1: 그리고 저는 북한과 아주 가까운 강원도 철원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한 지 4년 되는 사람인데 우와. 항상 이 방송을 들으면 고향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네.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참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리어카의 소담스럽게 과일을 정리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도 저렇게 예쁜 모양이면 좋겠다. 또 그런 의미로 정답 2번 8401님 정답 남겨주셨고요.
1: 네.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도 모르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0: 그냥 뭐든 할 때 예뻤으면 좋겠다.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요.
1: 풍성하게.
0: 네, 남북한이 복음으로 빨리 하나가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1241님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1: 그리고 대전에서도 잘 듣고 있어요. 뭐 가게에서 점심 먹다가 보내봅니다. 네. 하시면서 2번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0: 네. 우리 집에 꽃들이 모여있는 걸 보면 너무 예뻐요. 정답은 소담스럽게 8845님 남겨주셨고요. 우리 아내도 음식을 참 예쁘게 장식하더라고요. 3515님 정답.

0: 남겨주셨습니다. 행복하시겠어요.
1: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네. 저희가 또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누가 느끼했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7201님이 오늘 좀 느끼했어요 하시면서 저도 모르게 좋습니다.
2: 느끼했다고?
1: 예, 느끼했다고.
2: 그러니까 나 아니면 민수잖아요.
1: 그러니까요. 어쨌든 둘 중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소감을 남겨주시면서 예. 예쁜 음식 모로기 담아서 맛있게 가족에게 대접하고 싶어요 하셨던 7201님께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2: 네.
1: 정갈하게. 이분은 새싹
2: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1: 그래도 이번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네. 새싹회원 9442님도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2: 네.
1: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정답을 보내봅니다. 1064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새싹회원이 유난히 오늘 또 눈에 띄네요. 6414님도 보내드리고요.
2: 아니, 그렇다고 저희가 새싹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네. 당첨이 되셨었던 우리 4409님도
2: 네.
1: 오늘 좋은 얘기 참 유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통일한국 어떻게 복음통일을 이끌어 가야 할지 잘 모르지만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오셨다고
2: 네.
1: 하시면서 정답까지 보내주셔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2: 예?
1: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시면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2: 오늘도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해주셨는데 저희는 더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힘내서 복음 통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끝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고요. 저 이제 다음 주에 만나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2: 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혹시 비렐름 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사람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정치란 바로 인간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성을 만끽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성해방론자였습니다. 이를 성정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다양한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인간이 성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절제와 질서가 없는 비윤리적 성생활은 오히려 개인을 성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성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성해방주의자들의 악한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더욱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0: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계 폐기의 표지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So take my hand. 제가 극동 방송을 듣고 다니는 그 모든 순간에 아 맞다 나도 극동 방송 전파 선교사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입가에 뭔가 미소가 싹 지어지면서 가슴 한 켠이 딱 이렇게 갑옷 입은 느낌? 나 조금 더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소리. 오늘은 성혜은 전파선교사님을 만납니다.
2: 아, 네,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성혜은 집사라고 하고요. 학원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시 강사입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고등학교 때 검정고시 준비를 하셨어요. 향토학교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학교를 나온 학생들까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장소였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기에서 패스를 하시면서 제가 대학을 가면서 저희 엄마가 졸업하신 향토학교에 가서 나도 봉사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받았던 그 마음들이 굉장히 아직도 크게 진하게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직업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내가 작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굉장히 큰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낀 하나의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학교 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이 직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3: 입시 강사께 꼭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국어 과목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2: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지 글을 많이 써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아이가 영상을 보는 거, 자동적으로 영상을 보고 소리가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글로 된 글자를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주라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떤 글이든 상관이 없어요. 잡지든 신문이든 아니면 교과서 내용이든 문제에 있는 지문이든 뭐든 간에 읽고 이 지문을 통해서 너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고

0: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지를 적어서 메모지 붙여서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사진 찍어서 보내도록 하거든요. 글이 있으면 그 글을 흥미롭게 읽으려는 자세를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지문을 읽어야 해가 아니라 이 글을 읽으면 너가 알 수 있는 지식들이 훨씬 더 많아져. 재밌는 이야기거리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독해를 하는 태도 자체가 더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1: 학원 강사라는 일의 특성상 성집사님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끄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0: 극동방송을 듣고 이제 운전대를 잡고 퇴근을 하고 있는데 형식상의 기도도 아니었고 그냥 푸념하듯이 어리광 부리듯이 그냥 혼잣말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주일날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푸념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또 여느 때처럼 집에 갔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번 달 시간표를 정비할 때 예배 시간을 싹 빼주시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말 노력하고 애써서 뺀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짜지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 지금까지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구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마음을 먼저 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참 오랜만에 찾은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성집사님에게 주셨을까요?
0: 오랜만에 교회 갔는데 맨 앞자리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앉자마자 이제 막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오는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냥 뭔가 내 몸을 온전히 싹 다 감싸는 듯한 이불, 솜이불이 와서 싹 다 이렇게 안기는 제 몸이 그 안에 안기는 느낌이 들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의그 괜찮아. 이제라도 왔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 마스크에 눈물이 절반 정도는 흠뻑 젖어서 교회를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1: 이렇게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성혜은 집사님은 전파 선교사임이 자랑스럽습니다.
0: 아 맞다 나도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입가에 뭔가 미소가 싹 지어지면서 가슴 한켠이 딱 이렇게 갑옷 입은 느낌? 나 조금 더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더 많이 내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상황이 허락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는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돕고 또 동역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이 계시기에 지금 이 시간도 영혼을 구하는 생명의 소리가 극동방송을 통해 온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소중한 전파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엄마, 엄마 딸, 혜은이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교회로 인도해줬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걸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알게 됐어. 아무리 내가 엄마를 속죄기고 힘들게 해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 뿌려서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끌어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지금 내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에 문득문득 더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 나는 내 딸한테 엄마처럼 기도로서 무장해주는 그런 엄마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앞으로라도 엄마 본받아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면서 더 많이 노력할게. 엄마 지금까지 진짜 고맙고 사랑해.
1: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성혜은 집사님이 이 감사의 마음을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0: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가끔 너무 힘들다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지금 너 두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고 네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고 너의 입으로 너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이 순간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해주곤 해요. 근데 가끔 어른들도 살면서 그런 부분을 망각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조차도 그렇고. 근데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한 번 더 내가 지금 내 심장으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한 번 더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1: 복소리. 오늘은 성혜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약속받은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조건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처자와 가축을 요단 동편에 두고 용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한 겁니다. 요단 동편 땅이 당장 필요해서 그렇게 약속했지만 위험천만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모세와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들은 여호수아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꼭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한 것처럼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눈에 모세의 부재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문제가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그 커 보이던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게 1절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다름 아닌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입니다.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열두 지파 지도자를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였습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결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온 회중이 되레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후 그 땅을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정탐은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역시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탐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이 있는데 굳이 정탐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정탐 자체가 문제였던 건 아닙니다. 정탐 후 보고에 문제가 있었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믿었지 못해 정탐을 한 게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1,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모세더러 정탐꾼을 보내라고 해서 모세가 보낸 겁니다. 그렇더라도 여호수아는 과거에 실패했던 정탐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정탐꾼을 보내되 과거와는 다르게 보냈습니다. 전에는 12명을 공개적으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2명을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전에는 12명에게 가나안 전체를 조사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2명에게 여리고성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12명이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고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2명에게 직접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보고 후 백성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호주머니에 손 놓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가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영하는 것을 새번역은 계획하는 일로 공동번역은 생각하는 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 그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되 정탐을 보내는 경영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행위를 그의 경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그들이 기생의 집을 택한 데는 전략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생의 집은 원래 외지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입니다. 정탐꾼 같은 낯선 사람들이 머물러도 비교적 의심을 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술과 함께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더구나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탐을 하던 중에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문을 통하지 않고도 성벽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사고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정탐꾼들이 기생의 집으로 향한 것이 어쩌다 우연히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그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라합이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게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이유입니다. 정탐꾼은 기생집 손님처럼 행사했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래도 왕의 정보망은 촘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요단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동태를 파악하고 철통 같은 경계 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몇 달을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이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에게 아주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어둠을 틈타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리고 왕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오는 길목에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왕이 들어 알고 있었기에 라합의 집에 급히 사람을 보낸 겁니다. 왕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라합을 만나자마자 다그쳤습니다. 금방이라도 라합을 체포해 갈 기세였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합의 정보 수집 능력은 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왕이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정탐꾼을 이미 숨겨두었습니다. 4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에게서 뭔가 예사롭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라합이 그냥 평범한 기생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기생이기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가짜 정보도 있고 또 진짜 정보도 있고 혹은 진짜와 가짜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정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라합의 정보 분별력은 뛰어났습니다. 정탐꾼들과 아직 대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들을 미리 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이 보낸 사람이 도착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시치미를 뗐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먼저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바로 들통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뭐라는 사람인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정탐꾼인 줄 알고도 집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도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하면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 입장에서는 간첩인 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죽음입니다. 라합이 왕족도 아니고 뭐 귀족의 딸도 아닙니다. 천한 신분의 기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적을 이롭게 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했는데 살려두겠습니까? 이때 라합의 심장도 쿵쾅쿵쾅했겠지만 그보다 더 긴장한 사람들은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라합의 말 한마디에 자기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라합은 나라에 공을 세우고 그 보상으로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정탐꾼들은 지금 도가니 든 쥐처럼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숨어 있다가 바로잡혀갈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숨 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핑계는 다 돼도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라합이 땀맘을 먹지 않았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인정했지만 성문을 닫기 전에 이미 성을 빠져나갔고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충분히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이때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잠깐 집안을 수색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급히 따라가라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막 급해졌습니다. 그들은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들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얼마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그들은 발걸음이 급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들이 성을 나가자마자 곧 성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렇게 성문을 급하게 닫았을까요? 혹 정탐꾼들이 성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어서입니다. 반대로 정탐꾼들이 성에서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서입니다. 왕이 보내서 라합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급히 성 밖으로 나가고 성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올라왔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내 정보력이 이 정도야 하고 자기 정보력 자랑한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 온 주민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속으로 놀랐을 겁니다. 구절을 새번역과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말하였다. 나는 야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들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했는데 라합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알려줍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소문 중에 두 가지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한 사건과 요단 동편의 아모리 두왕을 전멸시킨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하나는 라합 개인의 신앙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는 신앙입니다. 라합이 자기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에 생명을 걸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라헬은 정탐꾼들에게 부탁하기를 자기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고 했습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합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닌 부모와 형제 자매와 친척까지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기생으로서 가족에게 무슨 미련이 있을까 싶은데 라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생각했고요. 형제자매를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친척들까지 생각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족 복음화가 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조금만 더 힘을 내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겠다는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증표는 정탐꾼들의 구두 약속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건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전쟁 중에서도 지킵니다. 정탐꾼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탈출시킬 타이밍으로 봤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정탐꾼이 자기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들통이 날 수 있습니다. 성문은 이미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정탐꾼들이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탈출시키면서 주의를 시켰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이 얼마나 지혜롭고 치밀한지를 보여줍니다. 왕이 라합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종의 특수부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보낸 왕에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딱한 처지입니다. 만약 그랬다간 자기들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준 겁니다.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과 정탐꾼은 이제 한 목숨입니다. 정탐꾼이 무사해야 라합도 무사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이 무사하게 돌아가야 라합도 후위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과 라합은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자신들을 달아내린 붉은 줄을 증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라합의 창문에 달았던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럼 라합의 집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떠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허물이지 성경의 허물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자를 매달아 놓을 것과 자기 집에 가족을 모아 놓으라고 단단히 일렀을 때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놓고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죠. 21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바로 했습니다.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위한 증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정탐꾼들이 돌아가고 난 후 며칠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을 보내어 가게 한 후에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여유 부리지 않았던 겁니다. 구원은 여유 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는 여유 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유 부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더 마음을 다잡고 구원을 위한 기도줄을 당겨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라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은 라합의 안내를 잘 따랐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 길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라합의 안내를 따르지 않았다면 일을 그르쳤을 수 있습니다. 일이 상당하게 꼬여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제야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며칠이나 정탐했습니까? 첫날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들켜서 지붕 위에 숨어 있다가 라합으로부터 민심과 신앙 고백 들은 후에 붉은 줄 타고 도망쳐 산에서 3일간 지내다가 왔습니다. 실제로 정탐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합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라합 한 사람을 만나고 온 게 전부였지만 그 한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정보를 듣고 왔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입니다. 우리는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었지만 정탐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2명에서 2명으로 공개해서 은밀하게 전체에서 여리고로 범위를 좁히는 등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되 지혜롭게 경영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순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생명을 건 사람답게 가볍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곧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며칠의 여유가 있었지만 미루지 않았습니다. 붉은 줄을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며 그 피로 세워진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도

0: 내 구원을 위한 결단도 여유부리다가는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4007-1324, 070-4079-1324번 한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도 라이브 찬양으로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던 분들,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 자, 라디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0: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찬양, 이 찬양으로 내가 이런 은혜가 있다 하시는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찬양이면 더욱 좋아요.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료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께서 사연과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세희 이제 권사님이라고 제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최근에 이제 임직 받으셨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벌써 권사님이시네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이 또 이렇게 건반으로 또 섬겨주시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계시는 곳에서 저희는 이렇게 라디오 이게 부스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악보 찾아가면서 여러분 신청곡 받아가면서 여러분의 받는 은혜도 한번 나누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세희 권사님, 자, 오늘 어떤 곡으로 첫 예배를 드릴까요?
1: 하늘 보좌라는 찬양입니다.
0: 하늘 보좌. 제가 처음에 이 악보 주셨을 때 저는 처음 보는 곡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방송 직전에 한번 딱 불러보셨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어떤 사연이 있어요, 이 곡은요?
1: 사연은 아니지만 예. 요즘에 좀 주님 앞에서 저의 작은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1: 그래서 참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연을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 한없이 작은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약간 죄송하고 그런 느낌이 항상 드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항상 보좌 위에 계셔서 그 자리에 항상 계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높여드리고 싶다.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다. 그런 네네. 생각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0: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분께 올려드린다. 네. 이런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1: 네.
0: 진짜 찬양이네요.
1: 네.
0: 진짜 찬양.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첫 곡으로 찬양할 텐데요. 오늘도 양평에서 평택에서 와 새끼라 시간이다.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우리 전주에서 전일수 집사님도 오셨고 인천 남동구에서도 오셨고요. 남대문 광주 광역시 이렇게 또 오고 계십니다. 오늘 가입했어요.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플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김포교회에 섬기고 계신다고 또 일산에서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요. 잠깐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즐거운 또 행복한 오후 마련해 주셔서 이 극동방송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정말 지쳐있고 쓰러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제 손 붙잡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이 방송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잠깐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자, 하늘 보자라는 곡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 아멘.
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예배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또 어떤 은혜가 있으신지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문자 열려있고요. 그 다음에 극동방송 어플 들어오셔서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우는 시간,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가져본다고 8093번님 앱 메시지로 보내주셨고요. 가산동에서 라디오 앱에 출석해주셨고 창원에서도 출석해주셨고요. 아, 어제 선물 받으셨군요. 6437번님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출석했다고 082번 하영 한나 하영한, 예, 이게 띄어쓰기를 제가 뭘까, 이게 하영 한나단의 이모 소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 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라고 대전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다고. 아, 하늘 보자가 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라네요.
1: 네, 그러신
0: 그렇구나.
1: 것 같아요.
0: 아, 이분은 뭐 막 뒤로 넘어지시네요. 꺅! 목소리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주신 감사하다고.
1: 아멘.
0: 그러니까요, 우리 김세희 권사님 목소리가 살짝 어떤 그 구슬픔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1: 네.
0: 좀 위로되는 목소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유. 저 혼자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라디오 앱에 이제 김세희 권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찬양을 할 때면 본인이 막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아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 네. 자, 3565번이

0: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피디님께서 주말 내내 들었다고 하셨던 곡이라고. 아, 그저 엎드리는 것 맞습니다. 순간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그저 엎드리는 것. 이 곡은 아마 이제 권사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건 나중에 한번 권사님 익숙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연습해야겠어요. 광주 서구에서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시고 창원에서 산본에서 외손주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시는 은혜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큰 은혜가 있었다, 이런 사연이 있었다, 그 사연과 함께 그때 불렀던 찬양, 아니면 요즘 내가 이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찬양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받으면서 두 번째 찬양 우리 권사님 예. 가져오신 곡 어떤 곡이죠?
1: 예,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0: 이 찬양은 제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1: 네, 유명한 곡이죠.
0: 어노인팅 찬양인가요?
1: 많은 예. 팀에서 많은 커버를 팀에서 많이 했죠.
0: 예. 아름다우신 예수. 네. 뭐 혹시 특별한 사연은?
1: 예. 아, 오늘 선곡한 두 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올려드리고 싶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막 이렇게 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네네. 이런 가사의 찬양을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함께 부르시죠. 예수 아름다우십니다.

0: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건반으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이렇게 또 오신 분도 계시네요. 5376번님, 0807번님, 하늘보다 찬양 너무 은혜가 됩니다. 권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덕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또 하셨어요. 항상 새끼라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함께 용기를 얻습니다. 택시를 정차하고 듣고 있네요. 라고, 우리 택시 기사님이신가? 예. 아, 택시를 또 정차하시고까지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두곡 선곡이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왕 감사합니다. 6856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요양원에 계신 엄마와 여동생과 점심 먹고 방송 들어가면서 대전으로 가고 있다고요. 엄마 다음 달에 또 봬요라고 하시면서 우리 4579번님도 오셨고 또 서천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신청곡들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아마 이 곡을 지난주에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주가 일하시네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몇분 계세요? 저희가 지난주 했던가요, 권사님?
1: 안 했던 것 같은데요.
0: 5076번님, 우리 가족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신청하셨고요. 내일은 손주와 저희 남편 생일인데 손주가 어릴 때부터 극동방송 들을 때마다 따라 부르던 곡이 바로 이 곡이래요. 와, 손주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주가 일하시네. 내가 일하네가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 근데 주님이 일하실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날이 저물어 갈때내 힘으로 안될때또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해요.
1: 아멘.
0: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하나님은 꼭 일한 때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광야 때
1: 네, 비워주시는 것
0: 그러니까
1: 같습니다.
0: 내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빈손 됐을 때 그때 팍 일하시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더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우리 인간이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없고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 찾다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더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의지하고 기대할 때. 자, 내가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하시죠.

0: 아멘. 주가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인생 가운데서요. 나는 좀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요,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공감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신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한번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고 이 노래를 내가 알고 있고 부르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은 교회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방학,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남 진주에서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시고요. 3교대 근무지만 시간마다 듣고 있는 극동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에서도 항상 듣고 계신다고 7321번님 듣고 계십니다. 신청곡들이 이렇게 왔는데 사랑의 종소리를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제가 오늘 사랑의 종소리를 한번 할까 했는데 우리 두 분이 다 모르신다고 하시길래 와, 왜 나만 알고 있지?
1: 왜 그럴까요?
0: 이게 너무 옛날 곡인가? 네. 옛날에 네. 그 축하 결혼식 축가곡으로 많이 했던 곡이에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1: 앞에 그 부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은총 베푸사 이런 곡이거든요.
1: 네네.
0: 들어보셨나요?
1: 앞에 부분은
0: 한키 낮춰가지고 한번 해주실래요? 그래도 한번 해본 거 한번 해볼까요? 두 개 낮춰들라고 합니다. 뒷부분만 하신다고요?
1: 앞부분만 많이 들어보고.

0: 아멘.
1: 들어보시니까 알겠죠.
0: 네, 네. 옛날에 참 많이 불렀고 결혼식 축가 때도 어떤 분들은 지금 언제적 얘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어유 그래도 우리 건반으로 수고하시는 예 우리 집사님이 아주 젊은 집사님이신데 그냥 지금은 어떻게 아는 척하고 잘 치셨네요. 그렇죠?
1: 실력이.
0: 예, 어우 실력이 좋으십니다. 네.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지난 모든 세월들 주님 만나고 가정 주시고 새 자녀 주시고 정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멘. 하셨어요. 익산에서 광주 내려가는 가운데 듣고 있다고 저의 현재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렇게 또 하신 분도 계시고 2724번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인사드립니다. 내일 한국에 가는데 드디어 방학 탈출해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 가서 신나게 찬양하고 싶어요. 한국에 갈 때마다 섬기는 교회에 가서 성가대 찬양단에 합류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너무 기다려져요. 신청곡이 있어요. 주의 은혜라 부탁드려요.
0: 에스토니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와 아세요?
2: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0: 에스토니아.
2: 해외에서도 방송을 들으신다면
0: 해외에서 들으시면서 할렐루야. 어플로 들으시면서 네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2: 감사하네요.
0: 진짜 감사하죠. 네. 아까 그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는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예. 40년 전쯤에 외지에 살던 외삼촌이 대전 심신대단이실 때 대전에 있는 저희 집에서 몇 년 살았는데 삼촌이 제게 자주 불러줬던 곡이래요. 그게 바로 사랑의 종소리라고 1967번님이 이렇게 신청한 곡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내의 교실 수료식 때 부른 찬양 요즘 계속 흥얼거리고 다닌다고 하는데 주는 완전합니다. 이 곡을 5376번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2: 아멘.
0: 우린 연약하고 우린 힘겨워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대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2: 아멘.
0: 이 시간에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끼라 주위의 안타까운 일들 위해 주님 치유해 주시고 일하여 주실길 믿는 자들 세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2876번님 주셨고요. 아멘. 4915번님도 오셨네요.
1: 요즘 많이 힘들어 있는데 예배 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흑흑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에겐 가장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힘을 냅니다. 제목을 모르겠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가사가 있어요.
0: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제목이긴 한데
1: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0: 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런 곡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제 힘들고 지쳐로 이제 시작되어서 이렇게 제목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시는 분,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께 사랑 고백, 그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제가 빠르게 악보 찾아서 우리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이 지금 빈들이고 지금 해질 때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92세 치매 중인 어머니 전심으로 주님의 딸이시기에 순종함으로 함께 지내며 천국 가시는 그 시간까지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기도하며 찬양하고 계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시구나. 미용실에다가 극동방송 크게 틀어놓고 있으면서 거기 오시는 손님들에게 극동방송 듣게 하시고 전도까지 하시는 원장님이세요.
1: 아, 너무 좋네요.
0: 아, 근데 참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군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1633번님도 사연 주셨네요.
2: 늘 출근하면서 듣는 방송입니다. 잠시 신호가 멈추어서 문자 보냅니다. 부산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늘 힘이 되는 방송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며 은혜 찬양 부탁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아멘. 목사님, 아버지가 어제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는데요. 은행 직원 덕분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가 모르시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았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7953번님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네요. 광명에서도 우리 2083번님 여주에서 계란 배달을 하시면서 또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시네요. 오늘 방송을 처음 들었는데 참 인생이 고달프지만 좋은 마음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서 길거리 전도를 제가 길거리 전도를 하는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이 택시 전도 보신 것 같은데 저를 알게 됐고 새끼라 진행자라는 것을 알고는 3교대로 시간은 일정하지 않지만 차에서도 꼭 애청을 하고 있다고 7321번님 전도 대상자 붙여지는 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감동받고 영접 기도에 또 감동을 받고 계신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은혜 신청하셨고 주의 은혜라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주의 은혜.

0: 아, 아까 에스토니아에서 방송 듣고 계신다는
1: 아,
0: 분이셨군요.
1: 네네.
0: 주의 은혜라.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가 있잖아요. 그
1: 네.
0: 찬송가도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곡인데요. 모든 것이 우리 살아온 모든 것들, 지내온 것들,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이런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제가 살짝 착각했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 곡이 들어있는 곡은 또 다른 아. 찬양이네요. 예. 주의 은혜가 이렇게 가사가 있는 곡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신청곡들이 많이 있는데 다 저희가 이렇게 소화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가면서 항상 잘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또 하신 분도 계시고 0807번이 오늘 처음 오셨죠? 고맙습니다. 아들 학원 내려주고 오는 길에 찬양하고 너무 좋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붙드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8321번님 울산 소중한 교회 출석 중이라고 하시는 8190번님도 오셨고 신청곡들 많이 주시네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마음이 얼어붙은 듯 영적 방학 가운데 있다고 털어놓을 곳이 없어 문자를 드린다고요. 1447번님 꼭 힘내시고 제가 한번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서 대신 일하느라 예배 참석을 못하고 계시는 우리 9578번님 이런 분도 계시군요.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끝곡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간인데 신청곡 중에서 주의 주 은혜임을 이 찬양을 신청한 분들이 계세요. 네. 이 시간에 함께 소망이 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고백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라디오 앱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현장을 바꾸는 AI 활용법 교육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향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북지방회 목회자 및 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를 위한 AI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766-6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에서 6월 14일 주일 오후 7시에 가수 유열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폐섬유증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폐 이식 후 기적적으로 살아난 유열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6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는 창립 124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며 사무엘 윤교수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새소방침례교회에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새생명 전도축제 및 이정림 사무초청 찬양 간증집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감사예배와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간증집회로 은혜를 나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227-2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0: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2: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3: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근데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0: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1: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들으실 뿐 아니라 그 기도에 가장 좋은 응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수원시리 밥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가운데 준비했는데요. 대표적인 바로크 시대의 합주 협주곡 콘체르토 그라소 형식의 작품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총 6곡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바로크 협주곡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3번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합주 협주곡 콘체르토 그라소 형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아닌 여러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협주 양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 악기의 기교와 또 한 악기의 특징을 발현하기보다 여러 악기가 함께하는 어떤 음색 대 음색의 대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3번은 특별히 독특한 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올린 세대, 비올라 세대, 첼로 세대, 챔발로 이렇게 독주 악기 그룹에 속하는 9대의 악기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그래서 서로 이 독주 현악기들과 오케스트라가 대화하듯 연주하는 아주 독특한 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번의 1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1악장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리듬이 특징이고 특별히 현악기 그룹과 오케스트라가 마치 대화하듯 주고받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특유의 대입법적인 특징이 매력적인 그런 악장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의 1악장 오늘 이 작품을 뉴 바흐 콜레기움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의 1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현악 4중주 50번 가운데 2번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하이든이 1787년에 작곡한 프로이센 4중주 50번의 총 6곡 중에 두 번째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다지오 칸타빌레 아주 느린 템포로 노래하듯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먼저 제2바이올린에서 서정적인 선율이 매력적으로 펼쳐지고 그렇게 펼쳐진 선율은 첼로 독주로도 이어져 마치 두 악기가 대화하듯이 펼쳐지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대입법적인 그 특징들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4중주 50번의 2번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오늘 이 작품을 아마티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50번의 2번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왈츠

쇼팽의 왈츠 C샵 마이너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존 루터의 글로리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지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반에서 선생님이 늘 한 명을 고정해서 심부름을 시키곤 했습니다. 반 학생들 골고루 심부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때 선생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명해서 똑똑하다, 심부름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한 학생만 유달리 1년 내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교실 안에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데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신이 나서 교실 문을 나서는 그 아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나도 한번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줬으면, 나도 선생님의 심부름을 한번 하고 싶다, 선생님이 언제 나를 불러주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기다렸지만은 1년 내내 선생님의 부름을 한 번도 받질 못했습니다. 오직 한이만 쳤으면 지금 이 나이에 강대상에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불러도 이렇게 좋은데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는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열두 제자 중에 개인적으로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딱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하나는 마태. 베드로와 안드레는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마태는 오늘 읽은 9장에,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을 읽었는데 10장에 가면 열두 제자가 통으로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개인적인 부르심은 대단히 중요한 부르심이고 오늘 이 마태의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를 예수님이 보셨을 때 세간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그를 주목해 바라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

마태를 다 아셨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향하여 전격적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가정 속에 많은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수면 밑에서는 마태와 예수님이 적지 않은 만남과 접촉이 있었을 수 있어요. 마태도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 긴 말하지 아니하시고 전격적으로 마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 불렀죠. 그리고 마태의 직업은 세리, 그래서 세리 마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요, 그래서 배신자, 매국노 이렇게 불렀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세리가, 나태가 세리가 되었던 이유가 있죠.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도 잘 살고 싶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세리가 되었던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는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출세만 바라보고 열심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마침내 세리가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마태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보시고, 마태야, 세상 물질, 성공, 부 따르지 말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전격적으로 마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시에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마태를 지명해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한 것은요, 수많은 사람처럼 그냥 구경하듯이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보통 그냥 그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태를 지명해서 특별히 부르는 것은 너 특별히 나를 따르라, 적극적으로 따르라, 나를 제자로 따르라는 예수님의 강력하고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던 내가 이런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에게 어떤 매력적인 세상의 보상을 제시하면서 이것 봐라, 날 따르면 이런 보상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가 현혹될 만큼 기적을 보이면서 봐라, 나를 따르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말씀, 그것도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 전격적으로 부르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마태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그럴 때 마태가, 예수님, 저에게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저도 처자식이 있는데 좀 생각 좀 해보겠어요. 이렇게 차일, 피일 미루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했을 때 이어지는 오늘 구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표현이 없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부름을 딱 붙잡고 말씀 순종해서 짧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이에요. 이 결단의 순간이 마태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결단이 위대한 결단이 됩니다. 이 결단이 마태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평생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결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결심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결심 한번 안 하고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생은 결단인 거예요. 기회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 붙잡지 못하고 미적미적 결단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이 마태의 결단이 위대한 결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신방하면서도 어느 권사님이 성경 보고 싶은데 눈이 안 보여서 성경을 보지 못한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때가 있는 거고 기회가 있는 거고. 결단하지 못하면 어느새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의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이 순간의 결단이 민족의 배신자로 인생을 허무하게 마칠 수 있었던 마태를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주는 결단이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곧 따랐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베드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마태는 베드로보다 더 부자였어요. 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버릴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 어려운 결단을 마태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의 결단은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에서, 민족의 배신자 세리에서, 쓸모없는 세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극적인 변화, 마치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극적인 인생의 전환을 한 사람이 마태. 그의 결단이 마태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시듯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으로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면 저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의 결단이 진실이었다는 것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가 자기가 결단하고 나서 이 결단이 부끄러워서 숨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많은 사람을 초청할 정도로 마태의 집은 부자였어요. 세리와 친구들, 죄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왜 그랬을까? 많은 세리와 친구들에게 나 예수 믿기로 했다, 자기의 결단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죄인 세리들에게도 예수님 만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모신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죄인과 세리들에게 결단을 알리는 자리였어요. 그 부르신 결단을 자기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마태는 죄인들, 세리들을 모아놓고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의 응답이 진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공격을 받죠.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것은 율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일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을 금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받은 죄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 또 하나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율법적인 시각에서는 엄청나고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질타받고 공격받는 것이 당연했지만은 이 비판을 들으신 예수님,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본 정신을 회복시키는 응답을 해주시죠. 먼저는 이렇게 말해주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다 병든 자 아닙니까? 건강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병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병든 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율법. 그리고 율법의 본 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부르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병든 자와 같은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어겼다고 형식적으로 비판하지만은 율법의 본 정신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 제사와 예배가 뭡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이라고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예배와 제사 속에 담긴 진짜 깊은 뜻은 하나님의 긍휼이죠.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죠? 그래서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빠진 제사와 예배, 올바른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죠? 의인이라는 사람이 도리어 죄인이에요. 죄인. 응? 죄인이라고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세상은 강한 자, 건강한 자,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만나는 것이 세상의 문화지만은 예수님은 죄인, 병든 자,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예수님.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세리 마태, 죄인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율법적인 사회에서 세리 마태가 죄인, 부제자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마태도 불러주셨는데 주님은 불러주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마태를 불러주셨을까? 마태를 특별히 사랑한 것도 있지만은 마태만이 축복을 누리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마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마태가 자기 친구들을 한 집에 모아서 예수님 만나게 했잖아요. 마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마태가 제자로 응답하게 되었잖아요. 마태를 통해 죄인을 부르시고 마태를 통해 병든 자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병들고 신음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불러주신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런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뜻으로 오늘도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보다 귀한 것 있습니까? 금값이 아무리 올랐어도 금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 사람의 영혼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사람은 세상의 잣대로 사람의 귀하고 천한 것을 구분하지만은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아요. 세리마태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죄 아래 살아가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나를 피값 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나 같은 생명, 내 영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이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이렇게 귀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영혼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천하보다 귀한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정처 없이 살다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절망과 후회 속에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거예요. 이 귀하고 귀한 영혼이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보다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세상에 가장 귀한 일 많지만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귀한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돈은 조금 줘도 금방 날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보았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모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이적이 조금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사람을 만났는지 나병 환자 만나고 백부장 하인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환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사역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에 오늘 마태를 불렀다는 거예요. 마태를 부른 것은요 예수님의 신의 한 수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마태와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세상의 눈으로 마태 부를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민족의 배반자 세리 마태를 모든 사람이 욕하기는 쉬워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를 부른 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마태는요 열두 제자로 성실한 제자였어요. 이 이후에 마태가 튀는 장면이 없어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요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이전에는 세상 욕심 따라가던 자였는데 수행자로 수도사적인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돈 관리 잘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마태가 가룟유다가 했던 재정 맡은 당담자 그거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룟유다에게 뺏겼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는 재정부장 안 시켜줬다고 장로님이 뿔이 나가지고 목사하고 다퉜다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재정부장 안 시켜줬다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며 철저하게 성실로 제자기를 감당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세리였을 때 몸에 밴 꼼꼼한 기록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것이 마태복음, 위대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리마태가 되어서 세상 욕심을 향해서 쓸모없이 살아갔던 이 마태가 부름받아서 위대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에는 생동감이 있죠. 그리고 마태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을 70여 개 이상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이 마태가 증언한 마태복음의 순환에 대한 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위대한 작곡가 바하는 그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 지은 곡이 마태순환곡, 유명한 곡이에요. 유명한 곡, 감동적인 곡이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하면서 마지막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선포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마태는 마지막 28장 선포하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후에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선교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마태의 마지막 선포, 누가도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토대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모든 선교사들의 뜨거운 가슴에 불타는 위대한 명령, 이 말씀이 마태가 남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 자신도 나중에 이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태의 초상화, 마태의 그림, 마태의 얼굴 사계는 그 밑에 마태를 상징하는 표를 하는데 그 표가 칼과 책이라는 것이에요. 칼과 책이 표시되어 있는 사람은 마태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가 위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마태,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를 부르신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을 지명하여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마태의 결단이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태처럼 우리도 즉시 일어나 따르는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순종합니다. 주의 일이라면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 다짐해서 마태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속적인 마태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빚어주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 마태처럼 세속적이고 부족했던 나를 오늘도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결단 순종해서 마태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3-4411번, 054-283-4411번 포항 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혜택만을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본질적인 영적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분 없이도 삶의 편안과 혜택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길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 결국 멸망에 이르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을 무시한 채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축복만을 탐하는 마음은 공허와 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 속에서도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결국 스스로를 영적 빈곤에 가두게 됩니다. 참된 변화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시작되며 그분 없이 얻는 모든 것은 결국 공허로 돌아갈 뿐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첫 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필립의 찬양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크루스의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과 부를 누려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향입니다. 본향이 따로 있기에 아무리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 차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할수록 영적의 빈곤함으로 우울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마라나타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은혜로운 영어 찬송으로 함께하고요. 이승환이 노래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초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나의 삶이 무엇에 집중되어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세상이 즐거움을 쫓고 계시는 삶이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배 드리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설교를 시작하면 눈을 감고 주무시기 시작하다가 아멘 소리만 나면 기가 막히게 눈을 뜨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예배에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에는 점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일상의 삶은 예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내 기분, 내 욕심, 내 계획, 내 체면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하면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기분이, 내 자존심이 먼저일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아주 강하게, 그렇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넘어서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붙들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산재물이 된다라는 것, 산재물의 삶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매일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드리라는 말은 한번 잠깐 드려보는 그런 드림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의식적으로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물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구약시대의 제물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살려서 드렸습니까? 죽여서 드렸습니까? 죽여서 드렸습니다.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여서 제단에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한번 불타오르는, 한번 죽는 그 헌신적인 결단을 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그런 존재를 말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말할 때에 나에게 있었던 어떤 특별한 순간의 감동을 나의 신앙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수련회 갔다가 집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 그 은혜의 시간, 또 부흥회 때 눈물 흘리며 회개하던 그 시간, 또 안수받은 분들은 안수받을 때에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그 순간들, 이런 기억들이 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순간들이 귀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를 터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의 그 순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동 그 순간 이후에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 감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한 이후 월요일에 직장에서 화요일에 가정에서 또 수요일에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어디에서 경청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경청하던 이 모습이 한 번만의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사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자신의 머리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감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꾸준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산재물로 드려진 사람은 주일 한 시간만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산재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순간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행복할 때만 있습니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섭섭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 모두가 살아있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산재물로 주님께 드려질 때에 매일 기쁘고 행복한 것만 올려드릴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나의 약함과 연약함까지 다 포함한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산재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산재물이 된다라는 것은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를 그대로 내뱉는 게 아니에요. 손해본다고 해서 내 욕심의 마음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이 산재물이 아닙니다. 섭섭하다고 분내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산재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재물의 모습은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하나님께 기도로 제물로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볼 때에 내 욕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할 때도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산재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산재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약함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돌봄이 되도록, 하나님의 쓰임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된 산재물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도 산재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큰일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앞에 서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종교 생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 생활, 종교 생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뭔가 기도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앞에 서서 리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심에 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산재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반드시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진정한 산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방의 성자로 불렸던 로렌스 형제는 거창한 신학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방이라는 그자 가장 평범한 그 자리에서 찾아오는 동료 수도사들과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면서 그 영혼들을 돌봤어요. 그 주방에서. 그래서 그에게는 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메마른 영혼들을 먹이고 치유하고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또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교수였던 앙리 누엔이라는 사람은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중증 발달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글도 모르는 지적 장애인인 아담을 만나요. 그리고 아담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이고 그를 돌보는 지극히 작은 그 돌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의 강연이 아닌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그 장애인 한 사람과의 깊은 만남과 돌봄을 통해서 그는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무디, 언더우드 등 화려한 무대에 서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산재물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작은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 또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는 것,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산재물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된 그 거룩함을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교회에서의 경건함이 가정까지 이어지고 직장까지 이어지고 모든 관계까지 이어지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만이 아니라 월요일의 태도도 보시고 찬송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말과 표정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매일의 삶을 거룩한 예배로 드리며 주님의 감동을 일상의 순종으로 이어가는 거룩한 산재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산재물은 세상을 담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흉내내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틀,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나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또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단순히 겉을 조금 손보라는 말이 아니라 속사람, 나의 속사람의 이 형태가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방식에 맞추려고 합니다. 법을 동원해서, 규칙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원해서, 상황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남들이 험담할 때 혹시 같이 험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남들이 부정을 행할 때 크게 동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자주 보일 때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경계하던 내가 언젠가부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던 내가 언젠가부터 예배보다 세상의 일정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했던 내가 이제는 기도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세속화라는 겁니다. 이 세속화의 모습은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모두가 변화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옛자아를 못 받고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먼저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생각이, 가치관이 무엇으로 새로워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성령께서 내 고집을 낮추셔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내 자존심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더 가지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는 겁니다. 세상은 복수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재물은 세상의 박수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매일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시작할 때 큐티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서 전보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중앙아프리카의 한 선교센터 옆에 필립이라는 아이가 그 그늘에서, 나무 그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그 아들 필립을 보더니 소리쳐서 부릅니다. 필립아, 땅에 엎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놀다가 그대로 땅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는 엎드리고 배를 땅에 댄 그 상태로 기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막 기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0: 반쯤 기어오니까 아버지가 그때는 일어나서 뛰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필립을 돌려서 그가 있었던 나무를 가리켜 보여주며 말하는 거예요. 저기 봐라. 그 봤더니 독사 한 마리가 그 나뭇가지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급하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마 엎드려라 그러면 왜요? 왜 엎드려야 되는데요? 기어와라 그러면 왜요? 왜 기어가야 되는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엎드리라면 엎드리겠습니까? 갑자기 배를 땅에 대고 기어오라면 기어가시겠습니까? 아마 물려 죽을 때까지 왜요?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길을 갈 때 신호등을 잘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신호를 보내시면 우리는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멈춰서라 하면 왜요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나아가라 하시면 왜요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신호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순종이에요. 이것이 합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 다 하고 행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한 겁니다. 저마다 형편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주장하면 신호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파란불인데 가지 않고 있어요. 왜 안 가냐 그러면 아, 머리가 가려워서 갑자기 전화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신호등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신호등의 색깔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막으실 때는 멈추시고 열어주실 때는 즉각 순종하십시오. 어떤 색깔이든 하나님의 사인은 무조건 나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성도의 변화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재물의 삶은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닮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자리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영일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영일만 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4국에 5013번, 284-5013 포항 영일만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고금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에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궂은 날씨 때문에 수확량이 적었는데 올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수확과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애써 가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참 허탈한 마음이 들겠죠.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보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우리를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도 필요한 법이죠. 내 안에 교만을 잘라내고 좋지 않은 모습들을 버리고 주님보다 앞서 있던 욕심들을 내려놓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 손보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다듬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주님께서 다듬기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도 떠오를 겁니다. 매일 주님 마음에 합한 열매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복된 목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6월 11일 목요일 인사드려요. 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축복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 찬양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생일 파티할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물론이고요. 또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축하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이 찬양으로 축하를 받았고요. 또 남들도 제가 이 찬양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일 문화가 있으셨을까요?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 된다는 건 참 기쁜 일이라는 걸 어렸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기쁜 찬양으로 또 은혜로운 간증으로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출석체크 진행합니다. 오늘은 오감환, 오찬환, 오말환 이렇게 세 가지로 항상 출석체크를 했는데요. 오찬환, 오늘 찬양 완료를 좀 집중적으로 받아볼까 합니다. 감사 찬양 말씀 중에 사실 가장 좀 쉬운 게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찬환 오늘 찬양 완료 보내시면 되는데요. 오늘 찬양 함께 들으신 분들 또는 부르신 분들 아니면 난 이 찬양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찬환 보내시면서요. 신청 찬양 보내셔도 되고요. 또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셔도 좋습니다. 샵 9030으로 출석체크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주세요. 오늘은요, 출석체크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출석체크에서 두 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날이 많이 덥죠, 여러분? 오늘 점심에도 너무 더웠어요. 저도 매번 음료수 수혈을 하는데요. 이 시간에 음료 쿠폰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기업 이디야 포항이동 골프점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디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니까요. 출석 체크 지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양의 에피소드 나눠주셔도 좋고요. 또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오찬환 오늘 찬양 완료로 출석 체크 받습니다.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출석체크 보내주세요.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보그마스 형 출석 체크 받아봤습니다. 네, 신나는 찬양으로 출석 체크 받아봤는데요. 5297번님, 오찬완 오늘 찬양 완료 하시면서 신청 찬양 보내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5297번님께서 계속해서 이 찬양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예수전도단의 아버지의 마음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좀 옛날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릴게요. 내일 저녁에 이 찬양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오늘 오찬완으로 오늘 찬양 완료로 출석체크 많이 받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8322번님께서 오찬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8322번님 축복하고요. 또 3424번님께서요. 오찬완 오늘 찬양 완료! 오늘은 하늘도 예쁘고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은 날씨였어요. 퇴근길에 찬양 들으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퇴근길에, 아, 운전하고 계시면 좀 엉덩이 좀 괜찮게 해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퇴근길이라고 하시니까 더 기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쁜 찬양 올려드리니까 배로 신나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함께 신납니다. 우리 3424번님, 이런 재밌고 신나는 댓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2667번님께서도요, 찬송가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마완, 오가만, 오찬완까지 보내셨어요. 찬송가 고요한 바다로 신청하셨는데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 찬양도 내일 저녁 6시 방송에서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가만 보내신 분이 계세요. 우리 8570번님, 오늘 감사 완료. 소낙비 온 뒤 맑게 갠 강릉에 오후 6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강릉에서 출석 체크해주시는 우리 8570번님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강릉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고 하니까 참 포항 방송이 강릉까지 강원도까지 간다는 기쁨에 기쁘고요. 또 우리 방송은요, 극동방송은 북한까지, 그리고 저 멀리 미얀마에서도 들으시고요, 또 러시아에서도 들으시고요, 미국에서도 들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전파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출석체크 선물을 좀 지정해봤어요. 날이 요즘 너무 더워서 이디야 커피 쿠폰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두 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3424번님 그리고 8322번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9030번으로 주소와 이름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함과 또 기쁨을 가지고요, 코너 바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코너, 정말 귀한 코너 준비되어 있죠.

전도를 부탁해. 복음화의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 시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꿈꿉니다. 전도를 부탁해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앞장서시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생생한 전도 이야기도 듣고요. 또 전도 방법도 함께 공유하는데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또 포항극동방송 25주년을 맞아서 지역 교회들과 함께 전도에 더욱 앞장서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우리 전도팀 모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요. 이분은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노숙인 사역, 포항에서 무료 급식소 사역을 이어오고 계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삶을 주님께서 또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간증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나오시는

0: 목사님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또 축복의 댓글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출석체크 선물 드린 것처럼 오늘도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우리 포항 참사랑교회 주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목사님. 아, 너무나도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는지요. 목사님과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1: 아, 제가 영광입니다.
0: 네, 목사님. 사실 이 목사님의 목소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1: 호망회 기도, 네, 여러 차례 방송을 했고요.
0: 맞습니다.
1: 사실 이 방송은 오늘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0: 네, 저녁 6시 방송은 처음이신데요. 예. 우리 목사님께서 소망의 기도로 정말 다년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도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셨고요.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지금껏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이 시간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귀 쫑긋 하시고 또 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포항 참사랑교회라고요?
1: 맞습니다.
0: 정말 교회 이름 그대로 참사랑,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예, 우리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의 이름을 짓잖아요.
0: 네.
1: 그리고 우리 참사랑, 포항 참사랑교회는 제가 목사 안수받고, 네, 포항에서 17년 전에 개척을 한 개척교회인데,
0: 네,
1: 참사랑교회도 그 이름을, 네, 예, 제가 한번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0: 전 너무나도 잘 지으신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1: 그렇습니까?
0: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포항 참사랑교회 지금 담임 목회 하고 계시는 우리 주은 목사님 모셨고요.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17년 전에 개척하셨다고 하셨어요.
1: 예.
0: 지금 노숙인 사역을 하고 계시죠?
1: 그렇습니다.
0: 무료 급식소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 17년 동안 하신 건가요?
1: 예, 포항에서 개척한 지가 17년 됐고요.
0: 네네.
1: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사실 무료급식을 정식적으로 무료급식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좀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0: 아, 준비 단계가 필요하죠.
1: 예, 그래서 네, 정확하게 무료급식소를 오픈해서 시작한 기간은 한 15년 되고요. 2년은 준비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와, 그 준비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지혜도 구하고요. 또 재정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좀 바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의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이 사역을 시작하셨나요?
1: 제가 조금 전에 한 2년은 준비 기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0: 네.
1: 예, 사실 뭐 준비 기간이라고 하면은 뭐 준비할 뭐가 있어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0: 네.
1: 뭐 물품도 사야 되고.
0: 그쵸.
1: 그리고 무료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급식 장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0: 아, 맞아요. 예,
1: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전부 뭐 재정이 허락되어야만,
0: 네,
1: 예, 준비가 되잖아요.
0: 네.
1: 근데 뭐 그런 넉넉할 만큼 그런 물품을 구입하고 할 재정이 사실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0: 네.
1: 근데 제 마음만 해야지, 섬겨야지, 무료급식소를 오픈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앞섰지,
0: 네,
1: 뭐 재정이 허락되어서 뭐 물품 구입하고 장비를 갖추고 하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료급식소는 첫째 냉장고가 비치돼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음식이 근데 상하면 안 되니까.
1: 그렇죠. 근데 이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도 제가 돌보고 섬겼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할머니가 천국을 가시면서,
0: 네,
1: 예, 제한테 예, 중고 냉장고를
0: 그렇게 또, 예, 물려주셨군요.
1: 예, 근데 그 이제 가정에서

0: 사용하는 냉장고지만은 네. 용량은 조금 큰 냉장고였어요. 네, 그래서 그 냉장고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1: 와, 그래도 목사님께서 마음이 어쨌든 너무나도 크셨잖아요.
0: 예.
1: 이 무료 급식소 또 노숙인 분들을 섬기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처음에 좀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0: 사실은 제가 그 이제 41살에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되었어요.
1: 아~
0: 예, 그래서 40살까지는 서리 집사로 예, 결혼을 해서 아이 세 명을 키우면서 서리 집사로 사회복지사로
1: 네.
0: 예, 사회복지사로 40살 때까지 네. 그 불황인 시설과
1: 네.
0: 예, 요즘은 불황인 시설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예, 불황인도 노숙인에다가 이제 같이 해서 노숙인으로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데 법명이 바뀌었어요.
1: 네.
0: 그 불황인 시설과 노숙인 쉼터에서
1: 네.
0: 그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1: 네.
0: 부름에 제가 이 하나님 부름에 이 리젝트를 못하겠더라고요.
1: 거절을 못하시고
0: 예, 거절을 못하고
1: 네, 순종하신 거죠.
0: 예, 하나님이 와. 강권적으로 네. 부르시는데
1: 네.
0: 아, 제가 우리 홍 PD님하고
1: 네.
0: 개인적으로 또 말씀도 드린 바가 있지만
1: 맞습니다. 네.
0: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는데
1: 네.
0: 거의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1: 네.
0: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신학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강권적인 부름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그만두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된다면은
1: 네.
0: 평생 제가 이 홈리스 노숙인 사역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이들 저희 친인척 모두에게도
1: 네.
0: 아이 세 명을 놔두고 직업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러 간다는 건
1: 네.
0: 상식적으로 예, 잘,
1: 쉽지 않은 결정이죠.
0: 예, 쉽지 않죠.
1: 네.
0: 그리고 그 당시에 아내는 또 전업주부였어요.
1: 네.
0: 그래서 신학을 하러 이제 직업을 그만둔다는 게 그게 이 사람 가족들하고도 이게 잘 상충이 되고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이 사역만 하겠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사역만 한다고 신학을 한다는데 누가 또 굳이 왜 오늘날 이렇게 교회도 많고 목사님 목회자들도 많은데 굳이 41살 나이에 아이 세 명을 놔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꼭 신학을 가야만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많은 갈등과 상충이 있었죠. 그런데
1: 네.
0: 노숙인 사역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저도 또 하나님께 서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도
1: 지금까지도 예, 지금
0: 뭐
1: 하고
0: 제가
1: 계시잖아요.
0: 이제 뭐 60이 넘어서
1: 17년째
0: 예, 신학을 네. 한 것부터 치면 뭐 20년이 넘었죠.
1: 네.
0: 그래서 그 이 사역만 뭐 올인하고 있습니다.
1: 정말 사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요. 누군가는 또 감당해줘야 되는 사역인데
0: 맞습니다.
1: 그 네. 사역을 우리 목사님께서 17년 동안 이어오고 계신다는 게 너무나 또 귀하십니다. 목사님. 참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0: 고맙습니다.
1: 네, 17년 동안 어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0: 제가 개척은 그 학산동 롯데백화점 옆에서 2년 개척을 했고요.
1: 네.
0: 예, 거기서 이제 2년을 제가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1: 네.
0: 예, 거기서도 준비하면서도 그 노숙인 형제들이 왜 조금 그 약간의 용돈이나마 이런 게 필요해서 조금 교회나 이런 거리를 배회하면서 뭐 작은 금전을 또 요구하고 이런 형제들도 있잖아요. 거리를 배회하면서.
1: 네.
0: 근데 저는 그런

0: 친구들이 들어올 때마다 배척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대신 제가 금전적인 돈은 많이 드리지도 못했고 또안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왜
1: 네.
0: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돈을 뭐 5천 원, 만 원, 2만 원, 5만 원 받아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예, 근본적으로 이 형제들이 좀 사회로 복귀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원했고 바랐기 때문에
1: 네.
0: 일단 들어오면은 같이 라면도 함께 끓여서 같이 먹고 또
1: 네.
0: 컵라면 또 같이 먹고 또뭐뭐뭐 제가 밥 먹고 있던 중이라면 또뭐 같이 밥도 막 한술 같이 떠는 경우도 있었고요.
1: 네.
0: 그래서 무조건 이 형제들의 그좀 과거 라이프 스토리 그들의 살아온 삶을 일단은
1: 들어주는,
0: 예, 막몇 시간이고 예, 2시간, 3시간 듣다 보면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은 서로 안고 눈물로 그냥 그 무슨 말씀을 몇 시간 들어줬다고 해서 그 삶이 그 자리에서 막 변화되고 인생이 막 바뀌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절대 들어오는 친구들을 뭐 5천 원, 만원 주고 막 급히 내보내고 절대 그런 것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백화점, 롯데백화점 옆에서 2년의 세월이 흘러갔고요. 바로 2년 지나서 이제 우리 포항 극동방송국 여기가
1: 맞습니다.
0: 덕산동이죠. 여기 길 건너편에 지금은 그 장소가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마는 거기에 2년을 이제 정식 무료급 식소를 오픈하게 되었죠.
1: 굉장히
0: 그래서
1: 가까우셨다고
0: 맞습니다.
1: 들었어요.
0: 요 이제 횡단보도만 지나면 바로 이제 저희 무료급 식소 겸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2년을 더 견뎠고요. 예, 거기서도 이제 건축주의 집주인이 이제 또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켜달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2년을 머무르고 지금
1: 지금은
0: 한 13, 4, 5년 정도 제 지금 죽도동 지금 현재의
1: 죽도동에서
0: 급식소입니다.
1: 그 급식소가 언제 좀 운영이 되죠, 목사님?
0: 저희 급식소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19라고 하는 그 팬데믹 상태 그 전으로는 저희들이 처음에 스타트는 매일 급식을 했어요. 이제 예, 밥하고 따뜻한 밥하고 국을 이제 끓이고 아무리 적어도 반찬은 한 3찬, 4찬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매일 하다가 또 조금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월수금 3일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그 장소에서 사람이 모이질 못하고 예, 서로
1: 못하니까.
0: 뭐 대화도 못하고 바라볼 수가 없으니 그래서 2019년 코로나가 19잖아요. 예, 19 2019년 12월에 이제 구포항역 광장
1: 맞습니다.
0: 예, 그 공터가
1: 광장에서.
0: 큰 공터가 있는데 예, 그 공터로 이제 나갔습니다. 예. 근데 이 공터로 나가니까 거기서 무슨 장비가 그 공터에 장비가 없고 밥, 국, 반찬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그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오늘까지 한 6, 7년 됐죠. 6, 7년 동안은 그 우리가 편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뭐 예를 들면 뭐
1: 햄버거나 토스트.
0: 예, 뭐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이나 물품을 이제 봉지 작업 한 지금 200명 정도가 오고 있으니까 봉지 작업을 해서 지금은 수요일, 금요일, 예, 일주일에 이틀 저녁 5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
1: 저녁
0: 저희 급식소는 태동할 때부터 저녁 급식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무료급식소가 저녁을 하는 곳은 잘 없습니다.
1: 맞아요. 보통 저희가
0: 다
1: 생각하면
0: 점심을
1: 점심.
0: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저녁을 벤치마킷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1: 왜일까요?
0: 한국의 그 농경 문화에서는 저녁에 왜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서로 얼굴을 대하고 저녁밥을 함께 먹는 그런 우리 농경

0: 저도 뭐 시골에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급식소는 한번 오픈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저녁을 한번 해보자. 저녁
1: 와, 그
0: 급식을.
1: 식구의 의미를 더 되새길 수 있게.
0: 식구의 의미를 한번
1: 네.
0: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녁 급식을 지금 포항에서 뭐 준비한 기간 포함해서 17년째
1: 네.
0: 저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노숙인 사역에 진심이신지, 또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 다들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찬양 한곡 듣고 이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소망의 기도로 정말 오랫동안 섬겨주신 주은 목사님께서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노숙인 사역 17년째 이어가고 계시고요. 또 무료 급식소도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을 위한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또 함께 기도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의 댓글로 더 따뜻하고 훈훈하게 채워주세요. 찬양 올려드립니다. 손경민 씨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목요일 코너 전도를 부탁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노숙인 사역을 17년째 감당해오고 계시는 포항참사랑교회 주은 목사님과 함께 은혜로운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5297번님께서요. 잘생기신 주훈 목사님,

0: 목사님 겸손하게 사역하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트, 하트, 하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시 가볼게요. 하트, 하트, 하트.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1: 예.
0: 목사님께서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1: 글쎄요,
0: 네.
1: 보내신
0: 분이
1: 글로만은 예, 제가 누군지는 예.
0: 모르시지만, 목사님의 이 사역을 잘 아시고, 또 응원의 댓글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계속해서 인터뷰 진행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노숙인 사역을 17년째 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후 5시에 200인분을 매번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면 몇천 명, 몇만 명을 만나셨을 것 같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1: 그래서 제가 포항에서 이제 정착한 지가 17년 됐다 했고요.
0: 네.
1: 사실 그 사회복지사로 불황인 시설과 노숙인 쉼터에서 그 원장으로 하면서 일한 것까지 하면은 뭐 거의 지금 한 30년 가까이
0: 와,
1: 됩니다.
0: 네네.
1: 예, 그런데 그뭐 기억에 남는 노숙인 분들은 엄청 많죠, 사실은.
0: 사실 한분 꼽기가 너무 어렵죠.
1: 예, 그 노숙인의 생애,
0: 네.
1: 노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0: 네.
1: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너무 좀 특이하고,
0: 네.
1: 예, 저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0: 네.
1: 다 기억에는 다 남아요. 너무너무 많고,
0: 네.
1: 근데 그걸 다뭐 기록도 해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데, 뭐 지금 또그 대구에서 그 석사하기까지 노숙인 쉼터에서 같이 생활하신 분인데,
0: 네.
1: 그 현재도 그뭐 학교는 제가 밝히기 그하겠습니다만은
0: 네.
1: 뭐이 대구 경북에서는 최고의
0: 학교.
1: 학교 뭐이 석사학위까지 졸업하고 사업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뭐제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면서 자주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0: 네.
1: 평생 제가 그런 분들 제가 무슨 뭐한 것도 없는데 식사 대접을 제가 받을 그런 사람도 못 되는데
0: 아,
1: 예.
0: 그분이 과거에는
1: 노숙인
0: 노숙인이
1: 쉼터에
0: 아.
1: 노숙인으로 예. 그 지금
0: 오.
1: 결혼해서 아이
0: 네.
1: 다 자녀들 이제 데리고 다잘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0: 네.
1: 사업을 하셔요.
0: 네.
1: 예. 사업을 하셔서 뭐 식사 대접하러 대구에서 직접 차를 몰고 오시기도 해요.
0: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열매를 목사님께서 보시면서 더이 사역에 대한 보람도 느끼시고, 내가 씨를 뿌린 게 그냥 뿌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 교회에 그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를 아주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노숙인 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월세 10만 원짜리 방을 구해서 이제 길거리 생활은
0: 아,
1: 청산했어요.
0: 청산하시고.
1: 예, 한 3, 4개월 전에
0: 네.
1: 길거리 생활 청산하고 지금은 이제 월 10만 원짜리 방에서
0: 네.
1: 삶을 잘 이어가고
0: 오,
1: 있는데요.
0: 너무
1: 예,
0: 다행입니다.
1: 그리고 이제 재활용품 예, 수집해서 뭐 소득도 뭐큰 소득은 아니지만은 예,
0: 네.
1: 혼자서
0: 경제
1: 예, 경제
0: 활동을.
1: 활동할 수 있는
0: 네.
1: 있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0: 네.
1: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본인의 입으로 그래요.
0: 네.
1: 사망 신고가 된지 25년 됐대요. 본인이. 예. 그래서 지금은 현재 왜 우리 요즘 국가로부터 받는 뭐 15만 원, 20만 원뭐 이런
0: 네. 혜택을
1: 혜택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것도 없어요.
0: 받을 수가
1: 없고. 예.
0: 없군요.
1: 근데 제가 이제 이 사회복지 노숙인 사회복지사로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0: 네.
1: 뭐든지 이제 제가 도와드리고 싶으면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주소도 살리고 주민등록증도 다시 이제 재활하고 할 수 있는데
0: 네.
1: 이제 본인이 필요할 때

0: 이제 말씀을 주신대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좀 가난하고 막 노숙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강압적으로 뭘 돕고 막 억지로 뭘
1: 그게
0: 하면은요,
1: 안 되는군요.
0: 안 돼요.
1: 네.
0: 적응이 더 힘들어지고 더 관계만 비틀어지고.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물질도 경제적인 것도 요구하면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그 대신 함께 우리가
1: 네.
0: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서 좀 한번 삶을 정상적인 일반적인
1: 네.
0: 삶으로 좀
1: 돌아올 수
0: 한번
1: 있도록.
0: 돌아가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1: 네.
0: 물론 이제 목욕비, 이발비, 뭐 기본적인 이제 의료, 예, 이런 건 이제 함께 해서 이제 힘들 땐 도와주고 하죠. 근데 막연히 그냥 목사님 2만 원 주세요, 5만 원 주세요 하면은, 예, 제가 그래서 조금 강한 정신력을 좀 무장을 좀 해서 근본적으로 지역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1: 네,
0: 예,
1: 그게 사실 먼저 돼야
0: 맞습니다.
1: 되잖아요.
0: 그런
1: 다시.
0: 트레이닝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목사님께서 노숙인 사역을 30년, 그때 사회복지사 시절까지 합치면 30년 넘게 이어오고 계셔서 더 많은 그런 지혜가 이곳에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2667번님께서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쉽지 않은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와 물질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 사역을 할때 무료급식소 운영하시는 거 무료잖아요.
0: 네.
1: 재정적인 어려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 버텨 오셨는지 궁금해요.
0: 뭐 우리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우리가.
1: 네.
0: 자본주의 국가 또 민주 국가에서는 그 경제적인 청이나 뭐또 부나 명예나 권세가 천편일률적이진 않잖아요. 다 디귿이 층이 있잖아요. 우리
1: 네.
0: 자본주의
1: 어쩔 수
0: 국가에서는. 예,
1: 없죠.
0: 어쩔 수 없죠. 뭐,
1: 네.
0: 또 가난한 자도 있고, 중류층도 있고, 뭐
1: 네.
0: 상류층도 있고,
1: 네.
0: 그렇지만은, 그, 노숙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경제관념은 그렇습니다. 제가 먹는 것으로 같이 먹으면 된다라는 저는 제 철학이나 제 목회관이 그렇습니다. 예. 뭐, 누군들 좋은 진수성찬을 노숙인들한테 이제 배설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뭐, 돈 있고 부자이고 뭐, 큰 교회가 다 노숙인 사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라면으로 시작했어요. 무료급식 처음에 준비 기간 2년 있다고 했죠. 예. 그때도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무조건 같이 라면을 함께 끓여 먹는 거예요.
1: 목사님의 그 노숙인 사역의 중점적인 부분은 함께죠.
0: 맞습니다. 그겁니다. 뭐 저는 진수성찬 차려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잘 먹으면서 찾아오는 노숙인들은 라면을 주고 그랬다면은 이게 사역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오늘까지 지탱해 오지도 못했고요. 예.
1: 사실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이 음식이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인 거잖아요.
0: 그렇죠. 함께
1: 네.
0: 함이 중요한
1: 함께
0: 거지.
1: 함. 네.
0: 무엇을 입히고
1: 네.
0: 얼마나 좋은 옷을 구해서 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1: 네.
0: 예,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오늘까지 오면서 예, 제가 하는 그대로 제가 먹는 그대로 예,
1: 네.
0: 나는 좋은 거 먹으면서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저기 귀하지도 않은 음식 주면 그게 사역이 되겠습니까? 예, 욕만 얻어먹고
1: 네.
0: 예,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무료급식소를 정식 오픈을 2년 뒤에 할 때는
1: 네.
0: 한 번도 따뜻한 밥으로 안한 적이 없습니다. 예.
1: 네.
0: 한 번도 쌀이 없어서

0: 급식을 안한적한 번도 없고요. 오늘까지 17년 동안 딱 정해진 날 하기로 돼 있는 날은 따뜻한 밥 즉석에서 뭐 20인분, 40인분 밥솥에 따뜻한 밥 해가지고
1: 네.
0: 그리고 국 끓이고
1: 너무 중요하지. 따뜻한 밥에 국.
0: 반찬
1: 한국인
0: 최소
1: 밥상.
0: 세개 이상은
1: 네.
0: 세 개에서 다섯 개 이상은 그렇게 따뜻한 밥으로 그렇게 무료급식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1: 이어오고
0: 이어오고
1: 계시군요.
0: 있습니다.
1: 와, 맞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이 사역은 돈 많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데 이건 사실 함께 얼마나 계속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어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오시는 이 사역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분들께도 참 감사로 다가갈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이게 전도를 부탁해 전도 코너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게더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전도는 목사님께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노숙인 사역도 전도잖아요. 네, 이 전도란 나에게 땡땡이다라고 했을 때이 땡땡에 들어갈 한 단어를 좀 목사님께서 골라주시면 좋겠는데요.
0: 이제 그 전도는
1: 네.
0: 무엇이다라고 이제 한 단어를 말씀을 이제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 네.
0: 요 말씀 드리기 전에 한 10초 정도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한 그좀 답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자면은,
1: 네.
0: 그 재정적인 것 때문에 무료급식소가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 홍 PD님께서 질문을 주셨잖아요.
1: 네.
0: 근데 재정적인 어려움은 물론 있었죠.
1: 네.
0: 있었지만은 제가 제 먹는 것으로 함께 먹는다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힘듦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면은 그런 뭐
1: 거짓말이지만,
0: 부유한 뭔
1: 네.
0: 원천적인 무슨 공급원이 있었느냐?
1: 네.
0: 저는 17년 동안 국가 지원, 지자체, 지방 지원 일체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것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이냐라고 우리 홍 PD님께서 방송 시작 전에 물으셨는데,
1: 네.
0: 가장 많은 사람들이
1: 네네.
0: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왜 우리 PD님, 우리 옛날 말씀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1: 속담
0: 속담
1: 너무나도 알죠.
0: 들어보셨죠?
1: 네.
0: 그 밑이 독 밑이 깨진 데다가 계속
1: 계속
0: 갖다
1: 물
0: 물을 붓는 거
1: 부으면
0: 아니에요?
1: 소용이 없잖아요.
0: 소용이 없다. 물 부어봤자
1: 네.
0: 고이지도 않는데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1: 네.
0: 근데 노숙인들이 변화도 없고 뭐 어떤 뭐 열매도 없고
1: 네.
0: 진짜 더 귀한 지역 사회로 사람처럼 돌아와서 뭐 재활하고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1: 네.
0: 없든 있든
1: 네.
0: 짐승도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없으면 그러면 방치해라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역이 뭘 그래 필요하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그돈 가지고 주목사가 아이들을 양육해봐라.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는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교수도 나올 거 아니냐.
1: 아,
0: 누가 그거
1: 노숙인 말고.
0: 모릅니까? 알지.
1: 네.
0: 그거야 알죠. 알지만은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1: 아멘.
0: 사람이니까
1: 네.
0: 어떻게 그러면 만약 하나 그럼 그 사역을 아무도 하지 않고 그럼 예를 들어 방치해 놓는다 치면은
1: 네.
0: 그럼 그 형제들이 자동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나요?
1: 아니죠.
0: 그 있는 거죠 그대로.
1: 네.
0: 그내집 옆에서 떠나간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이 지구에서 안 살고 어떤 외계인처럼 ET처럼 어디 사람 안 보이는 곳에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어요. 주목

0: 사는 밥만 왜 주냐? 먹을 것만 주냐? 빨리 복음을 빨리 전해서 집사도 만들고 권사도 만들고 장로도 만들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가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제 혼자. 그게 가장 힘든다는 것을 예, 말씀드리고 예. 물론 자 변화가 돼야죠.
1: 맞아요.
0: 예. 근데 변화를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시킨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1: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항상
0: 그럼요. 예,
1: 기도를 하는 거죠.
0: 변화는 변화되는 거는 하나님께 또안
1: 맞습니다.
0: 되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1: 아멘.
0: 저는 곁에 있어 주는 거죠. 동행해
1: 그렇군요.
0: 주는 거죠.
1: 그러면 전도란 목사님께 동행인가요?
0: 삶인데요.
1: 삶.
0: 예, 그 삶이
1: 네.
0: 동행입니다.
1: 아멘.
0: 예.
1: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실 옆에 계셔주시는 그게 전 계속해서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도 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딱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모든 분들을 목사님께서 바꾸실 수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0: 그렇죠.
1: 네. 그리고 또 그분들도 그분들만의 그런 삶의 또 가치관도 있으실 테고, 그치만 목사님께서 항상 옆에서 계셔주시고, 또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시다면 그분들도 언젠가는 복음을 접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날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0: 맞습니다.
1: 네, 목사님. 그래서 전도란 나에게 땡땡이다는 삶인 건가요?
0: 삶이다.
1: 삶이다. 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노숙인 사역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이 사역을 이 시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뻤는데요. 선생님,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끝으로 소감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0: 제가 조금 전에도 전도란 그 삶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좀
1: 네.
0: 결론을 내려 보았습니다.
1: 네.
0: 삶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변증해야 진정한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지 않을까
1: 아멘.
0: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 아멘.
0: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정착하느냐, 정착하지 못하느냐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켜본 바로는 우리 기독교 교리가 나쁘고 교리가 약해서 떠나가고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1: 네.
0: 예,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1: 아멘.
0: 예.
1: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아야 된다.
0: 맞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제가 고마웠습니다.
1: 네. 이 방송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나와주세요라고 댓글을 올리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숙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오시는 우리 포항 참사랑교회 주은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도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전도를 부탁해 주훈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귀한 사역 감당해 오시는 목사님이시죠. 우리 목사님을 위해 더 많은 기도, 또 재정과 물질의 복이 차고 넘치길 여러분들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댓글로 응원해 주셔도 됩니다. 샵 9030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의 댓글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모두, 전도가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누려야 되는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페이지의 마지막을 더 아름답고 더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힘차게 일어나 전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을 다스리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 영역, 우리 세계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내게 주어진 물질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관리하며 사용하는 삶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더 기뻐하실 거예요. 일부분이 아닌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겸손함으로 감사하게 받고 그 선물의 감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닮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욕심을 줄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두가 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죄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절제하지 못하면 결코 덕을 세울 수 없지요. 새벽 기도를 매일 하고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을 다스림으로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정말 좋겠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무기요 능력이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0: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내 믿음, 옆에 있는 분의 믿음 어느 정도인지 100%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예배할 때 교회 와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걸 보면 어느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문을 딱 걸어 잠근 사람, 교회 갑시다! 안 가요!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죠. 마음의 문을 전혀 안 여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갈래요? 가볼까? 여는 것도 아니고 안 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을래요? 글쎄요. 믿는 것도 하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한 5%. 조금 마음의 문. 그러면 진짜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세포와 육신 모든 것을 확 열어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마문 다 열어놓고 확 열고 아버지 저 왔어요. 아우 세상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 만문을 확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얻을 때 보면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쏟아 놓는 게 뭐예요, 여러분? 확 이기잖아요. 확 아버지 앞에 내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누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래서 후렴에 보면 물 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 예수는 전능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세상 것들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지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일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기에 그 기쁨 비할 길 없네. 찬송가 이러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도 계시지만 이 예배 시간에는 내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확 열고 내 삶에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자녀 이런 문제 있어요. 아유, 주님 이것도 있어요. 걱정도, 근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맡겨라, 토사라, 던져라. 주님 앞에 확 던져버리고 이 주일날에는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다 맡기고 던져버리고 예배하고. 그런데 예배 마치고 또 찾아가시는 분 있다. 그거 어디 갔더라 하면서 찾아가지고 찾, 뭐 집사님 또 끄떡끄떡해요. 끄떡끄떡 하면 안 돼요. 끄떡끄떡해요. 아니요.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세상살이가 늘 시한폭탄이 터지는데 세상도 한번 보세요. 이 세계도 가만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 날 뻑뻑 터지고 저게 아직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저거 아직도 안 끝났는데 이란에서 뻑뻑 해가지고 트럼프는 매일 끝난다 하는데 끝나지도 않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거 끝나면 이 땅에 평화가 올것 같아요. 또 뭔가가 터지는 게. 여러분 그거는 세계만 그런 거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아이고 투표 끝나면 조용하겠다. 이게 옳게 끝나도 않았는데 무슨 부정투표다 또막 그러고 여러분 이거 끝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뭔가 그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삶도 그래요. 제가 제 아내하고 가는데 제 아내 간 거예요. 아 여보 우리 삶이 시한폭탄 같아. 그래서 제가

10시 이후에 전화가 오면 받기가 좀 겁나요. 시한폭탄이거든, 이거. 이 교회에서 이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 내 건강에 시한폭탄이 터질지, 우리 자녀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친척, 일가 친척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늘 이런 일이 많은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 그렇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아감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한 종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한 종류가 끝나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예외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잔인하고 충격적인 고통, 뜻하지 않는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삶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면 이게 곤욕스럽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문제는 크냐, 작으냐, 잠깐 있다 가느냐, 좀 오래 지속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저기 현관에 어른들 앉아서 얘기를 조금 하면 3분이 지나가면 군대 얘기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나 조금 더 지나가면은 나 여 아프다 하면 한 분이 나는 여 아프다, 나는 어느 병원에 갔다, 나는 서울 갔다 왔다, 너는 그거 갖고 가나, 나는 이거 1년 됐다 이러면서 전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어디 이렇게, 목사님들도 어디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몸이 아프면 목사님한테, 아, 통풍이 왔는데 통풍약 있는 목사님 계세요? 그러면은 수두룩하게 손든다. 당뇨약 하면 다 들고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 그러니까 고통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고통이 있고, 아주 힘들게 예외적으로 잔혹하게 다가오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은 알죠. 그러면 이 고통이 다가올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고통을 처리했는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가 다가오는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그런 분들도 있죠. 심히 고민도 되고, 아이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누구를 데리고 가셨는가?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왜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동양의 이쪽에는 체면 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찬물을 먹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고통 있고 힘듦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도 보면 이것을 내놓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통이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감싸 안고 혼자 이기려고, 홀로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지만 이 마음이 심히 죽게 되고 아플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왜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도 이 마음을 나누고, 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나누면서 이

고통을 이기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에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분들,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되게 힘들고 고통이 찾아올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내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정작 내가 어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케고르는 고난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나의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친구인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람을 쐬려고 형상강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입니까? 친구야, 나 힘들다. 형상강에 나왔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고통을 이기기가 훨씬 편하죠. 이런 친구가 있으면 큰 위로가 되죠. 그러면 나는 생각해보니까 이런 친구가 없다. 그런 분들은 조금도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다가가면 그 사람의 삶은 점차점차 윤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가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교회도 어버이 주일 되면 60세 이상 선물을 줬거든요. 너무 많아서 65세로 끊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많아가지고 70세로 갔거든요. 또 많아가지고 작년엔 75세로 했다가 70세 당한 분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제가. 목사님, 내가 얼마나 기다려가 70대로 했는데 올라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래서 원래는 70세로 다시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요양원과 노인 돌봄 시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도 덩달아 늘어났어요. 상조회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텔레비전을 켜면 이 상조회사가 광고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사이 와서는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식이 장례식장이 문을 닫고 상조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줄었느냐? 아니요. 죽는 사람이 줄었느냐? 아니요. 늘어나요. 그런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제는 막 코로나를 겪고 나서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3일장도 번거롭다. 무빈소, 빈소 없이 그냥 시신만 두었다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냥 화장하고 가족끼리, 가족장으로, 무빈소로, 그렇게. 왜?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때 다니지 않았는데, 내가 상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연락하는 것도 번거롭다. 찾아오는 것도 그렇다. 그러니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무빈소로 짧은 시간에, 그냥 이렇게 가족장으로. 사랑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가 고통을 이기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보, 날 위해서 기도해줘요. 친구야, 내가 너무 어려워. 말할 수 있는 친구와 좋은 성도들. 그래서 인생에 먹구름이 차가오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런 남편과 아내, 성도,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친구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좋은 친구와 좋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이죠. 인생의 고통에서 정말 내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폭풍우에 절대 떠밀려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남성교회, 같은 시대에 사는,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생각과 같은 나이에 있는 좋은 성도 친구, 얼마나 소중한지.

한지 모릅니다. 구역, 내집 주위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줄수 있는 그분들,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바람이 불어칠 때 함께 이 바람을 맞으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그 고통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님도 힘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며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고 성도가 있다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준다고 하는 위로의 말이 또 다른 내 삶의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 욥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이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나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한다는 말이 욥에게는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더 힘듦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지만 3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제자들을 두고 조금 더 나아가사 땅에 엎드셨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땅에 엎드셨습니다. 엎드려서 36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의 그 고통,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확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을 확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아빠, 아버지, 인생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도 힘들어요. 아버지, 자식도 마음대로 안 돼요. 아버지, 건강도 마음대로 안 돼요. 아버지,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고통, 힘듦을 하나님 앞에 확 쏟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답답해서 아빠를 부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아빠, 아버지요 하고 자신의 고통을 확 쏟아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쏟아놓으려고 합니까? 친구를 만나서 말하면서 울지 마십시오. 연세 많은 부모님을 만나서 힘들다고 울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은 밤새도록 여러분 때문에 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어디에 갔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누구에게요? 아버지 앞에. 교회에 오셔서 아버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이 문제를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혼자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혼자 감당해야 돼요. 목사님, 내일 항암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수 있어요? 누가 이 아픔을 대신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일 수술입니다. 겁나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끝에는 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는 친구도 따라오지 못해요. 부부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스러웠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아바 아버지여 하고 혼자 씨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매일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떨 때는 피곤해서 졸다가 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신음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몇 마디 하다가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은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나를 붙들고 흔들고 흐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그때 내가 늘 앉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내 입술이 열리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서 내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붙드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함께라면 주님 이기겠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이기는 참 좋은 방법은 아버지께로 가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토스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토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고난, 십자가가 다가올 때에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다가올까?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인가?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빨리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 때 그냥 던져주지 마시고 이 고통이 주시는 의미가 뭔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가올 때 무척 힘들었어요. 그것을 감당하기가 육체적으로 너무 두려웠어요. 심히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아, 하나님이 나를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고 보내셨는데 이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딱 캐치하고부터는 이 고통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통이 다가올 때 왜 고통을 주셨는지 그것을 내가 알게 되면 이 고통은 나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보세요. 욥이 막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올 때에 욥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이것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하리라.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정금같이 쓰려고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는구나. 순간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태도와 삶이 말씀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어떻게요? 41절 세 번 쫓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 달라요. 준비됐다. 아 이게 거기구나. 아 아버지의 뜻이구나. 고난의 뜻을 알고 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온갖 빛깔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다가올 때 혼자 꾹 참고 계시지 마시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더 어렵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 앞에 다 아버지 나 힘듭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걸 확 풀어놓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깔아 할 거는 깔고 뜰 거는 뜹니다. 그때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의미가 뭡니까? 왜 내 삶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나를 단련시키십니까? 훈련시키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0: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승리도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아, 하나님 이거 나 만지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아,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구나. 아, 하고 내가 깨달으면, 내가 알면 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막 혼란스럽게 힘듦으로 엮여져 있습니까? 친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쏟아내 놓으십시오. 아버지께 물으십시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하십시오. 모르겠습니까? 끊임없이 단독자로 골라서서, 아버지, 이 고통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합니까? 끊임없이 물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십자가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안 지는 게 아니잖아요. 있지만은 딱 정리가 되니까 그만이다. 일어나라. 함께 하자. 됐다. 딱 정리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온갖 빛깔의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막상 나에게 다가올 때는 때로는 정리가 되지 않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찾기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하지만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할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바 아버지여 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이 고난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에 온전히 회복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통이 왔을 때에 혼자 얼버무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오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동일교회 지역번호 054-282-213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결핍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 물질, 또 지혜, 지식, 사랑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모든 것에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듯 부정적인 염려는 불안한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우리 꽃과 새들을 먹이시고 모든 자녀를 보살피신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다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출발합니다.

내 생명 주님 손에 강명식의 앨범에 실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향기로운 나무의 너 근심 걱정와도 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모든 근심 걱정 떨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염려를 당연히 내려놔야겠죠. 오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풍성한 찬양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이 열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시여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곡더 듣고 오셨어요. 조수아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강성훈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 두곡 들으시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송승현이 노래하는 아버지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김대환이 찬양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곤 하지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또 찬양들 나누고 싶은 곡 떠오르실 때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홀리원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호산나 싱어즈가 찬양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앞서 들으신 찬송은 김관호가 찬양하는 예수나를 위하여 잔잔하게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신 것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죠. 또 우리나라는 여름이 좀 습하잖아요. 제가 대구에 40년 넘게 살다가 포항 와서 처음에는요, 여기는 여름에도 바람이 부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는 바람이 안 불어요. 이게 분지다 보니까 대구에서 바람을 느끼려면은 뛰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오니까요, 이게 이제 바다랑 육지랑 붙어 있어서 특정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바람이 한 번씩 이렇게 불면서 기온이 서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이제 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요, 이게 소금기를 머금고 있는 바람이라서 좀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서 못 견

것 같으면 봄이 오고요. 또 너무 더워서 야,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으면은 가을이 오거든요. 지금 이제 계절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는 이상기후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셨으니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좋은 계절을 주신 것은 우리만 좋으라고 준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들, 우리나라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특히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곳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로 여러 가지 애씀으로 함께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라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는 고통은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이 들고 친구들까지 와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왜 의인인 욥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욥기에 결론에 가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귀로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귀로 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은 이전에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없이 할 만큼 큰 은혜와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고난이 끝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네, 위로부의 공감하시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죠.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과 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제 살아야 되겠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을 향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은 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 표현입니다. 내가 보기엔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또 전도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의 삶이 나의 삶과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다르고 저 사람은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강력한 복음이겠습니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한 명이 와서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직장에 정말 무례하고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리한 사람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직장 밑에 이제 직원들이 모여서 그분이 없을 때에 다 그분을 욕하면서 교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조건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그냥 결정해버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한번 보여줘라. 네.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신앙이 좋은 것 아니고요.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그각 역할에 맞게 부르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목사는 목사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장로는 장로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물론 상처는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다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하겠노라.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네, 송경규 목사님의 은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장례를 다 치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더 새롭게 마음에 새겼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지독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형제들 중에 막내입니다. 삼형제 중에 막내고요. 또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삼형제는 모두가 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큰 형님은 캐나다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작은 형님은 김천 입석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포항에서 도구에서 말씀과 찬양교회 이제 원래 10년째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인 아버지는 정말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남덕교회는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역사를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한번 보니까 한 30명 좀 더 되는 교회가 아버지가 30년 목회를 하시고 대구에서 2,5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오늘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은혜다. 내가 이번 주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제 그 말을 그냥 뭐 은혜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서 아, 사람마다 은혜의 크기가 다르구나. 그리고 사람은 그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대 때에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이 병은 못 고친다. 또 그 시대가 의료가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193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1950년대 얼마나 어수선하고 의료가 좋지 않은 뭐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큰 종양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거는 못 고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경북 지역에 들어온 라이스 선교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죽어도 좋으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이 병원에 이 청년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을 시켜달라라고 해서 그때 1950년대 당시에 척추뼈를 3개인가 4개인가를 빼고 인공척추를 넣는 그러니까 종양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척추를 다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수술을 하신 분이 수술은 잘 되었지만 이 인공척추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40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93세의 일기로 아주 끝까지 정정하시게 늘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모습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지독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버지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제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할수 있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피아 앨범 가운데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곡 들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을 향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같이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지켜야 되는 계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지켜야 될 계명들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특징은 단순히 그냥 영적인 것, 뭐 신비한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이때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뭐가 사라지느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점점 아주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 목사님 교회가 뭐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도 일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4가지, 5가지 일을 맡으면서 그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고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완성이 되면 끝 이런 것이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되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공동체성입니다. 그걸 회복해야지 교회가 동력을 얻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교회, 여러분들 신앙의 삶에서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가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들어 사람 마음에 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되고요. 교회도 말씀 안에 세워지기 위하여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기프티드 1번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오늘 룻기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모압 땅의 우상 숭배와 이방 사상을 버리고 떠나온 한그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룻이죠. 이제 그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제 버림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보아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온전한 상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룻기의 주제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룻기 2장 12절 말씀을 꼽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룻기는 사실 네 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되어야 할 건가 말 건가 하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정경화 작업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상 룻기는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족보가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신 사실이 이 룻기가 아니면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룻기의 주된 목적이 족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저도 족보가 이 룻기의 중요한 목적임을 인정 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그러나 전부는 아닌 것이죠. 카일과 데일리치가 쓴 4장 17절 마지막 구절에 대한 그 주석을 보면, 그는 다윗의 아비 이세의 아비였더라. 이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저자가 염두에 둔 나름대로의 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만이 사실은 다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 족보의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룻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결론 부분에 가서 그 족보의 중요성이 확실히 드러난다 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룻기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가 없다면 우리는 다윗의 집과 유다 지파를 연결시킬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 말구유와 십자가, 그리고 면류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앉으실 다윗의 보좌까지 이르는 성경의 고리를 잇는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게 될 것인데, 이 룻기 성경이 그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래서 이 룻기가 정경에 포함된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또 룻기가 주는 교훈은, 그 목적은 구속의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속은 오직 친족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중보자 없는 구속,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구속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실 필요가 있으신 것인데, 보아스는 구속에 관한 정당한 이론에 꼭 필요한 구속의 측면을 말해주는 친종의 물을자로서, 친족의 물을자로서의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네 장의 네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룻기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시에, 그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으면서도 그들의 사랑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좋은 거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룻기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또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때에 그 땅의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룻기의 첫 부분을 장식하는 이 구절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상 현대 신문 보도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시고 그럴 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첫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첫 구절에서부터

시간과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영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사사기를 살펴보았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어두운 시절에 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능으로 구출해내사 광야로 인도해내신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죠.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조상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있던 이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슬픈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또 어떻게 다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 그래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돌이킨 사실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사 시대를 보면 이제 원수의 그 압제를 받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일으키셨던 역사, 그게 사사기인데, 사진이 매기 목사님은 당신이 사시던 그 미국의 그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혁명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좀 쓰시고 계세요. 그냥 상당히 좀 무서운 말인데, 뭐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표현들을 뭐 감히 쓸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저도 뭐 필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온전히 올바로 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좀더 분명하게 쓰지 못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좀더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리라 하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를 쉽수는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 가운데 두시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때 진정한 부흥이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항상 과거에도 그 백성들 가운데 부흥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심판이 임하여 노예 상태가 되었고, 원수들에게 패하게 되는 건뭐 다반사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때로는 사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친히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룻기는 사사들의 이러한 시대에 적합한 책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사사시대의 어두운 배경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때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 공적인 인물이 되었던 거죠. 온갖 추문들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오늘날 삼손의 추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혼란, 그 부패, 그리고 타협의 시대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어두운 가까운데 비치는 빛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서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어두운 배경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시며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배경으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소가 유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유다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것도 참 흥미있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유다 베들레헴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성탄절 뭐 이런 거다 보면서도 베들레헴을 빼놓을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룻기에 기록된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맨 처음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오 베들레헴 너 작은 고울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때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이 룻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사건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 룻기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될 사건들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이그 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에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또 유다는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참으로 살기 좋은 곳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롯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끝납니다. 베들레헴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좀더 주의 기울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가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서처럼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의미를 던져내주고 있다. 또 의미를 상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저는 확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과 떡의 집에 살았지만 모압 땅으로 옮겨갔다. 모압에 관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주 흥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아주 우스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8편 9절에 보면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다시피 모압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비참하고 슬픈 최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떳떳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압은 나의 쓰레기통이라. 예, 그죠?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사실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옮긴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찬양의 떡집을 떠나서 쓰레기통으로 알려진 땅으로 옮겨갔다고요.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즉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연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풍요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러한 비유를 적용시킬 수 있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후로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는 수백만 명, 뭐 수천만 명 사람 가운데 실제로 되풀이 되었겠죠. 뭐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고 미국도 보면 이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탕자의 비유에 속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를 누리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룻기에는 타락한 아들이 아니라 타락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근이 닥치자 그들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하여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이제 또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언급된 13번의 기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언급된 그 13번 기근 하나인데 성경에 흉년이 언급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어두운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더 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찬양과 떡집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가족을 소개할게요. 그 가족은 매우 흥미있는 가정입니다.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어요. 엘리멜렉이었다 그랬어요. 그 이름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가 일하는 곳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냈던 간증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0: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엘리멜렉 그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하나의 그 간증 아니겠어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압 땅으로 옮겨갔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그의 왕이 아니신 것처럼 그의 이름과 정반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본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참으로 훌륭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사실상 기쁜 햇빛 이렇게 붙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항상 밝게 보는 성격을 갖고 있었고요. 오늘날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항상 밝은 면을 봅니다. 그들은 환경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항상 트집을 잡으면서 불평하지만 기쁜 햇빛 같은 이름의 그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르온이라고 했어요. 말론은 건강하지 못하다 의미이고요. 기르온은 미약하다 의미예요. 이두 아들이 모두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두 아들 때문에 더 많은 간증을 할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쁜 햇빛, 이토록 건강한 아들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토록 말이에요. 그 기쁘고 명랑하게 살수 있는지 이해할 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 남편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것이 참 좋지만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유하였다 하는 겁니다. 가서 그곳을 고향으로 삼아 살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비록 탕자가 돼지우리에 들어갔지만 마침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때로 탕자가 오랫동안 돼지우리에 머물러 있기도 했지만 그 가족은 불행하게도 너무나도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룻의 가정은 이 나오미의 가정은 너무도 힘들게 이 이방 땅에서 있었던 거죠. 이처럼 먼 나라로 가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 가정에게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죠. 그들은 항상 죄송하지만 매를 맞게 된다고요. 알다시피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그 아버지가 맞으면서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가서 내그 가축을 이제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매로 때리지 않는다고요. 때리지 않는다. 참 귀하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팔을 벌려서 아들을 끼워안고 말해요. 그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잡게 하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요. 알다시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주 엄격한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벌어주실 분으로 생각하는데 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품을 여시고 우리 모두를 맞아들일 이 받아들일, 이 맞아들일 그러한 아주 그냥 자세가 딱돼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먼 나라로 갔지만 돌아오면 삽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가정은 아직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머리인 아버지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의 어머니는 기쁜 햇볕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아들 두 아들은 병들어 있는데 지금 그 웃음 떡집에서 살지 못하고 쓰레기통에서 아직도 그곳을 뒤적이며 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가족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였는데요. 버려진 땅으로 불렸던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모압, 2번 암몬.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미가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로큰롤의 황제로 불렸던 미국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생전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솔로 아티스트로 명성을 얻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교회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데뷔하고 복음성가 앨범을 내기도 할 만큼 신앙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하면서 얻게 된 부와 명예는 그의 삶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갔고 숨지기 전 8개월 동안 9,000개의 알약을 먹을 정도로 약물에 중독됐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4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손때 묻은 성경책에 이런 말씀에 밑줄이 있었다고 하네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인데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다면 그의 삶의 궤도는 분명 달라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신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나눌 줄 아는 우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에이미 그랜트의 That's What Love Is For 들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누군가를 말한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안에는 결국 내 감정이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섭섭함과 실망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감정을 좋아하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많이 다릅니다. 조건이나 기대가 아니라 그냥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위러브의 빛나는 유산, 히스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 오버플로우의 내가 걸어가는 이유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랜 덜슨과 해리 덜슨이 함께한 It Is Well,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Give Me Jesus, 스티븐 커셰프만의 I Will Be Her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3279번님께서 노래가 너무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밤이면 좀 쌀쌀한데 노래들이 따뜻하고 지금 딱 필요한 것 같아요. 밤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이길승의 부르신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링컨이 기적적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직후 백악관으로 참모들을 불러 모아 내각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비서가 배경도 좋고 실력도 좋은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뽑아두면 힘이 될 것이 확실하지만 링컨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난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외모는 타고난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비서의 말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땐 부모님이 물려준 얼굴이지만 그 뒤로는 자신이 만들어가야 하네.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링컨이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같은 얼굴이라도 평소에 많이 짓는 표정에 따라 인상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웃을 때 그리고 찡그릴 때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짓는 표정에 따라 생기는 주름과 발달하는 근육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지금 한번 거울을 보세요. 지금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이 저절로 드러나는 밝은 얼굴입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어두운 얼굴일까요? 저는요, 별그대 여러분의 얼굴이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1: 둘, 셋.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소마트로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브라함 링컨의 말씀,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찔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도 잠깐 그 스마트폰에 그 카메라 앱을 켜서 제 얼굴을 좀 잠깐 봤는데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과 기쁨이 가득 넘쳐있는 그런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얼굴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요. 그죠? 찡그릴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슬픈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얼굴이라도 꼭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밝은 얼굴도 어두운 얼굴도 기쁜 표정도 슬픈 표정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얼굴을 하든지 간에 어떤 표정이든 주님 앞에 기도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자고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어깨 위에 있는 짐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별그대 함께 찬양하고요. 또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고요. 오늘 나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어떻게 되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웨덴 분이시고요. 또 장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분 레나 마리아의 찬양 My Tribute 나의 찬미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뉴턴의 우리 함께 가요였습니다. 이 찬양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해서 자주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끼고 아끼다가 이제와 여러분과 또 나누네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나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이 저절로 내 얼굴에 밝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스며있는 얼굴의 주인공이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마흔이 넘어서도 우리의 얼굴에 표정이 밝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흘러넘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얼굴도 해같이 빛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감사로 살아내는 삶은 더 좋은 것이라고 매튜 헨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순간 우리는 자신이 바라던 상황이 되었을 때에 감사를 드리곤 하죠. 그러나 내가 바라던 감사의 조건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감사로 살아내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차갑고 냉정한 현실 앞에서도 원망과 타협 대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경민의 감사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니의 행복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 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현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우리 컬러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띄워드리고요. 여사 나무에 내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조흥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최근에 북한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했죠.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때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북한 주민들의 환영. 손을 들고 꽃을 들며 거의 울부짖듯이 시진핑 주석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국빈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오열을 하며 또 감격해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이들은 이렇게 열렬히 그 마음을 표현할까요? 자신들의 신이자 또 자신들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충성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보답해야 될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 안에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갚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매 순간순간 내 삶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오늘의 워십 찬양이었는데요. 찬송의 가사처럼 찬송으로도 어떤 내 마음의 표현으로도 말로도 다 갚을 수가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입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찬송으로라도 남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그 사랑의 보답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북녘의 성도 여러분들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도 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시고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소식들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이 시간에는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들어주시고요. 또 여러분께도 찬양으로 은혜를 계속 끼쳐드릴 테니까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밤 같이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FM 채널을 통해서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북한 인권의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시리즈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9부 만나보실 거고요. 또한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가 메콩강이다. 자, 조용히 여기 타라. 여기 악어들이 많아서 배 뒤집어지면 큰일이니까 조심하고 중심 잡아서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 이제 태국 들어가서 이민국 수용소로 가면 한국에 갈 수 있다.

0: 무슨 일로 오셨어요?
1: 저 이는폭조선에서 왔습니다.
0: 지금 여기는 이미 한국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꽉차 있는데 몇 명이나 돼요?
1: 8명입니다.
0: 그러면 탈북자들이 한국 가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국 가려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해요.
1: 3개월이요?
0: 요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6개월, 1년도 기다릴 수도 있어요.
2: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들 도와드릴 김모세 선교사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편하게 쉬시면서 한국 가기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3: 고맙습니다.
2: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쉴수 있는 곳으로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 이곳까지 무사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기까지 육신과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한국에 갈 때까지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1: 여기는 완전 삐까뻔쩍합니다.
4: 너무 고맙습니다.
2: 여기 여성분들은 이쪽 방으로 가서 같이 지내면 되고요. 내일부터 아침에는 같이 예배를 드릴 테니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세요.
1: 아니, 방도 이렇게 깨끗하고 넓고 좋습니다.
4: 아유, 미양 이모, 어린 애들 데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겠어.
5: 우리 철민이가 고생 많았죠. 철민아, 인사드려라. 우리 같이 지낼 분들이다.
6: 안녕하세요.
1: 귀여워라. 철민이 몇 살?
6: 5살이요. 엄마랑 한국에 갈 거예요.
4: 그래, 철민아. 우리 같이 한국 가자.

0: 오늘부터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될 겁니다. 어제 미얀마에서 무사히 도착했는데 여기서 지내는 동안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특별히 이번엔 5살 철민이도 같이 왔는데 여러분이 더 신경 써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1: 반가워요, 언니.
2: 반갑습니다.
3: 근데 성경 공부가 뭡니까?
2: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는데, 아까 옆에서 하는 말 들으니까, 여기서 성경 공부 잘하면 한국 빨리 보내준답대다.
4: 근데 저분 선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에 있을 때 미국 선교사가 사과 따먹은 아이 이마에 도적이라고 새겨놓아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2: 중국에서 내 다른 선교사님 만났었는데 그분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왔지. 좋은 선교사들도 있는 것 같아.
3: 아이고, 그러면 다행이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네.
4: 우리도 그 성경 공부라는 거 열심히 해서 한국으로

0: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1: 누나, 나도 성경 공부할 수 있어?
0: 그렇지. 출민아, 누나랑 같이 열심히 하는 거야.
1: 나도 빨리 한국 가고 싶다. 우리 엄마 이제 안 힘들면 좋겠다.

0: 무슨 일입니까?
1: 예?
2: 우리 철민이가 여기 베란다로 나갔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냥...
1: 아니, 우리 철민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2: 바로 발견해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여기선 치료해줄 수 없다고 하는 걸 사정사정해서 부탁해서 봐줬는데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라고.
0: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고생해서 왔는데. 아니,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한국에 갈 수 있었는데. 아이고, 철민아.
1: 안 된다, 안 돼. 우리 철민이, 네가 어쩌다가.

0: 젊은이 엄마, 여기서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내일이면 한국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소? 이제 새 인생 살아야지.
1: 예. 분명히 철민이도 엄마가 한국 가서 행복하길 바랄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같이 행복해야겠지요?
0: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니? 그 일들 이제 다 우리 가슴에 묻고 우리 이제 새롭게 살아가자. 우리 같이 있을게요.
2: 예, 고맙습니다.

0: 3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철민이는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세요.
1: 성교사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2: 한국 가서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우리 원수로 했던 남자손에 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지? 별님아, 그때까지 아버지하고 민호 꼭 지켜봐줘. 아버지,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 인자 데리러 갈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헬기 추락을 계기로 다시 무력 충돌을 벌이며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이 모든 계열사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며 조직 운영체계를 AI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과 옥수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로 육상에서 김을 대량 생산하는 연구개발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서며 차세대 식량 생산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상기후와 중동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층 경제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과 부산, 제주를 넘어 전국의 중소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 착공 145년 만에 핵심 첨탑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을 계기로 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8일 추락한 아파치 헬기가 이란군에 의해 격추됐다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에 보복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영내 미국

미군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즉각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미국이 안전을 원한다면 중동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며 보복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중동 정세가 다소 진정되는 듯했지만 양측이 다시 무력 충돌에 나서면서 국제사회는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만큼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물류비 상승,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위치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다시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이 모든 계열사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며 조직 운영 체계를 AI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개발과 제조, 물류, 마케팅, 판매 등 주요 업무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AI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가 전 계열사에 공식 도입될 예정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주로 활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외부 AI도 적극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모든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이 직접 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장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집중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삼성은 개발과 제조뿐 아니라 구매와 물류, 서비스, 경영 지원 등 모든 업무 영역에 AI를 적용해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이 전면적인 AI 전환에 나서면서 다른 기업들의 인공지능 도입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회사를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경영진이 직접 AI 활용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 전사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과 옥수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평양과 신의주, 해산 등 주요 지역 시장에서 쌀 가격은 1kg당 38,000원대까지 올랐고, 옥수수 가격도 13,000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옥수수 가격은 불과 2주 만에 50% 이상 급등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지난해 수확한 저장 식량이 대부분 소진된 가운데 햇 감자와 햇 밀, 햇 보리 등이 아직 본격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일시적인 식량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곡식이 떨어진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들이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곡물을 빌려 끼니를 이어가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6월 초중순이 가장 식량 사정이 어려운 시기라며 햇감자와 햇보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다음 달까지 곡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량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고리대로 돈이나 곡물을 빌리고 있지만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앞으로의 상환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달러와 위안화 환율이 다소 하락했는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뒀을 때 북중 양측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밀수와 비공식 외화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북중 무역이 다시 활발해질 경우 환율과 물가가 또다시 변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로 육상에서 김을 생산하는 연구개발센터가 전북 새만금에 들어섭니다. 풀무원은 약 2,800평 규모 부지에 김 육상 양식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해 오는 2029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육상 양식은 바다가 아닌 육상시설에서 바닷물과 비슷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김을 생산하는 기술로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산 김수요가 늘고 있지만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생산 여건이 악화되면

그래서 육상 양식 기술이 차세대 해조류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은 수출 효자 품목으로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센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물 반응기 시스템이 구축돼 온도와 빛, 영양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김을 재배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내년 시범 판매를 시작한 뒤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어업인들에게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육상 양식 기술이 미래 식량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식량 생산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상기후와 중동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킹크랩과 갈치, 대게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오징어 어획량도 지난해보다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가 수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원재료 수급 차질로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수산물 전문점들은 원가 부담 증가로 가격을 올리거나 판매 품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여름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식장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층 경제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60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증가와 노인 일자리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해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고령층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조사됐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가 계속되는 만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과 부산, 제주를 넘어 전국 중소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지방 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약50% 증가했고,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동해와 경남 밀양, 전남 여수 등 중소도시에서도 외국인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K-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매장의 외국인 매출이 지역에 따라 두세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문화와 관광에 대한 관심이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숙박과 교통,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관광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방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공항과 국제 크루즈 이용객 증가도 이러한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착공 145년 만에 핵심 첨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탑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우디는 자연의 형태를 건축에 접목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로 신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인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그의 대표작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번 완공은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 만에 이루어진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되는데요. 높이 172.5m의 예수 그리스도의 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 건물이 됐으며, 레오 14세 교황이 준공을 축복하는 미사를 집전할 예정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이 공사 속도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준공이 세계 건축사에 남을 중요한

한 이정표이자 가우디가 남긴 예술적 유산의 상징적인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5년에 걸친 대장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 건축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군대 분야 교류 강화를 공식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중 관계에서 군사 분야 협력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이라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외교, 법집행, 군대 분야 교류 강화를 언급한 데 대해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고위급 및 분야별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북에 중국 국방부장이 동행한 점을 들어 군사 분야 협력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개된 내용만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중국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 한편 이번 시 주석 방북이 최근 급격히 밀착한 북러 관계를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12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황해도와 평안남도 등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함경남도가 5에서 2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지역이 5에서 10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하늘은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올 전망이고요. 강계에서는 오후부터 한때 비 소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5도, 삭주 14도, 강계 11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6도, 삭주 25도, 강계 23도로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오후부턴 모든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현과 사리원 15도, 개성 13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7도, 장현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지만 장진과 해산, 풍산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9도, 장진 8도, 풍산 5도고요. 낮 최고기온은 해산 19도, 장진 18도, 풍산 1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성진은 오후부터, 무산은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4도, 옹기 13도, 무산 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성진 21도, 옹기 17도, 무산 1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궁금함이 있으시거나 또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 또 북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한 줄 기도, 여러분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끝 찬송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2: 아갑니다. 내 뜻과 저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에서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4편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편 24편의 고백.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세상은 사람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시편 24편의 고백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하루하루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선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새벽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게요.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국립합창단이었고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첫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시편 24편의 고백, 북한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바다 위에 두시고 강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서겠느냐? 정결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니, 이러한 자가 여호와를 구하는 자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오래된 작은 문들아, 높이 들려서 영광의 임금이 들어가시게 하라. 누가 그 영광의 임금이시냐? 강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전투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오래된 작은 문들아, 높이 들려서 영광의 임금이 들어가시게 하라. 누가 그 영광의 임금이시냐? 만유의 여호와, 그가 바로 영광의 임금이시다. 시편 24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강력히 굳건히 믿으면서 오늘 이 새벽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용훈이 은총 입어 찬양과 함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영광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독생자를 주실 수 있는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 빼놓으면 껍데기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사랑 때문에. 실천 없는 사랑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아시스 마을에 프랜시스 아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 문둥병을 유난히 무서워할 때입니다. 또 그때는 문둥병자가 엄청 많았다고 그랬죠. 그가 어느 날 좁은 골목길을 갈 때 한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아주 좁은 골목길에서 문둥병자가 여기서 오고 아시스 프랜시스는 여기서 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죠.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의 행동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센병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길을 떠났는데 잠시 후에 뒤를 돌아다보니까 아무 흔적도 없어, 아무도 없었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골목길에는 아무도 없고 햇빛만 내리쬐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자기가 만났던 그 문둥병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대접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느껴야 되지. 그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0: 소풀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까지 불사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이야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에서 온 한운식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이 충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지척인 북한 땅에도 울려 퍼져 모두가 다 주님이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머리를 씻겨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된 영광을 안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구하는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가 고향인 한우슬 자매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즐겨 부르던 오늘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녘 곳곳에서도 증거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양강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우슬 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또 하루를 맞이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면서 그렇게 앞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 이 땅의 창조주 산과 들, 바다와 하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6월 12일 금요일 오늘 하루를 기대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고향 북녘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고향 개성을 떠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북한 땅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복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 통일의 군사들로 준비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함께 북한에 들어가 2,500만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탈북민들 100명을 만나 북한에 도움을 주어야 하느냐 물으면 그들은 모두가 도와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국가적인 지원이나 국제기구들의 인도적인 지원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국민들은 그 구제 물자들을 보지도 먹지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제 북한 땅을 용서하고 그 하늘도 용서하고 우리로 하여금 태어난 고향을 버리고 탈북할 수밖에 없게 만든 북한 정부도 용서합시다. 또 나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빼앗아간 그 사악한 사람들도 용서하고 외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남편들도 용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북한을 용서합시다. 북한의 국민들이 김씨 3대의 독재자들을 우상으로 숭배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망쳤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축복합시다. 북한이 고난이 행군을 겪으며 가장 어려운 때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탈북을 하였으니 우리가 먼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북한이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합시다.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 형제,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는 있지만 지난날처럼 우리가 죄에 얽매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먼저 북한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시되었던 북한 하늘을 정청한 하늘로 다시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에 철이 되어 소산을 내지 못하던 그 땅에서 오곡백과 물결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북한의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교회를 어디에 세울까요, 하나님? 저희 고향 개성에 있는 자남산 언덕에 세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아니라 제가 살던 회령의 오산덕에 교회를 세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산덕은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의 고향이고 지금도 그의 생가가 있는 사적지로서 전 국민이 그곳에서 북한 정권의 충성을 맹세하고 평양의 만수대 언덕처럼 우상숭배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0: 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교회를 세우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저희 땅끝은 함경북도 해령입니다. 저를 가장 아프고 힘들게 했던 그곳 북쪽 땅 오산독 언덕에 하나님의 교회 오산독 교회를 세우고 저처럼 많은 상처를 안고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는 불쌍한 함북도 해령의 우리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땅 북한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북한에서 태어난 김소희 자매 이야기를 그 간절한 소망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자매님이 나누어준 이 소망을 붙들며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김소희 자매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북한에서 온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3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상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기차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같은 절망의 상황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나고 아이가 나가서 사고를 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어떤 문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날 달려들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예수님 날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때때로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성군 다윗왕, 그가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고백한 시가 10편 23편인데 그가 고난 나갔던 기억을 기억하면서 사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은추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주님께서 일생 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일생 살아가는 동안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옛사람의 모습, 죄와 허물로 얼룩진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부활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0: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절망의 운명에서 희망의 운명으로, 슬픔과 좌절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가슴 펴고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환난은 물러가라, 염려는 물러가라,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가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런데 마귀는 와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라와 나라에서의 전쟁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지배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지배해서 끊임없이 어두운 과거를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덮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많은 인생으로 나를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희망의 내일, 축복의 미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사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드리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경 말씀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어떤 문제라고 하지 않고 누가라고 한 것은, 이 대부분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난이 다가오고, 그 환난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에 곤고함이 다가오게 되고, 내가 사람 통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모들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끝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는 끌어내서 돌로 쳐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갖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다 내려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사람들이 갖고 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그 문제도 우리는 예수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사랑하셨어.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렸던 인생의 고비고비 순간마다 우리를 안고 가셨던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전진 해나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37절을

본문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이 새벽 우리 주님께 전심어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적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의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어제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20mm로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부산, 포항, 제주가 18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여수와 목포가 16도, 평양과 대전, 광주가 1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이 14도, 청진이 12도, 강계가 11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0도, 강릉과 대전, 광주가 29도, 춘천과 서울이 28도, 개성과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여수와 부산이 26도, 제주가 25도, 신의주가 24도, 강계 22도, 청진이 19도, 해산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0: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예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에 이어서 오늘의 날씨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50년 전 시아 선교회를 시작으로 북한 선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웠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북한 복음화에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소수의 헌신자들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0: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북한 전역에 그리스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새날 맞으셨는지요? 이 아침도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한 주의 보좌를 찾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깨끗한 심령 위에 이 시간도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말씀에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차지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아름다운 땅임을 고백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연히 사는 자들이에요.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6월 12일 금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향하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0: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그 지역을 또 이 헬라 세계를 많이 지배했기 때문에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아주 생소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육신을 썩어질 것, 또 불결한 것,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서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궁극적인 영적 자유에 이르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의 철학 세계관 중에 이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이제 제2의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라고 하죠. 새로운 철학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서 이제 훌훌 털어버리면 이 우주를 시작한 근원적인 시원자,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the one, 유일한 한 존재, the one. 그래서 이걸 이제 한자로 일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자, 유일한 한 존재, 이걸 이제 한자로 일자라고 하는데 그 일자로 회귀하여 합일하는 것, 이걸 이제 궁극적인 구원과 또 인생의 궁극적인 이 목표, 이 육신을 털어버리고 이제 죽음 너머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도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때 이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 순수하게 정화된 영혼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육신이 같이 산다, 이게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좀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죽으면 썩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썩은 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향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던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고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이게 아닌가, 부활은 없는가, 예수님은 있었지만 부활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회의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음이 교회에 야금야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사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복음. 자,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과 전승을 받죠. 그 전승이

전승 중에 하나가 성만찬에 관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바울 서신을 쭉 기록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종종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

기록했던 이 목록집들이 아마 이렇게 파편적으로 교회마다 이렇게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부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것을 교회에게 그대로 전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1절 뒤에 너희가 받은 것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전했다라는 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나의 창작물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해줬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로부터 또 사도들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순환과 또 부활에 관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전해줬고, 너희가 이 귀한 이 복음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럽니다. 섰다라는 건, 복음 위에 섰다라는 건 복음의 확신을 갖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 생명을 얻고 자라서 굳게 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받은 복음은 그냥 있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로 전해진 아주 소중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자,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이걸 뭐라 그러냐, 영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화는 성화의 완성이 영화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2절 끝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예수 믿고 칭의를 얻는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를 포함하는 이 성화의 정과정을 아주 총체적으로 말하는 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 보면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새가 날라와서 쪼아먹죠.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 지키고 붙들고 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부활을 들으니까 아유 뭐 좀 황당한 얘기네. 이게 뭐 그냥 그런가. 그래서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헛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이 말씀,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되죠,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처음 자랄 때는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믿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잘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헛되이 믿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절대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이 복음은 단순히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혼자 깨달은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다시 한번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은, 말씀 모음집 같은 것들도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말씀 모음집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 모음집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말씀이 비슷한 부분들 여러분 종종 보시잖아요. 이게 같은 이 자료, 초대교회에 있던 같은 말씀의 목록집들을 활용했을 것으로 신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목록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던 거죠. 이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 부활의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복음은 성경대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고린도전서가 기록돼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을 때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완성된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자 모세는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를 말합니다. 느비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모든 성경, 나머지 성경들인데 이게 이제 그 케투빔, 그래서 이 케투빔은 시가서, 지혜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그 당시 세 부분으로 이제 분류했죠. 토라, 예언서, 시가서, 지혜서.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얘기는 뭐냐? 구약 성경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27절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해 쓴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다음에 44절, 24장 44절 누가복음 여기 보면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니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44절에 모세의 여기 보면 율법 율법서, 토라, 선지자의 글, 선지서, 예언서, 느비임이죠. 그 다음 시편에 시편을 비롯한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애가 이런 쭉 이걸 이제 이 케투빔 그래서 이제 지혜서를 말하죠. 이 모든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44절 중반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취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 이때는 아직 신약성경이 쓰이지 않았을 테니까 구약성경이 예언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오시면 자,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모든 것을 전했고 이것은 성경대로 구약성경 전체죠. 토라, 예언서, 선지서, 다 예언서, 그 다음 지혜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구를 갖고 있냐? 부활의 증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성도들이 누구냐? 게바, 베드로, 그리고 후에 열두 제자,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아유 그냥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영이 일자에게로 올라가기 전에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눈에 보였던 환영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생선 토막을 드시고 떡을 드시고 그리고 소수에게만 나타났다는 게 아니죠. 부활해서 베드로 열두 제자 그 다음에 후에 6절에 누구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정도를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을 하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며칠 동안 보이셨다고요? 40일 동안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일시에 몇 명? 500명. 그러니까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목격자가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다메섹에 나타나신 것은 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빛 가운데 막 쓰러질 정도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계신 거죠.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 가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밤모섬의 동굴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쓰러진 사도 요한을 어루만져 주시죠. 손을 대시죠. 영적으로 영체면은 손을 못 댑니다. 실제로 대신 거죠. 자, 그래서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말하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수많은 증인이 있고 심지어 나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감히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인간이었으나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주를 위해 열심히 살 수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기쁘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원망과 짜증, 불평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냐고. 이전에는 좋을 때는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나중에 주님이 시작했는데 결론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은 이 입술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은혜고 끝까지 은혜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도 내가 고안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그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부활의 복음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정수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앞으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소망을 주는 복음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은혜로 예수 믿은 우리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사도의 입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은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토록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명을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사용하였죠. 그가 전한 이 복음이 흘러흘러 오늘 이 먼 나라에 있는 저에게까지 오고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은 언제 들어도 가슴 뛰는 큰 사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더 많이 수고한다는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을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며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을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른 아침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두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걱정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설레임일 수도 있겠지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여전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무언가가 짓누르고 있어 아침이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이 아침은 어젯밤에 그 아픔을 지우고 답답함을 지우고 또 다른 선물의 날처럼 설레임이 될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텨왔다면 여러분의 저력은 어떤 무대에서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도전을 한 번쯤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믿음은 어쩌면 용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승리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는 도전이 아닐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언제나 강한 마음과 용기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답답하지만 평안을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과 맞서고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고 수넴 여인이 애굽에서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찾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하는 장면 역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잘 버틴다고 하는 것은 그 버팀이 곧 승리를 만드는 도전이 될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길 수 없으면 버텨라.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

0: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비교하며 주눅이 들고 여전히 비교하며 아파합니다. 요즘에 한 영상 속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이제 말을 막 배운 아기가 밥한 술을 뜬 아빠를 보고 아빠의 어깨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아구 잘하네, 탐스럽게 먹네, 아구 잘하네 하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습던지요. 엄마가 아빠가 자기에게 하는 그대로 아이는 따라서 아빠에게 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세상은 배운 대로 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운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감동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얻는 시간, 그새 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금 용기를 내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래서 그 버팀이 승리를 만드는 기적의 원동력임을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복음성가 험한 세상 나그네 길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네온의 핏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착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돕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어려운 이웃을 물질로 도울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복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물질만으로는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 이 세상의 끝날이라고 하죠. 그날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다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은 쉬지 마십시오. 오늘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축복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분노와 지혜,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대의 제국인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완승을 거두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자신의 군대보다 두세 배의 병력이 많았고 장비도 좋았던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알렉산더 대왕은 매우 뿌듯해하며 여러 날 동안 연회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에 도취한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신하들 앞에서
2: 나의 업적을 모두 보았는가? 우리 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업적을 내가 세웠다네! 라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1: 알렉산더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신인 클레이토스가 이 말을 듣고
2: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용맹한 용사들이 이룬 업적과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황급히 나섰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크게 화를 내며 호위병의 창을 빼서 클레이토스에게 던졌습니다. 창을 맞고 죽은 클레이토스를 보고 알렉산더 대왕은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잠시의 화를 못 참고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죽였구나.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분노는 지렛대와 같아서 능력이 좋을수록, 힘이 강할수록 더 큰 실수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특히 분을 내지 않도록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를 통해 마음을 연단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순간의 실수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분을 다스릴 능력을 주소서. 분노가 아무리 치밀어 올라도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안정을 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소프라노 김인혜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고통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1: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자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사업에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그의 성공담을 들으며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들통났습니다. 직원이 음식을 좀 늦게 가져온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업소에서 버는 모든 그 수입보다 나는 더 많이 번다고 공개적으로 직원을 모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면은 그 순간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성경은 돈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돈으로 사람의 마음,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돈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고자 하는, 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좋은 종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좋은 주인은 되지 못합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자, 오늘 설교는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속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얼마 없는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그러나 정말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잘 못 사는 사람일까요? 성경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바르게 자라나는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정, 집 안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돈을 사랑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은과 금은 녹슬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오래 보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사용해야 할 것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야 할 것 나누지 못하고 쌓아두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재물을 쌓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이를 경고하셨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는 외면했습니다.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풍족하게 사용하지만은 그 눈앞에 어려운 이웃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그하겠느냐. 시편 41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쭉 보시면은 가난한 사람들

사람들을 도우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 행위를 히브리서에서는 제사 행위로 봤습니다. 그것은 제사와 똑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말세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임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을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부자가 심판이 가까워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물을 모으는데 마음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찾아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자인 거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는 사람들 눈에는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훌륭했고 종교적으로도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보셨습니다. 결국 그는 재물을 붙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놓아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베드로는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비하면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돈과 하나님이 함께 선택지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이 있었는데 누구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건 수련회를 가건 할 때에 이제 휴게소에서 잠깐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식을 종종 사 먹게 되지요. 간식을 사 먹을 쯤 되면은 거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집착,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월 수입이 50만 원일 때 11조를 떼는 것 쉬웠다. 월 수입이 500만 원이 되었을 때는 조금 마음의 부담이 생겼다. 그러다 5천만 원이 되었을 때에 11조를 뗀다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는 뗄 수 없었다. 그러다 월 수입이 1억이 되었을 때는 11조를 드릴 수 없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앞으로 500만 원 이상은 벌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속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십시오. 욕심을 이기는 사람이 물질 만능주의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욕심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돈은 바르게 벌어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사이에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듣고 계신답니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탄식을 듣고 계셨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눈물, 착취당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야고보 당시 부자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풍삽을 정당하게 지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풍삽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데는 처음 약속과 다르게 돈을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억울한 소리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임금을 미루지 마십시오. 약속한 대가는 정확하게 지급하십시오. 고객 감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직원 감동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 보다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가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오늘날 돈 버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그런 돈벌이가 참 많아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축제라고 하는 말이죠.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축제 문제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세상 법도 속일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합니까? 첫째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밀수, 위조 상품 제작, 원산지 표시 위반, 이런 것으로 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 양심에 그리 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는 분명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리 끼는 것이 있는 직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음에 그리낌이 있다면 그것 멈추셔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눈물을 대가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을 착취하거나 협력 업체를 억압하거나 또 약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를 이기시려면 돈을 버는 방식부터 달라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보다 돈 버는 과정과 방법을 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직원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부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마음이 살찐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함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손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위험이 찾아옵니다. 돈이 힘이 되고 돈이 능력이 되고 돈이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음이 살찐 상태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돈을 잘 써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그의 아들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욥은 부자였지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그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매우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자,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돈의 사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장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월 수입이 많고 적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지금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A가 길을 가다가 만 원을 주었습니다. 야, 이 만 원이면 그냥 길에서 주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B와 C는 참 부러웠습니다. 또 한참을 가다 이번에는 B가 5만 원짜리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만 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원을 주었던 그 A와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주지 못했던 C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 C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셨습니다. 야,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만 원 주었던 사람, 5만 원 주었던 사람, 이것은 뭐 자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경찰차가 왔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왔습니다. 잠깐 서라고. 당신들 돈을 주셨지. 분명 돈을 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안 주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정황상 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다 토해냈습니다. 누가 가장 아까웠을까요? 100만 원짜리 수표 줬던 사람이 제일 아까웠겠지요. 네.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이 돈은 세 사람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처럼 느끼지기 시작했고 또 가장 큰 돈을 주었던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던 이 사람은 너무너무 더 아까웠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는 어느새 그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드리기 어렵고 나누기 어렵고 베풀기 어려운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자신의 쾌락과 사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 삶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어디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돈을 창고에 사오더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오마하의 현인,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오마하라고 하는 것은 워렌 버핏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하마의 현인, 그런데 왜 현인이라고 이렇게 붙였을까요? 자, 거기 사는 그 동네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이 워렌 버핏의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이 워렌 버핏은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조면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예, 예. 2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억이 좀 넘잖아요. 여기 좀 넘는데, 그럼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보다 더 많아요, 이 사람 재산이. 예. 그리고 그는 그 세계 10대 부호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금수하다는 겁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은 30여 년 전에 집을 지었는데 현 시가로 3억이 조금 넘는 그런 가치의 집에 살고 있고, 아침은 햄버거로 아침을 먹는답니다. 그게 다랍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년 기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기부금을 합산을 해보면 누적 기부금이 약 80조를 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멋진 부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사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준 돈으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이런 칭찬 듣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경우가 많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일까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돈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결국 둘 중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일조와 헌금을 명령하셨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돈의 일부를 또 그냥 떼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물질을 드린다, 그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십일조를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곳에 마음을 두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투자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투자하면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청지기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값비싼 향유를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0: 그래서 교회를 섬겼고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들여서 복음이 흘러가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통장도, 명예도, 직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쌓는 인생보다 하나님 나라를 쌓는 사람들 되십시오. 재물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7762번 054-777-7762 경주 남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의 불꽃을 다시 지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의 교회들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영적 보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저 북녘 땅까지 복음의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언어 다섯 가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의 언어란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사람마다 다 언어가 다르다고 해요. 누군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고, 누군가는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사랑을 느끼며,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이나 도움의 행동,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죠. 전 예전엔 선물이나 스킨십이 사랑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는 건 함께 보낸 시간이라는 것을요. 곁에 있어 주었던 순간들, 말없이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기억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언어가 참 흥미로운 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아무리 사랑을 줘도 상대의 언어와 다르면 그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는 여전히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사랑이란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아멘.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 사랑의 언어와 닮아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눈에 띄는 헌신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가 아니라면 그 사랑은 온전히 전해지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보여주기 위한 열심보다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과 마음의 방향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지나며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랑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청취해 주심에 감사하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주님으로 참 행복한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아멘. 요즘 TV 예능을 보면요, 가족 관찰 프로그램이 왕왕 보여요. 그 가족의 문제가 무엇인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하고 해결책을 주는 방송이죠.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만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사랑을 전달했던 것.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한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라 생각하며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왜 나의 성의를 무시하지? 왜 내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지? 하며 불만이 쌓이고요. 또 그 상대방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방식을 계속 강요받으니까 지쳤던 거죠. 때론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사랑도 이렇게 일방통행이진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은 차치하고 그저 내가 바라는 기도, 나를 위하는 사랑만을 강요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은 주님께 드렸던 나의 사랑의 언어, 나의 방식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나의 방식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으셨을까? 한 번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와, 이 아침 우리 방송하실 분들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뒷자리 9507님, 안녕하세요 보석PD님, 새벽기도 후에 출석해요 라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복음성가 들려주세요 라고 신청곡까지 남겨주셨습니다. 피디님 반짝번쩍 해같이 빛나요 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 보내주셨는데 늘 감사해요. 우리 9507님이야말로 우리 방송가족분들이야말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분들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 6244님, 오늘도 영덕에서 잘 듣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려고 하니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건치미소가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가 양치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기사사님 늘 한결같이 청취해주시고 이 시간 함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자리 우리 4420님,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피디님 어제 대구에서 함께해서 반가웠답니다. 저도 동참했답니다 라고 또 반가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뒷자리 2312님께서도요, 샬 좋아, 오늘도 함께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금요일 되세 용용용 이라고 아주 귀여운 문자 같아요. 항상 이렇게 끝 어미를 이렇게 굉장히 유쾌하게 남겨주셔서 제가 정말 기쁩니다. 아주 밝고 행복한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바라 용용용. 뒷자리 2667님께서도요, 보석PD님 샬롬, 과수원 약을 치는데 완전 무장 귀마개까지 끼고 해서 약을 치기에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데 잠시 시간을 내서 출첵만 하려고 왔습니다. 방송가족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주일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우리 2667님 지금 밭에서 또 과수원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완전 무장하고 하셔서 이렇게 또 귀마개까지 하시느라고 이렇게 청취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이 짬을 내서 잠시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방송을 들으면서 출첵을

남긴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2667님 지금 또 일을 하시려고 밭에 가셨을 것 같은데 늘 이렇게 모든 순간 가운데 극동방송 사모하시면서 또 샬조와 잊지 않고 출첵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2667님 밭일 안전히 잘 하실 수 있도록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두 자리 2642님께서도요. 사랑해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모두 모두 금요팅 하시며 선하신 주를 노래합시다 라고 힘찬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맞아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실지, 어떤 찬양을 받기를 원하실지, 어떤 사랑의 언어를 듣기를 원하실지 저희 한번 생각해보며 묵상하면서 오늘도 정말 금요팅하며 선하신 주를 노래하며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륙사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뒷자리 2312님께서도요. 저희 남편 지금 고추밭에서 약치고 있는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밭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안전히 잘하고 돌아오세요. 뒷자리 6244님 저는 성경 일독 중입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욥기 묵상 중에 있는데 욥의 고난을 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네요 라고 귀한 문자 보내주셨어요. 두 자리 우리 3697님 샬롬 보서PD님 시그널 멘트로 카페 문을 들녘 바라보면서 문을 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하며 바라며 출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3697님께서 또 카페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이신 것 같은데 야, 이 샬조아의 시그널 멘트로 이 카페를 함께 오프닝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3697님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7936님께서도요. 주님의 넘치는 샬조와 보서피디님과 함께하고 있는 금요일 더욱 주님의 사랑이 빛이 나네요. 아멘 아멘이라고 힘이 나는 문자 밝고 힘찬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7936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우리 화이팅이에요. 자, 이 시간 출석체크 출석받을게요. 서툴렀던 나의 방식도 그저 기쁨으로 받으셨을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두 글자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감사로 두 글자 출첵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감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오시죠. 김명선의 시선.

0: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1: 믿기만.
0: 믿기만. 믿기만 하자.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은 믿음의 기업을 만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귀한 후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에요. 포항극동방송의 언성 히어로, 노래되지 않은 영웅들, 믿음의 기업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저의 믿음의 파트너 오셨어요. 톡톡 튀는 에너지와 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목소리의 소유자, 바로 한동대학교 김정은 자매님 오셨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0: 정말 감사하고 귀한 또 이 시간 우리 자매님 걸음해 주셨는데,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서부터 월드컵이 시작된대요.
2: 네, 아주 신나는 이 기간이지만 또 학교는 시험 기간이어서 조금 네.
0: 그렇겠다.

0: 아 그러면 이런 월드컵 이런 거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학생들하고 응원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오늘 살짝 그런 게좀 제한되겠어요?
1: 네, 오늘은 또 다음 주에 중요한 학생들의 시험이 있어서 어렵고,
0: 네.
1: 이제 시험이 아마 끝나면 스크린을 내려서 다 같이 치킨 시켜 먹고
0: 이야,
1: 보지 않을까
0: 정말 좋다.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정말 끝내줍니다. 예, 가끔은 그렇게 또 이렇게 뭐랄까 여독을 푸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겠네요, 우리 자매님께서.
1: 네, 저도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와 더불어서 오늘도 나눠줄 그 따끈따끈한 청년들을 위한 소식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오늘 나눌 청년 리포팅은 2026년 청년 예배자 아카데미 시즌 5 The Witness of Jesus로
0: 네.
1: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예배자입니다. 6월 15일에서 7월 27일까지 7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0: 네.
1: 찬양, 말씀 중심의 강의, 그리고 실시간 Q&A와 소그룹 교재까지 준비되어 있고, 아마 방금 전에 나온 시선 찬양부터
0: 네.
1: 내 삶은 주의 것, 여호와께 돌아가자, 밤이나 낮이나 십자가를 참으신 이 찬양들을 작곡하신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니 이번 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요?
1: The Witness of Jesus, 세상
0: 아,
1: 속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예배자입니다.
0: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주님의 증인들이 우리 방송가족분들이라 생각이 들고 이런 또 복되고 알찬 행사들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507님, 늘 매순간 매시간 한 주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뒷자리 우리 3328님 감사 보내주셨고요. 우리 2312님께서요. 감사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감!
1: 감격적인 아침입니다.
0: 사!
1: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0: 사실! 할렐루야 박수!
1: 오.
0: 와, 우리 이륙사님께서 정말 정말 감사 넘치는 끝내주는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감격적인 이 아침,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정말 감사로 이미 저희가 충만해야 할 이유 중에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주 귀하고 은혜 넘치는 센스까지 잡으신 우리 이륙사님의 이행시 감사합니다. 우리 2312님께서도요, 감사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을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1: 아멘.
0: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328님께서도요. 와, 우리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해요.
0: 우와.
1: 그리고 김보석 PD님의 목소리를 매일매일
0: 우와.
1: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0: 너무너무
1: 감사해요.
0: 감사해요. 저희도요, 정말 3328님처럼 늘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응원의 문자까지 보내주시는 방송가족분들이 계셔서 매일매일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우리 또 나아가요. 뒷자리 7936님,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 라고 감사로 이행시 아주 물 흐르듯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7694님께서도요, 샬롬, 요즘 너무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 노력 중이에요. 이렇게 아침엔 샬주하로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 백만 번 드립니다. 할렐루야.
1: 우와.
0: 우와. 감사 백만 번. 참 좋은데요. 피디님께도 감사드리며 끝까지 금요팅 이렇게 힘차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렇게 바쁜 가운데 우리 자매님도 요즘에 또 시험 준비하느라고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는 그 노력, 그 노력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아주 가장 귀한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상급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7694님 감사해요. 저도 감사 백만 번 드릴게요. 오늘은 출첵제시어 감사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감사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자매님, 오늘도 이 기쁨으로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믿기만 한번 출발해 볼까요?
1: 네, 믿기만 오늘도 출발합니다.
0: 출발합니다. 어서 오세요. 포항 뜨망성의 언성 히어로 노래되지 않은 영

0: 주인공들, 우리 믿음의 기업 성도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1: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육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하며 팀의 승리에 조용히 기여했던 영웅들. 이처럼 포항 극동방송의 사역에도 조용하지만 뭉근히 귀한 동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언성 히어로 자매님 누구시죠?
2: 네, 이번 주 오늘의 언성 히어로는 바로 믿음의 기업 울릉카페 만디를 운영하고 계시는 울릉제일교회 홍성희 집사님이십니다.
0: 집사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와,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바다 건너 울릉도에서 또 전화로 이렇게 목소리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울릉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이곳에 울릉도로 이사와서 극동방송을 친구 삼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와.
3: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을 친구 삼아, 벗 삼아, 또 울릉도에서 예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홍성희 집사님이신데요. 이게 카페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좀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때 좀 봤던 것 같아요, 사진으로. 이 카페에서 보이는 그 울릉도 바다의 전경이 몹시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맞나요, 집사님?
3: 네네. 저희가 조금 높은 곳에 있지만, 네, 멀리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우와, 게 정말 이쁘게 보이거든요.
0: 네.
3: 그래서 전경이 정말 좋습니다.
0: 그 절경을 보러도 손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 카페 위치는 어디예요?
3: 저희가 독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0: 네네네.
3: 그 박물관 옆쪽에 위치하고 있고, 마을에서 이렇게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보면 높이 있으니까
0: 바로 보이겠어요.
3: 네, 잘 보여요.
0: 아, 독도 네. 박물관이 있다. 거기 옆쪽이다까지 결정적인 힌트 드렸어요. 우리 방송하신 분들, 울릉도에 계신 분들 또는 울릉도에 방문할 계신 분들 있으면 한번 들리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님, 울릉도에 좀 이모저모 요즘에 소식이 궁금한데 근황 한번 나눠주실까요?
3: 네네. 요즘 낮에는 좀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3: 그래도 울릉도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거든요.
0: 네.
3: 그래서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을 보내고 있고요. 지난 5월에는 관광객들이 조금 많아서 좀 북적북적했었는데,
0: 네,
3: 6월이 들어서는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아요.
0: 네.
3: 들어오시는 분들도 조금 준 것 같고, 울릉도는 전체적으로가 풍광이 너무 좋아서 어디를 가나 좋지만, 이제 차로 한 바퀴 섬일주를 하는 그런 코스도 좋고,
0: 네,
3: 울릉도에는 저는 해담길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0: 해담길이요?
3: 네, 해담길이라고 있어요.
0: 네.
3: 코스로 정해져 있는데, 그 코스를 걸어서

0: 풍경들을 구석구석 볼 수 있어서 저는 그 해담길을 오시면 한 번쯤은 걸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 완전 강추하는 우리 집사님이 강추하는 해담길. 이게 좀 둘레길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울릉도의 이름이에요. 안에 뭐 길.
1: 그렇군요. 코스 이름. 이렇게 코스 또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울릉도에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6월달 되면 여러 가지 행사도 또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늘 울릉도 이렇게 마음으로 품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목소리 기억하시는 방송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께서 믿음의 기업으로 또 협찬해주고 있는 사실은 아마 또 거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울릉도에서도 이 극동방송 잘 들리는지 우리 극동방송 청취하시는 다른 성도님들이 좀 계시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0: 네네, 여기 저도 사실 올 때는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극동방송 이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런데 이사 오는 그 전해에 여기 극동방송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준다고 전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울릉도에.
1: 그렇죠.
0: 몰랐어요. 근데 와서 알아서 여기서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저 라디오로만 듣는 줄 알았는데 앱으로도 들을 수 있더라고요.
1: 그렇죠. 요즘에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청취하세요.
0: 그래서 앱이 너무 잘 들려서 어디를 가나 휴대폰으로 앱으로 들을 수 있고 혹시 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뭐 주파수 보내는 곳에서 좀 멀어지면 좀 이렇게 잘 안 들리지만 잠시 지나면 또 잘 들려요.
1: 그래요.
0: 그래서 아주 잘 듣고 있고 주변에 듣고 계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제가 지난주 좀 손목을 다쳐서
1: 아이고
0: 희망의 기도에 기도 요청을 조금 했었어요.
1: 네.
0: 근데 듣고 계신 분이 제 번호만 듣고 상황 울릉도라는 걸 아시니까 오셔가지고 손목을 다치셨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1: 말씀해
0: 주시면서
1: 카페에 오신 거예요?
0: 걱정해 주시고 듣고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야, 그분이 들으시고 카페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마음을 전해주셨군요.
0: 네네. 그래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정말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아니 근데 손목을 어쩌다가 그렇게
0: 운동하다가
1: 맞아요.
0: 그날 오징어배가 정말 많이 나갔어요.
1: 네.
0: 그 오징어배를 보니까 내가 어부도 아닌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오징어 너무 안 나니까 울릉도에.
1: 맞아요.
0: 그래서 너무 좋은 나머지 정신을 팔고 있다가 탁 발에 걸려가 넘어져서 잘못 짚어서
1: 그러셨군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 우리 지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그렇지만 맞습니다. 또 아주 밝은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오징어가 많이 잡혀서 즐거웠다.
0: 네네. 네,
1: 저희도 더불어서 즐겁네요. 아니 듣기로는 또 카페도 그 옆에 다른 것도 운영하고 있다고요?
0: 네네.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남편은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1: 네, 숙박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0: 맞아요.
1: 네.
0: 남편은 제가 카페 주인이지만 카페 알바는 남편이 하고 있고
1: 이런 거 정리는 확실합니다.
0: 제가 또 숙박에 알바를 하고 있어요.
1: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이자 이렇게 알바생의 이런 느낌.
0: 네네.
1: 정말 좋네요. 정말 우리 또 부군과 함께 이렇게 카페도 운영하고 스테이도 운영하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며 또 믿음의 기업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 참 귀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집사님 여기 스튜디오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계세요. 정말 너무 귀한 분인데 두 분 한번 인사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집사님 김정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두 분의 목소리 합도 너무 좋은데 이 시간 또 이렇게 톡톡 튀는 에너지. 우리 집사님의 목소리 자매님 참 좋죠.
2: 네.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맞아요. 얼굴을 못 뵀는데도 벌써
1: 느껴지죠?
2: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0: 네. 전 청년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좋더라고요.
1: 정말 지금 기쁨 이 마음이 우리 집사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은 자매님이 또 궁금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 집사님께서 또 울릉도까지 가셔서 또 극동방송도 듣고 계신데 처음 이제 믿음 생활을 언제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쭉 이어져 오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외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믿음 지켜오셔가지고

0: 편의점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수련회 가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었는데 사람이 좀 이렇게 살다 보니 교만하고
1: 그렇죠. 살다 보니까 네. 좀 그럴 때가 있죠.
0: 네네. 그래서 조금 떠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제 딸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조금 아팠어요.
1: 네.
0: 그때부터 제가 정말 하나님 다시 만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1: 네. 아멘입니다. 또 그런 여정을 겪으시면서 걸어오시면서 결국엔 또 주님께 돌아오셔서 주님만 의지하면 나아가신다는 우리 집사님의 그 고백이 정말 정말 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데 현재 우리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울릉제일교회라고 들었어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네, 제가 이곳에 처음 오면서 교회를 선정하는 게 되게 고민이 되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1: 네.
0: 원래 다니던 교회하고는 좀 이게 다르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주 집 가까이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1: 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
0: 네, 가장 예. 가깝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자주 들리고 싶고 가까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대구에 있을 때는 교회 옆에 살았어요. 매번.
1: 네.
0: 그래서 너무 늘 제가 조금 힘들고 할 때도 교회 바로 갈 수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네. 제 기도도 바로 막.
1: 바로 갈 수 있게.
0: 네, 맞아요. 그런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울릉제일교회를 선택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는 또 겨울이 비수기라서 또 대구, 네, 본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지내다 오거든요.
1: 대구 쪽으로.
0: 네, 맞아요. 대구에 가면 제가 원래 다니던 대구 동심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이렇게 항상 믿음으로 교회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집사님이신 것 같고요. 우리 정은 자매님 이렇게 한번 여쭤봐 주세요.
2: 네. 집사님께서 지금 울릉도에서 카페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집사님께서 카페 사업을 그리고 남편분께서 또 숙박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0: 네. 남편 고향이 울릉도예요.
1: 네.
0: 저희가 연애 학창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연애를 했거든요. 만나서. 그러면서 우와. 그때부터 연애할 때 하면서 계속 자기는 나이 들어서는 꼭 고향으로 갈 거다.
1: 네.
0: 그때는 그냥 그래 이러고 그냥 이렇게 계속 듣기만 하다가 그 마음속에 항상 오고 싶었나 봐 고향을.
1: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0: 네, 맞아요. 저는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 고향이 아니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격차가 있을 수 있죠.
0: 네네. 그랬었는데 또 사랑하는 남편이 오고 싶어 하니까 그때 가서도 그런 마음이 계속 들면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한 4년 전에 저희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애들 아빠가 마음을 탁 먹더라고요.
1: 네.
0: 그전에는 조금 들어오기가 주저주저 되던가 봐요. 여기도 자기도 고등학교부터는 여기서 안 다녔으니까 없었으니까 그랬었는데 시어머님 돌아가시고는 아버님 살아계실 때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제 건물을 짓고 그렇게 작년부터 카페랑 스테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1: 그렇습니다. 또 이런 스토리가 있는 우리 집사님의 여정이었는데 우리 이륙사님께서요. 카페 만디 홍성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렇게 올해도 방송에서 밝고 행복한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주님과 함께 멋진 카페 만들어 가세요라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사진에 이 카페가 너무 멋져요. 이 통유리처럼 보이는데, 야 이게 진짜 뭔가 문양 이 로고라고 해야 될까요? 로고도 뭔가 이 울릉도 바다를 쫙 품은 듯한 그런 느낌의 아주 멋있고 인상 깊은 이 카페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 극동방송 네. 정말 평소에 정말 애청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0: 저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정을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1: 네.
0: 교회도 낯설고
1: 그쵸.
0: 그래서 여기 와서 극동방송이 된다는 얘기가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저는 극동방송만 듣거든요.
1: 와.
0: 그냥 극동 여기 제가 여기 오면 이렇게 일하는 공간이 있어요.
1: 네.
0: 거기 가서 항상 극동방송을 틀고 시작을 하거든요.
1: 와.
0: 그래서 매일

0: 찬양도 듣고 기도도 같이 하고
1: 야.
0: 제가 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1: 아멘,
0: 또
1: 아멘.
0: 그렇게 하고 네네 이렇게
1: 자, 모든
0: 지내고
1: 순간
0: 있어요.
1: 가운데 호흡하는 진짜 호흡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예, 말씀과 찬양을 사모하시면서 극동 방송만 틀어놓으신다. 아, 지사님 막 진짜 감격적이고요. 지금 이 김보섭 PD 막 행복합니다. 우리 지사님이 이렇게 귀한 집사님 또 울릉도에도 계셔서 정말 기쁘고요. 우리 자매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2: 네, 매일 또 청취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포항 극동방송에 또 언성 히어로이신 집사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믿음의 기업으로 후원을 작정하게 되셨는지까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제가 여기 오면서 사업이라고 하는 걸 처음 해보는 거여서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있고, 많이 염려가 됐었어요. 기도하면서 여기서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일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있던 중에 극동방송을 틀으니까 이렇게 협찬하시는,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생각이 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여러 수익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수익이 생기면 하나님 일을 하는 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제가 막 나서서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선택을 했고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후원 조금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더니 흔쾌히 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멈추고 싶지 않아서 또 이렇게 마음을 물질로 보내주고 계신다는 우리 지사님의 그 고백이 지금 깊은 울림으로 바다 건너 여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또 경험들,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 또 카페에 쿠폰 가지고 오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어때요?
0: 네네. 제가 뭐 계속 뭐 빵을 굽거나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카페에는 거의 남편이 모든 거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0: 알바로. 그래서 제가 전면에 나서서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오시는 분들 뭐 대화를 나누거나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겐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다라는 걸 항상 알리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공간에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극동방송이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쿠폰 사실은 몇분 없었어요. 항상 기다려지는 거예요.
1: 기다려진다.
0: 쿠폰 가지고 오시면 좋겠는데 안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잘안 된다? 막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오시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오셔가지고 쿠폰을 이렇게 주시면 딴 곳에 제가 있더라도 남편이 연락이 와요. 쿠폰 극동방송 쿠폰 들고
1: 쿠폰 가지고
0: 오셨네
1: 왔어?
0: 이러면 사른다르면 달려가서 인사하고 접시도 좀더 드리고. 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와, 박수! 아, 우리 집사님께서, 야, 진짜 이 목소리만 들어도 극동방송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정말 좋은 것 내어드리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울릉 카페 만디 지금 쿠폰 갖고 계신 분들 계신 줄로 알아요. 이거 언제 들어가서 이거 가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올 6월, 지금 6월달이잖아요. 6월달, 이제 7월달 피서를 또 울릉도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가면 카페 만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0: 네.
1: 주장님께서 서비스 더 주신다고 합니다.
3: 예.
0: 머뭇거리지 말고
1: 예,
0: 오세요.
1: 머뭇거리지 말고 오세요. 아이고, 지사님하고 이렇게 은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마실 때가 다가왔는데, 지사님,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0: 아, 제가 여기서 믿음 생활을 더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네, 아멘입니다.
2: 아멘.
1: 하나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께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우리 집사님의 이 당찬 고백, 그 비전대로 될줄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자, 두 분과 함께 하다 보니, 아, 마칠 때가 다가왔어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 궁금해요?
0: 지금은 이 손목이 조금 빨리
1: 네.
0: 나왔으면 잘 붙어서 나머지 일들을

0: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1: 네.
0: 믿음 생활을 더 신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1: 와.
0: 교회가 제가 저에게 좀 안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1: 네.
0: 지금은 그렇게 못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 한켠이 되게 조금 아프거든요.
1: 네.
0: 그래서 믿음 생활을 더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정말 두 손 모아 우리 방송하실 분들과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지사님 그 손목 빨리 쾌유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생활 더 신실하게 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우리 자매님은 오늘 좀 어떠셨어요?
2: 집사님 목소리 이렇게 딱 듣는데 정말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를 너무 잘 느낄 수 있었고, 또 사업장에서 증거,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삶이 저에겐 좀 마음이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집사님이 손목이 나으실 수 있도록, 또 울릉제일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1: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우리 지자리 0594님께서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울릉도 가면 꼭꼭 방문하겠습니다.
0: 네.
1: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히히. 독도 박물관 옆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금요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자리 우리 256 하나님께서도요. 귀한 사업체가 주님 안에서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울릉도 가면 꼭 가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해요. 지금까지 믿음의 기업 울릉 카페만디를 운영하시는 울릉제일교회 홍성희 집사님이셨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으로 이 시간 수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두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이렇게 은혜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려요. 자, 오늘 출첵제시요 감사로 들으셨죠. 당첨된 분 우리 3697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56 하나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3697님, 2561님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샬조아를 통해 우리 방송하실 분들과 함께하는 이 아침 참 귀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면 첫째, 책임지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보았을 때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4절에서 어떻게 부르나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고해요. 이 작은 표현의 변화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에 순종하면서 밧세바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 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얼마나 깊은 정죄감 속에 있었겠어요.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으로 죽었고 간통으로 낳은 아이마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편을 죽게 만든 장본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상황에서 다윗만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아픔을 통과한 부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지요.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고 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비록 죄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징벌과 회개의 과정을 지난 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인장을 찍어주십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부부간에도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밧세바는 비록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었지만 그럼에도 다윗과 함께 구속사의 명단에 찬란하게 그 이름을 올립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수치와 아픔을 통과한 자에게 구속사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죄 때문에 주어진 징벌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피하려 하거나 원망합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위로하는 사랑을 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면 둘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26절부터는 암몬 자손의 라빠 성 점령 사건이 나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왕성을 점령합니다. 시기적으로 이 사건은 다윗이 한창 범죄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났어요.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셨어요. 다윗이 회개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다윗 왕국을 견고히 세우신 후에 강권적으로 다윗을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그의 왕국을 견고히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범죄 중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들리는 승전보를 듣고 오히려 두려워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데 왜 일이 잘 풀리는 거지? 그랬겠죠.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입시도 취업도 턱턱 잘 붙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근심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28절에 보니 요압은 라빠를 모두 점령해 놓고서 왕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충신의 면모를 보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우리아를 살해하는 일에 가담하고서 그것으로 다윗의 약점을 삼아 쥐고 흔드는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평생 이런 요압에게 끌려다니며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압을 다윗 곁에 두심으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우리도 능력 있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며 내게 꼭 필요한 것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요.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존하게 함으로써 죄의 올무가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힘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택자로 살아가는 내적 성결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무언가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착각하지는 않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낙태의 죄책감으로 죽음을 생각하던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만 따르길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4대째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지만 진정한 회개의 의미도 모른 채 술과 음란에 빠져 지냈어요.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음란한 교제를 이어가면서 느껴지는 죄책감을 무시하며 지내던 어느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낙태의 죄를 범했어요. 며칠 동안 저의 음란을 회개했지만 자책감에 더는 살수 없을 것 같아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 예배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라는 설교 말씀이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즉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저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후 저는 매주 예배에 집중하며 저의 음란과 교만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제 죄를 고백하며 지체들의 위로를 받고 살아났지요. 또 날마다 큐티하며 회개하니 공허함을 사람으로 채우려 한 죄의 본성이 힘을 잃었어요.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적용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길 소망했지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나 제게 자립신앙이 생기고 나서야 결혼을 허락하셨고 25절 말씀처럼 사랑스러운 두 자녀도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아직도 뭐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믿는 성공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 다윗처럼 저도 남편과 아이들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며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는 날마다 큐티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기복신앙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내 열심히 앞설 때 그날 큐티 말씀을 떠올리며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요압의 청

0: 명령을 받은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라빠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암몬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박힌 왕관을 가져와 자기 머리에 써요. 요압이 거의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고 영광을 거둡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승리의 영광을 자기 머리에 얹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과거엔 전쟁을 이긴 후 전리품 가운데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자신의 명예, 소유, 안일만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몰아가고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다윗은 외적으로는 암몬을 정복했지만 내적인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있었어요. 외적으로 승리하고 열매가 있어도 내적인 거룩이 없으면 공허할 뿐이에요. 거룩을 잃은 승리는 허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내 죄를 보며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결론은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외적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내적 성결을 사모하며 구속사를 깨달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인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음에도 일이 잘 풀릴 때 그것을 축복이라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받는 징벌과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나 때문에 상처입은 지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위로하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세상의 화려한 왕관을 쓰고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교만을 회개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보다 내적인 거룩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 낙태의 죄가 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현장을 바꾸는 AI 활용법 교육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향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북지방회 목회자 및 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를 위한 AI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766-6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에서 6월 14일 주일 오후 7시에 가수 유열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폐섬유증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폐이식 후 기적적으로 살아난 유열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6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는 창립 124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며 사무엘 윤교수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에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새생명 전도축제 및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감사예배와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간증 집회로 은혜를 나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227-2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한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Chef Edward Day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감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조화롭게 품격 있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베드로전서 계속 말씀 듣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출애굽을 해서 그 출애굽의 현실을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구약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지리적으로 권관적으로 분리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이었다면 해방되고 형성되는 Liberation and Formation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다른 점 하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교육받는 믿음으로 교육받는 아이들이 이 학교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들과 혹은 직장에 가서 너무도 다른 기준에 노출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투쟁이죠. 교회에서 보는 기준과 세계와 세상이 다릅니다. 1세계 때도 그렇습니다.

0: 있습니다. 살아가는 문화와 처세술 그리고 윤리적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당시 1세기 사회에 모두가 다 그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그랬어요. 속이고 폭력을 사용하고 약한 사람 억압하고 짓누르고 힘이 가진 자가 제일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것을 능력이라 자랑하고 그렇게 못하는 순전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비웃는 세상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나가서가 아니라 집 안에서 가정이 이집트였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로고스 원문으로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뭐로 말미암아?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남편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하십시오. 이 행실은 아나스트로페라는 말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한두 개 행동이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방식,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삶으로 전도하십시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아내의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이 예수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해야 되는데 그 남편에게는 그들에게는 아직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는 뭐는 있어요? 눈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남편의 눈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하라라는 말은요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정생활에 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생활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들 아내들에게는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세계의 전부였고 남편이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사람, 집사람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집에만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접시와 여자는 밖으로 내돌리면 그런 말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가부장적인 말이죠. 요즘은 다 여자들이 사회 진출 많이 하지만 당시에 2000년 전에는요 여성에게는 사회가 없었어요. 가정이 세계의 전부였고 남편의 시각이 삶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눈에 드는가가 삶의 승부처가 되었다. 3절부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1: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0: 예, 삶으로 전도하라 그래놓고요 바로 그 안에 다른 어떤 윤리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장에 대해서 화장하고 몸을 꾸미는 것에 대한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인생의 승부를 많은 에너지를 남편의 눈에 드는 데 쏟았다는 거죠. 혹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에. 한국도 그랬죠. 여자가 공부하고 취직하고 일 잘한다 인정받고 승진하고 잘 나가봐야 무슨 소용 있나. 남편 잘 만나는 게 최고지. 많이 듣던 말이죠.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압박은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성형공화국이라는 말도 있고요. 취업할 때 여러분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 말 들으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해서 이렇게 시험 합격해서 보내놓으면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에 공부 별로 안 한 아이들이 예쁘게 생겼으면 합격한다.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취업 성형 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합니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보면요 이 단장에 대한 말은 단순히 여성 개인의 사치나 허영이 아닌 사회적인 압박, 불안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거나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의 짙은 그늘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0: 아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라는 말씀이 단장이란 말에 쓰인 헬라어가 재밌어요.

0: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는 분 계실까요? 이거 우주, 유니버스, 칼 세이간 이런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근데 유니버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케이오스, 혼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오더를, 질서를 갖추면서, 조화를 갖추면서 코스모스, 유니버스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요, 질서, 조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 질서를 갖추게 단장하고 꾸미고 장식하는 것, 화장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요 백화점에 화장품을 사러 가면 화장품 코너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Cosmetics, 이 코스모스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진멜이라는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는 두 가지 동기, 하나는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다. 그거는 케이오스죠. 그런데 본래 화장, 단장, 옷 입는 것은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예요. 그리고 조화죠. 그건 코스모스입니다. 메이크업이라는 말은 완전히 없는 것을 만들다시피 하는 건데, 카스메틱은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말까지 있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성형 메이크업. 메이크업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성형으로 해야 되는 것을 화장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서 떠돌아 다닙니다. 그런데 그 메이크업이 아니고 카스메틱, 조화. 그거는 주위 사람들과 분위기와 조화되는 것뿐 아니라 나의 외모와 내면이 조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조화와 품격의 모델로 사라를 예로 듭니다. 사라가 순종해라 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라는요,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그냥 자기 목소리가 전혀 없는, 자기 주장이 전혀 없는 그런 여성은 아니에요. 순응적이기만 한 여성은 아니죠.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말한 게 다 옳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집안을 보면요, 사라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거예요.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그러다, 남자가 맞다 여자가 틀렸다 아니면 그 반대다, 그게 아니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결정하는 가정이 아니라, 흠과 오점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실수도 하고 엉뚱한 결정을 해서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큰 흐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또한 남편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0: 예,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사라의 딸이 되었다. 이 사라의 딸이란 말은요,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 영적인 족보를 말하는 거죠. 가치관의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굉장히 소중한 믿음의 전통이잖아요. 이게 sons of Abraham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본래 이 원어는 사라의 딸들 똑같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사라의 딸이 똑같이 나란히 제시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성에게는요, 여성들의 세계와 그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시집 가면요, 출가 외인, 족보에서 나가잖아요. 시집에 가도 그 집 사람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남편성을 따르잖아요. 이 여인의 이름과 이야기는요, 완전히 사라져서 흩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라의 딸들 계승되고 있다는 거죠. 여성이 옛날에는 전적으로 남자에게 부속되었던 부속품처럼 여겨지던 세계. 그래서 이 여성에게는요, 가정과 남편이 세계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자가 열심히 산다 그래도 고작 하는 것이 그냥 남편 눈에 드는 거, 피부 관리하고 장신구 사 모으고 그것뿐이라는 거죠. 남자의 눈에 들기 위한 노력이 전부라면 그만큼 그 여성의 세계가 좁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성들에게 그 역사를 찾아주고 이름을 찾아주고 그들에게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남자에게도 소중하죠.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큰 세계, 이 코스모스 안에서 진정한 조화, 코스모스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에, 내가 큰 세계의 한 부분으로 살아간다는 자각, 그리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의 삶의 의미, 보람, 가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보시면, 그래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첫째로 폭력적인 남편이 때릴까봐, 위협할까봐 하는 두려움. 두 번째, 나의 여성적인 매력이 사라져서 남편의 총이

죄를 잃을 것 같은 그런 불안. 그래서 외모를 단정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포함해서요, 아무 두려운 일,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다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두려운 일에 대한 의연함을 가진 여성,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개인적인 불안뿐 아니라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모두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 예배 때 보았습니다. 김마리아 기억하십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요구받을 때요, 남자가 대표하는 교단은 다 굴복했지만 여전도회가 훨씬 더 의연하고 강단있게 저항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남자들 우왕좌왕하는데 권사님들 여성도들이 차분히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는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평소에 큰 소리 치다가 힘든 일 생기면 아내 뒤에 숨는 남편들. 밤에 자는데 문잠그고 자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밖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강도인가? 머리가 쭉 뺏어져. 여보 나가봐. 남편이 더 벌벌 떨어. 사업에 어려움이 닥쳤다, 실직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 혹은 무슨 오해가 생겼어요. 온 가족들이 주위에 입에 오르내리고 공격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위기, 남편들이 더 흔들리고요, 쉽게 낙담하고요. 이제 우리 가정은 끝이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신 못 차릴 때에 집안에 한 명이라도 제정신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굳게 서서, 여보 괜찮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라고 안정시키고 위기를 넘기는 가정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전선 야구인가요? 장부의 길 일러주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머님의 목소리. 장부의 길을 누가 일러줘요? 엄마가 일러줘요. 아빠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 노래 가사에 수많은 가정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훨씬 더 당당하고 의연했던 우리 역사, 우리 가정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아들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 많은 경우 엄마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 폭풍은 그치고 파도는 지나갑니다. 태풍이 불어서 온 집을 삼킬 것 같아가도 다음날 아침 되면 평온한 바닷가가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요, 풍경이 바뀌어요. 큰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고 움푹 패이기도 하고 없던 모래 언덕이 생기기도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지형이 바뀐다. 아십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우뚝 서는 계기, 그렇게 아내를 무시하던 남편,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 하던 사람이 당신 말 듣길 잘했어, 여보 이거 어떻게 할까, 당신 생각 듣고 싶어, 그러다가 슬그머니 나도 교회 가볼까?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4절 보면요, 다시 한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외모를 단장하기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끊임없이 양육해왔기 때문에 온유하고 어떤 심령요? 안전한 심령. 온유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사실은 더 강한 안정된 심령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 1993년에 무소유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80만 부가 팔렸어요. 말 그대로 밀리언셀러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이렇게 열연을 했는데, 새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 한 명, 이미연이 연기한 영선은 영화 전공입니다. 과선배와 결혼해서 답답한 한국, 가부장적인 가정 떠나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요. 남편하고 같이 공부하자 해서 갔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생활비에 학비에 둘이 공부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 남편이라도 잘 되게 하자. 그래서 이미연은, 이 영선이는 이제 남편 뒷바라지하고 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공부가 별로야. 재능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졸업을 못하게 됐는데 시나리오가 별로여서 영선이가 자기가 쓴 시나리오를 줘서 졸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데뷔를 해서 성공한 감독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남편 성공이 내 성공이다 생각하고 모든 헌신과 희생

했습니다. 근데 막상 남편이 잘 되고 보니까요. 남편 성공은 남편 성공이지 내 성공이 아니더라. 아내는 집에서 그냥 애 키우고, 이 남편은 나의 시나리오로 졸업도 하고 데뷔도 할 수 있었는데, 아내는 집에서 애 키우고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남편이에요. 나를 무식한 아줌마 취급하는 거예요. 아내가 달아준 날개를 달고 화려하게 날아다니면서 딴 여자에게 한눈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설이지만 현실에 비슷한 일이 많았죠. 이런 식으로 세 친구 각각이 겪는 기가 막힌 현실을 공감가는 필치로 잘 그려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멋있죠? 멋있게 들리죠? 이게 불교 초기 경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남성, 남편 의지하지 말고, 남편만 바라보지 말고 자기 삶을 살아라. 주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주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인용하는 이유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이 말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않는 안정된 심령이라는 게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은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고 싶은 삶, 마음,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그 갈망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토끼나 다람쥐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잖아요. 도망가야 되죠. 사자는 그럴 필요 없어요. 뭐야 이거. 문제는 사자가 스스로 놀라지 않는 것은 좋지만, 사자는요 남을 놀라게 하고 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여러분, 사자같이 강인한 힘을 가지면 나는 안 놀라서 좋겠지만, 그 힘을 갖고도 다른 사람 억압하지 않고 평화롭게 조화롭게 사는 것은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그 페미니즘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방식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미러링이라는 것. 페미니즘에서 가장 좀 극단적이라고, 그러나 굉장히 유명해진 방식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남자들이 못됐게 하면 우리도 못됐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폭력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더 폭력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희롱하면 우리도 성희롱하고, 음담패설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남자들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혐오에는 혐오로 맞선다. 결국 해보니까 그게 너 죽고 나 죽지 않는 말밖에 안 돼요. 목적은 결국 살자는 거잖아요. 함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공지영 같은 용감한 작가들도요, 대단히 염려스럽다, 나는 미러링 같은 페미니즘에는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길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간직하면서 여성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픔을 감싸주고 불의한 세계에 정당하게 분노하면서도 온유하게 풀어낼 길은 없을까? 여자와 남자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코스모스, 조화를 이루고 사는 세계. 너 죽고 나 죽자도 아니고요. 너 죽고 나는 살자도 아니고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럴 수 없을까요? 이런 고민을 한 분 중에 양혜원 씨라고 있습니다. 교회 언니의 페미니즘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자랐고요.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묵상 읽기 열심히 쓰고, 유진 피러슨이라고 아십니까? 그분 책을 많이 번역한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목회자 사모님이시고요. 이분이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종교학과 페미니즘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는 건 시간만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존적인 고민, 신앙적인 질문을 붙들고 공부해서 실험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유학 가기 전에 읽었던 소설에서 아주 이상적인 여성상을 발견했다 합니다. 정말로 매력적인 인물이었고 이 여성의 재치와 기지에 감탄했다. 그는 자신의 감각과 실력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 특히 남자의 생리를 잘 알았고 그래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협상할 줄 알았다. 여성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도 나는 사실 이런 여성이 제일 존경스러웠고

0: 어떻게 그러한 내적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했다. 다르게 말하면 내적 힘, 마음의 숨은 사람의 힘이죠.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여성으로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페미니즘 운동으로 끌고 가지 않고 더 깊은 내적 힘으로 승화시켜서 세상과 화해하는 능력이 있는 여성이라고나 할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말에 주목한 이유는요, 이분이 이후에 유학을 가서 페미니즘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경의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서요 진보적인 학파에서 공부하면요 그 이전에 특별히 여성학 박사 과정 하면요 그 이전에 많은 가치관이 그냥 산산조각 나고 흩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신앙적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 어떤 흩어지지 않는 단단한 알맹이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식이 깨고 여성들이 자아를 찾으면 더 이상 그 고리타분한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요 대단히 지적이고 창조적이고 심오한 사고를 할 줄 아는 여성들이 여전히 전통적 복음적 신앙 안에 굳건히 머무는 경우 많거든요. 온유하면서도 안정된,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여성들의 아픔을 만져줄 뿐 아니라 여자와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안에 성경이 말하는 여성, 성경의 역사에 면면이 내려오는 믿음의 알짬, 아브라함의 자손들뿐 아니라 사라의 딸들의 그 영적인 계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내적인 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적인 힘 보세요.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의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오래 단장한, 여러분 매일 단장하고 피부 관리하고 케어하던 그러한 노력으로, 그것보다 더한 노력으로 속 사람을 길러온 결과입니다. 그 결과 남자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명함에 직함 길게 새기고 힘 자랑하는 동안에 내면의 힘을 키운 거예요. 다른 여성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외모에만 신경 쓰고 스펙에만 신경 쓰고 사는 동안에 자신의 영혼을 돌볼 줄 알았던 여성들이 그 사라의 딸들 내면의 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나타낼 뿐 아니라 메이크업이 아닌 코스모스,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조화는 남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1: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내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0: 아멘. 지식을 따라, 무슨 지식인가? 무엇보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지식입니다. Careful consideration, 돌봄 가득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여성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더 섬세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쉽게 지나가는 일에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합니다. 여러분 사회의 이 편견 잣대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늘 오해와 쉽게 구설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쉽게 하는 일도요 여성들은 두 번 생각하고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회 모든 생활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취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뭐라고요? 예, 보여주세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뭐라고요? 공동 상속자입니다. Co-heir. 여러분 요즘에는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산다 그럴 때도 남편과 아내가 공동 명의로 사는 경우가 이제 일반화됐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도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정의 모든 재산은 식당을 해서 아내가 훨씬 더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해도요 그 집은 전부 다 남편 집이에요. 혹시 이혼하게 되면 다 남편 거예요. 이혼할 때 재산 청구권이 인정된 게 1991년입니다. 딸들에게도 아들과 동일한 상속권이 인정받게 된 것은요 1990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려 2000년 전부터 남자와 여자의 공동 상속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이러한데 만약에 오늘의 젊은 여성들이 교회가 가부장적이라는 이유로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 기독교의 본래 정신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는 오늘

0: 제도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외부 세계로부터 외면받을 뿐 아니라 성령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의 탄식을 듣지 않으면 내가 아래는 기도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 이걸 그냥 한글로 읽으니까 어떤 분은 기도가 막힌다? 목 개개 끓인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호흡이 막히는 거예요. 약한 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라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교회는요, 그런 성도는요, 내가 약한 이들을 존중하고 그 탄식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면요, 여러분,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읽으시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여러분, 남편이 소망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종하지만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남편을 순종하지만 존중하지만 남편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남편을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이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있습니까? 통장 잔고에 있습니까? 부동산에 있습니까? 주식이 흔들리면 내 삶도 흔들릴 것입니다. 능력 있는 남편에게, 공부 잘하는 아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혹은 내 건강에, 내 외모에 있습니까? 건강 잘 돌봐야 되죠. 근데 그렇게 튼튼하던 사람이요, 어느 아침에 허리에 일어나다가 뚝 해서 그냥 전혀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을 거는 못 된다는 거죠. 내 외모 마찬가지입니다. 거울 보면서 나 아직은 괜찮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 늙어 보여, 나는 끝났는가? 극도의 우울과 스트레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위기에 빠지면 남자는 지갑을 확인하고 여자는 거울을 꺼내든다. 그러면요, 내 지갑이 얇아지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해지면 어떡하죠? 무너지는 것 피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돈 버는 거 좋습니다. 거울 보는 것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거울이 나의 외모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을 비추고 돌볼 수 있는 거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에 숨은 사람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거울. 그 사람을 잘 돌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화장품으로도, 성형수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 어떤 명품으로도 자아낼 수 없는 품격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없지만 모두가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4-3311번 포항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진리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요. 스스로를 의지하던 그 착각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치 금이 간 그릇이 스스로를 온전하게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을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패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마다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또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또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요. 또 세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비난하기보다 나 역시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긍휼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또 기도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작은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방법,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보다 더 복음의 빛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싶네요.